0: 울산 소방본부에도 12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각 지역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 구상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지 시각 28일 24개 항에 거친 한 브라질 정상 공동 성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다른 메르코수르 남미 공동시장 당사국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전략 물자에 대한 협력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서 열린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이 서로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치면 미래 산업을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그리고 K-뷰티 등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쏘 법률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은 어젯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정부가 곧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 자리에선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2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에 대한 제재 심의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관련 처분안을 심의합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중고기압에 덥고 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높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서울 등 전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는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7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이름표를 붙여줘
2: YTN 라디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마이크론, AMD, 또 SK하이닉스 ADR, AI나 반도체주들이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곳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모습인데 그 속도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이 한 달 만에 주가가 절반 가까이 빠지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전통 산업군으로 몰렸는데 결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나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뭐 그야말로 눈을 의심하게 하는 하락을 또 기록했는데 자, 오늘 시장 열렸습니다. 프리시장에서는 걱정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재 하이닉스는 160만 원을 또 삼성전자는 23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안이 되지는 않죠. 잠시 후에 증시 관련 이야기 1부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요동치면 상속을 앞둔 상장 기업 오너들도 머리가 아파집니다. 하루하루 셈법이 달라질 텐데 이게 꼭 상장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상장 기업이더라도 미리 세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업이 사라질 정도의 운영권을 넘길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카지노가 된 코스피.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또 밈처럼 도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외 언론에서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어제 코스피를 보면 뭐 심한 말은 아니다 싶어요. 10% 넘게 폭락을 했고 장중에는 6천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중국발 반도체 이슈가 우리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위기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럽기도 하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최근 증시 모습인데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폭락한 어제였죠.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지노가 된 코스피 이제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오늘 뭐 8시부터 9시까지 프리시장 열렸고 지금 9시 정규시장 열린지는 1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리시장 때 굉장히 또 변동성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나아졌죠?
1: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사실은 미국장에서 반도체 주가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초반에는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 하이닉스 실적을 아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어제 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일단은 4%대, 6%대 좀 반등을 좀 보이면서 이 코스피 지수도 2%의 지금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 어제 낙폭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일단 추가 하락을 좀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요즘에는 뭐 시작이 좋더라도 끝까지 잘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래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제 시장에 대한 진단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싶어요. 어제 그야말로 증시가 초토화됐다 이런 표현 적합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걸까요?
1: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의 특징을 보면은 지난 거의 한 1년 사이에 반도체 주가, 뭐 사실은 뭐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 반도체 주가가 시장을 계속 국내 증시를 끌어왔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이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0: 거의 반도체 지수화됐다라는 평가들을 할 정도로 이 반도체 주가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밸류션의 매력들을 한번 더 부각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을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게 최근에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 OpenAI 쪽,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 쪽이랑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기의 자금을 통해가지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계속 됐던 얘기들이긴 한데요. 이 순환금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자기의 수요를 계속 만드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번 더좀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XMT의 상장 이슈도 좀 있었고, 이것도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 경쟁에 좀더 껴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생적인 이 개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 아시다시피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 결국은 효율성에 대한 것들, 저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수익, 그 Q,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를 나눠 갖는다라는 해석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 수요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됐단 말이죠. 매출이 79.3조, 79조인데 영업이익이 60조가 나왔어요. 뭐 상반기 다 합치면 98조가 넘어가는 한 2조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고 이 정도 실적이면 어때요? 주가가 뭐 다시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0: 일단은 오늘 장중에 이제 모습들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하루하루의 이 장중, 오전, 오후가 좀 달라지는 그림들이 계속 확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실적들 같은 경우는 와이닉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다 모두 그렇지만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사실은 이 향후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좀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장의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수익을 훼손시킬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이게 어쨌든 뭐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오르고 내리면 사실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증시 모습 보면 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습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7월 들어서 19거래일 동안 뭐 코스피가 13회, 코스닥이 10회 사이드카 걸렸고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뭐 발동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변동성 커지는 부분 왜 그런 겁니까?
0: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이 지수를 끌고 오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수급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수급 주체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시장을 주도하던 것들은 외국인 쪽의 힘이 가장 셌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플레이어들의 이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사이클을 주도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게 앞서 저희가 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장중의 변동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주가가 빠지면은 사실 그동안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에서 이게 하루 지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패턴들을 자꾸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대기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는 괜찮았지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수급 주식들의 흔들림이 좀 심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이 거꾸로 보면은 장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도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컨트베이스에 기계적으로 이 자금을 운용하는 이 주체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 자산을 기계적으로는 줄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보안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사실은 이두 종목에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장 시장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주도를 하고 있던 이두 종목에 집중해서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이두배그 추종을 하는 주가의 두배 추종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장중의 포지션들을 특히 이제 장 막판에 다시 계속 맞춰줘야 되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27일에 상장된 이후에는 상승한 날에는 더 매수를 해가지고 포지션을 채워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하락하는 날에는 더 팔아가지고 이 포지션을 맞춰줘야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이 증폭되는 이런 요인들이 같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참, 어제 상황 지켜보면 중국 창신 메모리 상장도 있었고, DUV 양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영향 미칠 만한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우리 시장 종목들, 특히나 투톱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큰 겁니까?
0: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역할이 있다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장 막판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보완 정책들이 나올 때도 이 포지션들을 다시 이제 구축 리밸런싱을 하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분산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가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단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후 막판에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쭉 방향을 더 밀어붙이는 효과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집중된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업종의 실적 대비해서 이쪽에 그 비중이 워낙에 커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쪽에 이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이 조금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같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이런 지수의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최근에 변동성 커지고 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결국 다시 한번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리는 결과를 낳는 모습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면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8.43% 폭락했거든요. 이거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0: 뭐 사실 당연히 괜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사실 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고요. 사실은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초반부터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의 수익을 같이 좀 향유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수익률, 그동안에 자기 시장을 좀 놓쳤던 부분들을 따라잡고자 하는 수요들이 유입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추세가 워낙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증폭시키고자 하는 이런 수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어쨌든 이 낙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가 매수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주가가 결국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국면들이 끼게 되면은 제가 사실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음의 복리 효과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1: 예.
0: 매일매일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레버리지 ETF는 이게 나중에 두 배가 됐다고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부분들까지 약간의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있을 때, 이것도 자신이 있으실 때,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정도, 메인 포지션들은 따로 놓고, 약간의 조금 이제 변동성을 통해가지고, 뭐 초과수익을 조금 더 추구하실 때 그때만 활용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아마 위험성을 다들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미 물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두배 수익을 벌려다가 쫄딱 망했다.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다. 이제는 추가 매수도 손절도 못 한다. 이런 아우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손실 구간인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0: 좀 확인이 좀 돼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손절 자체도 조금 어려워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완벽하게 조금 이제 안정되는 흐름들을 갈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포지션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왜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눈매복리 효과라는 흐름들 자체가 이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메인 포지션으로 잡기보다는 항상 약간 서브 포지션들 내지는 좀 추가적으로 약간의 이제 비중을 좀더 실는 정도에서 계속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을 받으니까 31일부터 금요일부터죠. 기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발표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으면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량 20%로 설정할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 변동성이 좀 안정될까요?
0: 일단 내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다른 나라의, 사실 뭐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랑 다른 점은 이 회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본주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사실 이런 예탁금 상향 조건들, 그리고 또뭐 사실 좌수를 합치고 비중을 좀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을 나눴던 이장 막판에 리밸런싱을 통해가지고 익스포저를, 배수를 맞춰줘야 되는 이런 자금의 규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1차원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또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하락 배경으로서 이 예탁금 그리고 또이 레버리지 ETF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이 자금 확보에 대한 차원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과정 하에서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완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약간 시장 측면에서의 좀 차이점들도 같이 좀 고려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서 일본 키옥시아 레버리지 ETF 출시가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일단은 저희가 레버리지 ETF의 구조를 반영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지금의 최근의 시장 분위기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사실은 뭐 다른 증시의 레버리지 ETF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변동성을 좀 키우는 게 조금 다른 부분들보다 좀 크게 증폭돼서 나왔던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만큼의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고위험 투자 상품, 레버리지 ETF, 이 투자금, 예탁금 허들 높인다고 과연 해결될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상장 초반의 자료를 보면, 투자 금액들 꽤 높더라고요. 1인당 레버리지 ETF 평균 투자 금액이 뭐 4천만 원대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투자하는 비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향하는 걸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완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들,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같이 지금 얘기가 되는 정책들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전산 개발과 이제 물리적인 그런 조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까지도 시계를 좀 시간을 일정을 좀 늦게까지 늦춰가지고도 같이 보고 계신 좀 방안 중에 하나가 이 거래 좌수를 뭐 합친다던가, 그리고
1: 예.
0: 또 지금 어쨌든 ETF는 항상

0: 네, 2만 원, 레버리지 캡은 2만 원 상당이 됐고요. 만 원, 2만 원 상당이 돼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본주들 대비해서 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좀 붙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본주의 주가와 좀 맞춘다라는 이런 방향성도 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추가가 더 됐을 때 좀 효과를 좀 더 거둘 수 있지 않나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긴 합니다.
1: 예, 40대가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수준, 또 70대 이상은 6,400만 원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본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주식에서 SK하이닉스 ADR 가격 보면 본주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본주와 ADR의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0: 네. ADR이 상호 전환이라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하고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본주, 보통주를 서로 바꿔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DR이 어쨌든 프리미엄이 지금 얹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상장된 거를 매도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우리 국내에 상장된 보통주를 미국에 가져가가지고 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차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되긴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미국에 있는 건 가져오진 않겠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의 ADR 자체가 지금 이 2.5%의 비율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될 때 이미 총량을 거의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전환이 자유롭게 되어야지 이 본주의 프리미엄의 그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들을 좀 메꿔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상 약간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중간에 계속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게 룸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되겠지만 당장은 사실은 이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1: 예.
0: 이게 실제로 또 보면은 TSMC 같은 경우가 이미 기상장돼서 ADR과 본주의 그 대만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의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거래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하이닉스 쪽에도 비슷한 구조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저희가 13분 정도부터 인터뷰 시작하고 지금 한 20분 흘렀는데 우려했던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음전했고요. 마이너스 1% 정도. 네. 삼성전자도 상승폭 줄였고 코스피도 6100선 깨졌습니다. 0.5% 네.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증시 반등이 끌 반전카드 남아있겠습니까?
0: 일단은 이 여러 가지들을 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빅테크 실적들이 이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통해서 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성에 대한 그림들 자체가 이 수요에 대한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와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이 향후 수요에 대해서 조금씩 의구심을 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이 가이던스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때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하이퍼스칼러들의 현금 흐름들이 이제 마이너스 전환하는 걸 알파벳을 통해서도 저희가 봤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이나 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이번 주 FOMC도 있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환경 자체가 시장 전반에서 조금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빅테크들은 괜찮겠지만 밑에 등급의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뷰가 조금 변화해야 되는 이런 트리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 가이던스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중국 이 기업들의 기술 괴리에 대한 부분,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마 오늘도 이 6천선 지키기 사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안 투자처로 삼을 만한 뭐 섹터 아니면 테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0: 사실 이게 지금 낙폭이 굉장히 좀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죄송한 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사실 이 반도체 쪽이 당연히 단기 반등이 나올 땐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0: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뭐 어제도 보셨고, 지금 최근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주가 자체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앞서 제가 설명 주신 것처럼,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기술주 전반으로, 제가 나스닥 지수라던가, 뭐 기술주 섹터로 분산을 한다던가, 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을 좀 저희가 놓고 보면은 이 커브드 콜 액티브 ETF들이 또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수에 대해서도 상승 참여를 계속 유연하게 좀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 커브드 콜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준배금 배당 수익을 좀 높이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ETF들이나 내지는 또 이제 순환매가 도는 부분들 고려하고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형 IB들의 실적은 또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IB들, 금융주 쪽 이런 것들을 조금 분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코스닥은 1.4% 넘게 빠지면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인데 빠질 때는 뭐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상황은 오늘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이어서 생생경제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이행시를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더위가 예상되죠. 아, 폭염에 육해공 야외훈련이나 야외작업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 더위 두 글자를 주제로 이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더 오를 곳 없어 보였던 기온이 위로 더 오릅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우리 주식 올라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자, 그리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제 라디오 장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의 이름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경제 라디오에 아주 예쁜 이름, 새 이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백화점 상품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요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자산 시장도 출렁이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오늘은 세율이 가장 강하다는, 세다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동양생명의 베테랑 웰스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 이인길입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의 자산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좀 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이게 네. 얼핏 듣기에 비슷한 말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훅 지나가면서 듣게 되면은 같은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예.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남겨줄 것인가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 없이 그냥 살아생전에 쭉 자산을 쓰다가 소비하다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는 자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의 이제 의미이고요. 예. 물려줄 것인가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상속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획을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예. 되게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런데 이 물려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 들자면은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삼성의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예. 202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22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세로 내라고 했던 그 고지서의 그 금액은 12조였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이제 네. 5년만, 6년 만에 이제 그 세금이 완전히 납부됐던 그런 일인데요. 사실은 12조라는 금액이 어떻게 납부됐냐면은 주주로 있었던 그 가족들이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세법에 의한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제 그런 세제의 어떤 재원을 마련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물려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예. 반대의 어떤 그런 사례도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게 청운 아이스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요.
0: 청운 아이스는 많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숙한 기업일 텐데요.
1: 예, 뭐 가정에 이제 정수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제. 예. 근데 이 청운 아이스 정수기 업체가 사실은 되게 토종 정수기 업체예요. 이제 근데 이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은 흑자 행진을 이루었던 그런 알짜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네. 창업주가 이제 안타깝게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청운 아이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창업주에 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그게 약 2천억 정도 됐었던 것이죠. 예. 상속세 납부는 유족들이 내야 되는데 그 유족이 낼 만한 어떤 상속세 재원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은 회사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전량 이제 매각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냥 남겨졌다는 의미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청운 아이스의 사례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요즘 대세가 된 얼음 정수기 하면 사실 청운 아이스 떠올리시는 분들도
1: 네, 예,
0: 상당히 많을 것 같고 33년 연속 흑자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네, 기록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좀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물려주냐 남겨주냐.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뉘앙스만 다를 뿐인 것 같은데 결말이 상당히 달라요.
1: 예,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다행스러운 약간 축복의 어떤 개념도 있고요. 예.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남겨준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상속 재산을 이제 물려주게 되게 되면은 되게 이제 비극적인 이제

0: 회사를 남에게 넘겨준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초고는 아이스가 근자에 있었던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냉장고에 락앤락이라는 그런 음식물 보관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톱깎이로 되게 유명했던 이제 쓰리세븐도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를 할수 있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매각했던 안타까운 사례였던 것이죠.
1: 그러니까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0: 네,
1: 사실상 이제
0: 맞습니다.
1: 오너가 바뀌거나
0: 주인이 바뀐
1: 주인이
0: 거죠.
1: 바뀌는 것
0: 네,
1: 때문에
0: 맞습니다.
1: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뭐 청운아이스다 삼성그룹이다 하면 대기업 혹은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은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알짜 중소기업이나 자산가 분들도 사정은
0: 네.
1: 비슷한가요?
0: 비슷하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청운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삼성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상장된 회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이제 그런 대표님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등락이 있는 주가를 잘 흐름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납부 후에 이제 주식 가치가 평가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나의 주식은 5천 원짜리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주식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50만 원이 돼버리는 예. 그냥 열심히 일하신 건데 그 회사의 주식이 그렇게 폭등한지는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유고 상태가 발생이 되면은 결국 유족들은 그 50만 원의 주식 한 주당 50만 원의 그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은 무슨 내가 얼마나 상속 재산이 있다고라고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고 준비가 되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1: 뭐 그때 때 되면 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0: 예,
1: 생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이어갈 수가 없는 아예 도저히
0: 네,
1: 현실적으로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이
0: 예.
1: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부마다 상속세를 현실적으로 좀 고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때에는 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좀 고치자라고 이제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세율을 좀 인하하겠다. 우리 상속세 증여세율이 이제 30억 이상이면 50%의 이제 과중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율을 40% 내리겠다라는 첫 번째 안과 과세 부과 방식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이것도 비슷해서
0: 예,
1: 헷갈려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유산취득세예요. 증여세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속세가 유산세,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30억을 물려주시고 30억을 받는 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1: 10억씩.
0: 10억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면은 한 사람당 10억 받았다 계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각자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유산세 방식, 지금 현행 방식은 30억에
1: 전체
0: 예, 맞습니다.
1: 처음에.
0: 예. 그러니까 세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세금의 규모가 좀더 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이 방식을 지난 정부에서는 증여세 방식처럼 유산 취득세,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 세금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1: 왜 통과가 안 됐던 겁니까?
0: 아무래도 세금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돈이 좀 많고 자산가이시잖아요. 그 대상이 되게 이제 좀큰 쪽, 이제 자산의 규모가 큰 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물려주시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금 낼 대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8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나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 다음 달이요?
0: 예. 근데 크게 변화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가운데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뭐 가업상속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세 공제에 대한 그런 얘기도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 그 말씀해주신 가업승계 상속공제,
0: 네네네.
1: 이거는 뭐 대안이 안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 요즘엔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그 외곽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것들 많이 이용해서
0: 네.
1: 세금 없이 승계하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이게 이제 올 초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나왔던 얘긴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아니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

0: 사실은 커피는 아무 데서나 많이 팔잖아요, 이제. 근데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빵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도 있고 제빵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술자가 만든 그런 빵을 우리는 가업을 이어가는 기술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1: 아, 그럼 빵이 없으면 기술이 안 된다.
0: 빵이 있어도 빵을 납품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건 인정이 안
1: 그건
0: 된다는
1: 안
0: 거죠. 예,
1: 되고,
0: 그쵸,
1: 아,
0: 그쵸, 그쵸.
1: 직접 만들어야
0: 네네,
1: 되고,
0: 맞습니다.
1: 예.
0: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가업이냐, 이건 가업이 아니지 않느냐, 시중에 보이는 그런 커피숍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의도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뭐 외곽 지역에 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 규모도 크지만은 못지않게 큰게 이제 대형 주차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차장의 부지 역시 이제 우리가 토지의 가격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원래 이제 아버지 때에서 이제 이런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그다음 제빵사를 고용을 하고 크게 지었는데 결국은 이런 게 가업상속 공제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되는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1: 예.
0: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약간 좀 많이 손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질이 어느 정도 또 많이 알려진 혹은 암암리에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알려진 것들은 손질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동적인 남겨둠을 버리고 주도적으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전략이 있겠습니까?
0: 예. 한세 가지 정도 이제 전략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예, 첫 번째는 이제 사망,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증여라는 아까 그러니까 상속세율과 동일한 증여세, 그 증여라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증여라는 것은 10년 간격으로 다시 증여를 할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 있거든요.
1: 쉽게 말하면 리셋된다.
0: 예,
1: 기준이.
0: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납부가 되든 납부가 되지 않든 신고된 그런 증여는 다시 10년에 한 번씩 다시 증여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인은 정관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발행된 그런 주식이 있지
1: 예.
0: 않습니까? 그 주식을 소유한 분들이 우리는 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주가 아버지 한 명이라면은 100% 주주잖아요.
1: 예.
0: 이분이 돌아가시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100%의 그 지분율을 좀 낮추자라는 거죠. 아까
1: 예.
0: 말씀드렸던 10년에 한 번씩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지분율을 자녀들에게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 재산을 낮추자.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된 회사는 매일마다 주가가 변동폭이 있지만 비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1: 네.
0: 비상장된 주식의 가격을 좀 의도를 가지고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제가 물려주던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속세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상속세를
1: 예.
0: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은 종신보험이라는 부분을 법인이 가입을 하고 대표가 사망을 했을 때 법인에게 예,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유족의 생활자금으로도 쓰기도 하고 다시 그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법인의 운전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요긴한 어떤 재원 마련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 법인의 종신보험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1: 예라고
0: 예.
1: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하느냐, 혹은 좀 계획을 덜 하거나 못해 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마 해당되는 분들은 얘기 잘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0: 네네네.
1: 듭니다.
0: 예.
1: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길 동양생명 웰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0: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4: 네. 자, 뭐 오늘도 주식시장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폭 더해가면서 코스피도 6100선 다시 올라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더위 관련해서 이행시 주식 얘기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6679님 더, 더블도 필요 없다. 위, 위로만 오르면 더 할 나위 없겠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787님, 더 오를 줄 알고 추격 매수했는데 위, 위태로운 내 계좌.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7479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 방향만 위쪽으로 계속 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식과 관련한 상황들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꼭 예, 좀 잘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7479님, 0053님, 6018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시면 답장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내일은 생생경제의 정채훈 앵커 익숙하시죠? 찾아옵니다. 또 금요일에는 염승환 이사가 함께하는 7월 월간 염블리 2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애청 이번 주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현웅이었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What's your name?
6: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7: 이름이 뭐예요?
6: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의보에서 경보로 확대됐고요. 강화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은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더위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6도에 달하겠습니다. 더불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체감온도 4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밤낮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 청담대교 진안 지점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잠실철교 부근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이 뒤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목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 또한 양화대교를 목간 지점 3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화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을 지나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 꾸준히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발 메모리 초호황 속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60조 5천억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 최근 증권가에서 제기됐던 AI 버블 우려와 또 중국의 메모리 기업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죠?
3: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초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불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7조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81%보다는 낮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타이완 TSMC의 영업이익률 6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플래시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한 데다 HBM과 AI 서버용 DRA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앞서 증권가가 전망했던 63조 원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98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31조 8,90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첫 1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추가 공급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빅테크의 투자가 AI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을 비롯한 10여 곳과 단연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며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1: 어제 검은 화요일을 보낸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1%대 상승으로 출발해 장 초반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코스피가 1.1% 오른 6,089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폭을 3%대까지 확대했습니다. 한때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4에서 6%가량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충격으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해 하락 우려가 제기됐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SK하이닉스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수 중이고 개인 홀로 순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714로 출발했지만 상승세가 약해져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56원과 1,457원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사흘 연속 장중에 1,45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에 따른 달러화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정말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네.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씨인데 네, 네. 오늘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죠?
2: 그렇죠. 특히 남부지방 계신 분들 아주 더울 거예요. 예. 상암동도 뭐 여기 현재 YTN이 있는 상암동 들어올 때 보니까 기온이 30.7도 현재 체감이 32도. 지금 한 10시도 안 됐는데 네. 이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오늘 밤새 열대야가 이어졌고 또 어제 기온이 크게 올랐잖아요. 어제 최고 기온이 경남 양산이 39도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금정에는 38.3도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38도, 39도에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올여름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더우실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2: 일단은 올 장마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장마가 조금 늦게 시작했죠. 예. 늦게 시작하고 나서 장마 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중부지방에는 300mm 넘는 비가 온 곳이 많았는데 남부지방은 한 100mm 정도 안팎에 머문 곳이 많았고
1: 네.
2: 특히 이 지금 현재 아주 뜨거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지방에는 강수량이 한 60mm 이상 정도, 60에서 100mm 정도 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한여름에 소나기 한 두세 차례 내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2: 뭐 평년에 한 20% 정도 안팎밖에 안 되니까 문제는 지금 폭염도 폭염이지만 영남 지방, 특히 경남 지방 가뭄도 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앞으로 당분간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0: 네. 여름이야 뭐 당연히 이제 더워야 여름이긴 하지만 지금 뭐 극한 폭염,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올여름이 대체 왜 이렇게 더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올여름이 더운 것은 최근 이렇게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0: 예. 그냥
2: 여름은 이제 예전 뭐 여름이 당연히 덥다고 생각했지만 그 더운 정도가 이제는 좀 상상을 좀 벗어나는 정도까지. 그래서 기상청이 올해부터 이제 폭염 중대 경보라는 걸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염 경보 주의보로 조심해라는 메시지는 계속 줄 수 있지만 갑자기 뭐 몸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더위가 오게 되면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이제 재해로 다루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데 기준은 그 폭염 주의보, 폭염 상태가 이어지는 곳에서 그다음에 하루에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거나 또는 체감 온도, 몸에서 느끼는 온도가 38도를 넘을 경우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폭염 중대 경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재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다음에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태가 이상하면 또는 위중한 상태가 되면 바로 도움을 청하고
0: 예.
2: 이런 것들을 즉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더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1: 네.
2: 그게 이제 올해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 도입될 때만 해도 그럼 뭐 며칠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영남 지방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닷새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이 더운 날씨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재난문자 그 알림을 꺼놓으시는 분들 뭐 당장 저부터도 귀찮아서 꺼놓으시는 네. 분들 계시는데 안전과 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 그리고 저기 예.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 예.
2: 그 어르신들이 혼자 이렇게 타지에서 좀 고립돼서 자기 스스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예.
2: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계시는 분들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제분들은 그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좀 위험한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1: 네.
2: 전화로 자주 연락을 해서 예.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예. 요즘같이 더운 날은 더욱더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낮 동안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다 보니까 해가 진 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열대야도 예. 굉장히 심하죠.
2: 열대야가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예. 최근 들어서 더운 뭐 기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열대야가 더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열대야가 느는 이유는 수증기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이 열대야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0: 그렇지 않은 도시는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수증기의 양도 늘고 이 수증기가 밤의 기온을 낮추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열대야 주의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열대야 주의보도 이미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덥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0: 앞서 전해드렸듯이 올해 장마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장마 전선이 올해 충분히 남쪽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충청과 경북 뭐 전북 지방까지는 비가 내렸는데 그 외적으로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부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폭염에 대한 그 통계가 좀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7월 들어서 뭐 7.8일 정도의 폭염일수라고 하는데 이 7월 7.8일은 그 남부지방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조금 그 폭염일수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의 폭염일수를 제가 그 단순하게 좀 따져봤는데 7월 들어서 서울의 경우만 보면요. 서울의 경우만 보면 33도 이상 올라간 날이 사실은 며칠 안 돼요.
1: 예.
0: 그리고 열대야가 이어진 날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지난해 열대야 서울에 46일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난해는 6월부터 더웠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부지방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만 이 기온은 조금 낮더라도 계속 수증기가 있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위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뭐 남부지방만 더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제 수도권도 충분히 더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2: 예. 네. 자, 더 무서운 건 지금이 7월 말이라는 점이에요.
0: 그렇죠.
2: 네, 진짜 더위는 8월부터다라는 지금 어마무시한 점.
0: 네, 맞아요.
3: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없었던 강원 산지 일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기상상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조금 전 오전 10시 3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서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남 광주 고흥군,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경기 파주시, 광주시, 충남 태안군입니다. 7월 29일 11시 0분 경기 광주 파주 남부, 서울 서남권, 인천, 전남 고흥 남부, 충남 태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등 행동 요령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름표를 붙여줘.
4: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고 끔찍한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후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학교 공개 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챈 건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가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동네와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참고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만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동네 학부모들에게 저 여자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당장 전화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꾹 참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동네 학부모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는데요. 사연자의 심정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이 상황에 얽혀 있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네요.
0: 네.
1: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우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함으로

0: 로서 아이들이나 주변에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아이들의 접촉이나 정서적 피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유로 위자료 액수를 좀 증액하거나 아니면 배상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0: 네,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하여 가족 공동체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위조를 상정해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합니다.
1: 네.
0: 단순 외도뿐만 아니라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혼란, 학교 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위자료 소송 하고 끝나더라도 역시 같은 생활 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같은 생활권에서 상간료 계속 보는 거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상간료한테 이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동네는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생활 반경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0: 이것은 상간료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 네.
0: 대한민국 법상 재판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1: 네.
0: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거주 이전의 자유요. 네.
0: 다만 상대방의 귀하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다면 접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1: 네.
0: 단순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이유로 등하교나 거주지 근처 방문 자제를 전면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두집 아이들이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 측에 뭐 피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상간료 쪽 아이랑 우리 아이의 동선을 뭐 분리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교 시간 조정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 가능할까요?
0: 학교폭력 예방법 등을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 네.
0: 상간녀의 아이를 가해 학생으로 규정해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학교가 강제적으로 상간녀 자녀의 등교 시간을 바꾸거나 동선을 분리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1: 그렇긴 하죠.
0: 다만 아이들 간의 마찰 방지를 우선으로 해서 교사에게 중재 정도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다른 학부모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거 알리면 문제가 될까요?
0: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역시 명예훼손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면 처벌
1: 네.
0: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역으로 제기해 반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따라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시다면은 그리고 그 편이 덜 괴로운 선택이시라면 이와 같은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보다 냉정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뭐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이제 알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알릴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상간녀의 남편한테 이제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알리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0: 너무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0: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법원 서류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는 정략을 주로 취하도록 합니다.
1: 네.
0: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직접 알려서 역고소를 당하는 실수를 범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귀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느껴집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송 자체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좀 고려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 상담자분이 원하시는 이제 상간료가 다른 뭐 동네로 이사하는 거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사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가마솥 더위 예상하셔야 돼요. 서울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6도, 대구 37도, 그리고 경남 양산은 지금

강력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39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속에 밤낮 없이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습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체감 더위가 더욱 심할 거거든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폭염 속에 식중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식중독 지수도 경고 단계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음식 반드시 덥다고 하더라도 익혀 드시기를 바랍니다. 7월 29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벨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면서 슬기로운 자치생활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경기도의회도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도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편안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1: 네.
0: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일 더운 지역이 어디죠?
1: 경기도는 지금 폭염이 곳곳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서울이 더 덥지 않을까요?
0: 어쩐지 네. 덥습니다. 수도권 지금 다 네. 덥고 지금 경남 막 이런 데는 막 39도, 40도 네, 그렇대요.
1: 지금 40도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점점 더워집니다. 아우. 앞으로 민생 챙기시려면 더 각별히 여러 군데를 많이 살피셔야겠어요. 네.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의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2대 의회 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의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소감 한 말씀과 각오 한 말씀 들려주세요.
1: 먼저 사선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우리 기흥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그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믿음을 주신 만큼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그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경기도 167분의 의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의석수가 167석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좀 들고요. 동료 의원들께 우리 도민들께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성과로 답할 것인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다 인사드릴 때도 제가 지금 폭염 속이고 날이 너무 덥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의 뭐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의장 선출되시고 나서 첫 공식 일정도 사실은 노란색 복장을 입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중부 집중호우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난 상황실에서

0: 대응 점검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거잖아요.
1: 네.
0: 네, 어떠셨습니까?
1: 그 의장으로 선출된 그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마침 경기도 전역에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어서 첫 일정으로 경기도의 재난 상황실을 좀 찾았습니다. 의장이 되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찾았고요. 현장에서 몇 가지 좀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워낙 그큰 지역이고 넓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재난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특히 뭐몇년전 같은 경우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해 가지고
0: 네.
1: 인명사고도 나고 저지대 배수 시설이 안 돼서 큰 사고도 난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검이 수시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또다시 강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침수가 되면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사실 예방이 중요한
0: 그럼요.
1: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예방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잘 예방책을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좀그 가서 좀 볼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강조한 거는 이제 도지사한테 그 재난 안전에 대해서 보고하는 만약에 재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보고하는 체계가 우리 의회로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0: 아,
1: 아, 그래서
0: 네.
1: 재난 그 상황실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도민을 챙기는 마음은 도지사나 그다음에 의회나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난 상황이 일어날 때 즉시 그러니까 의회도 같은 루트로 좀그 신속하게 전달을 해주면 우리들도 거기에 따른 그 대응을 좀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뭐그 경기도가 후속 조치로 이제 저희들한테도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들도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해서
0: 네네.
1: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0: 네.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부분은 도민 중심 의회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재난 상황실 가서 그 주문했던 것들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결국은 도민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을 텐데, 도민들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은 내가 약속하고 싶다 방향을 잡으신 의정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사실 저희가 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으로 좀그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표가 경기도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에다운 의에 이게 사실은 저희 뭐 표거든요.
0: 네.
1: 예.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번 12대 경기도 의회 방향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민과 좀더 가까이 예. 가는 그 의회로 아마 설정을 좀 했고요.
0: 네.
1: 그이 도민과 가까우면 경기도의 역할을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의회가 효능감 있게 다가가자. 근데 지금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0: 네.
1: 뭐 지방의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 외로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도민하고 같이 밀착해서 의정 생활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우리 YTN에 나와서 이제 의회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0: 네.
1: 말씀드리려고 좀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의회가 이제 좀그 자치분권은 좀 다음에 얘기할 텐데요. 그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민들께서 뭐 경기도의회가 좀더 가까이 있어서 삶이 조금 나아졌다. 이게 저희가 바라는 최상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을 가장 강조해 주셨고, 도민과 좀더 가까이 가는 의회가 되겠다. 방향을. 그러니까 방향이 도민인 거예요. 그죠?
1: 네,
0: 예.
1: 오로지 도민들께
0: 예,
1: 있습니다.
0: 도민을 바라보며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슬기로운 자치생활 이 코너를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도, 당시에도 나오셨습니다. 예. 3년 전에
1: 네,
0: 그때
1: 그렇죠.
0: 대표위원이실 때 나오셨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쭉이 시간을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은 우리 주민들, 국민들, 도민들께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지방

0: 지방의회 의원들이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요. 가장 현장에서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게
0: 맞아요.
1: 지방의원들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지방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속사정을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이제 지방의회를 의원들을 찾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맞습니다.
1: 좀 많이
0: 저도 그 부분을
1: 찾아보시고.
0: 그래서 많이 알게 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동안
1: 예.
0: 저희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또 우리 도민분들께서.
1: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없죠,
0: 그러니까요.
1: 이제.
0: 그러니까요. 이제
1: 예.
0: 앞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돼서 저희도
1: 네.
0: 너무 반갑고요. 사실 11일 때, 그 당시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좀 상황이 달랐는데, 왜냐하면 11대 의회에서는 여야가 팽팽했다, 정말 반반 의회 아니었습니까?
1: 네,
0: 예. 근데
1: 그렇죠.
0: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야당이 소수당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앞으로 이 협치를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요?
1: 사실 2023년도에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이제 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때 우리 YTN 와가지고 좀 방송을 좀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여기 와가지고 제가 웃었는지는 잘
0: 아,
1: 모르겠는데
0: 네.
1: 78대 78이라는 거대 의회 구조 속에 동수가 구성된 적은 뭐 우리 역사 이래로 없었다라고
0: 맞습니다.
1: 보는데요.
0: 굉장히 팽팽했던 기억이
1: 네,
0: 나요.
1: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 실현이나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사실은 뭐 항상 찬반이 어우러지는 곳이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도 지나고 나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서로 여야가 뭐 예산도 다뭐 같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들은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도민들께서 자, 그때 어려웠던 그 78대 78 구조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다수 의석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사실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4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의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 의석 분포가 22석이고요. 조국 혁신당이 한 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한 86%를 차지하는 의석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얘기하면은 이제 다른 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시도의회가 많이 구성이 됐는데 한 20% 30%를 소수당이 있으면은 다 원구성을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구성을 할때 상임위 배분도 해야 되고 상임위 위원장 배분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주지 않거나 그냥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포태지가 높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원구성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더불어민주당 144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중을 하는데 우리도 다른 데 사례처럼 우리 당이 월등하게 다수니까 뭐다 가져가자.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을 하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게 144석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0: 네.
1: 78대 78 구조 속에서도 그러니까 협치를 통해가지고 잘 일을 이루어냈는데 우리가 144석을 가져온 상태에서 이거를 또다시 우리가 독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 광역 의회인 경기도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지방의회인데 그럼 우리가 다 독식을 해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독단인데 그런 게 정치에서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원구석을 일찍 이틀 전에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양당 대표님들한테 이틀 만미리를 줄 테니까 더 협상을 해가지고 와라. 결국은 협상을 했어요.
0: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아 이제 경기도의회가 전국의회 이제 최대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절대
0: 네.
1: 그러니까 그 독단으로 가지 않는다. 정치는 어쨌든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틀릴
0: 그렇죠.
1: 수도 있고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어떤 그 대결 구도가 펼쳐져도 되지만 그러니까 뭐그 조금 많다 그래서 독식으로 하고 그런 그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잘 구성됐다라고 보고요. 아직도 국회는 원구성이 제대로
0: 네.
1: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0: 네.
1: 잘했다. 앞으로 협치를 해서
0: 네.
1: 경기도가 지금 추미애 지사가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빨리 민생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생 현안 처리를 하려면 의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회가 싸우고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효능감 있게 이 민생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는 잘했다 이렇게
0: 아,
1: 말씀드립니다.
0: 잘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1: 네.
0: 의장단뿐 아니라 지금 도지사, 교육감까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한쪽에서는 이거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의회 구조가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조가 그 기관 대립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함께 하는 그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랑 대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감시와 견제를
0: 아, 그렇죠,
1: 해라라고 예,
0: 그렇죠.
1: 이렇게 이제 헌법이 그렇게 이제 지방의회 구성 요건을 그렇게 뒀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감시와 견제 기능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님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인이죠. 국회의원을 6선을 지내시고 당 대표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그 정치적 이력으로 보면 쳐다보지도 못하는 분이시죠. 그다음에 안민석 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자랑하시는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게로 봤을 때는 지방의회에 지금 경기도의회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눌리는 거 아니냐? 예? 그 견제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취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0: 네, 우리
1: 않습니다.
0: 의장님께서 절대 누르지
1: 네.
0: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지방의회에서 저희가 4선, 저도 이제
0: 네,
1: 4선입니다.
0: 그렇죠.
1: 6선, 5선에는 못 미치지만 4선에
0: 그럼요.
1: 지방의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구조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민생현안 처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정책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의회가 속도감 있게 이제는 144석을 주셨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할 의지는 있다. 그렇지만 감시와 견제의 틀은 끈은 놓치지 않겠다. 이건 뭐 당연한 것
0: 네.
1: 같습니다.
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매우 그러니까 엄중하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재정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의장님도 재정 점검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건전성 확보 위해서 어떤 원칙 세우고 계세요?
1: 우선 이제 요전에 말씀드렸던 추미애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정책들 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한번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교통 문제를 많이 꼽습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로 출퇴근도 많이 하고 저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일자리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거리 이제 교통 거리가 출퇴근이 많습니다. 그냥 이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길거리에서 쏟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역점 사업을 두는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뭐 경기 원패스라든가 아니면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광역 교통이라든가 이거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좀 와보니까 이게 부채가 한 7조 원 정도 이제 된다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이 정도 부채가 있으면 경기도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걱정은 되는데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7조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내부 거래라든가 아니면 지역 개발 채권이 순환 채권이라는데요. 저희가 자동차나 뭐 이런 거살 때는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도래하면 또 이거를 갚고 또 채무가 또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통째로 채무로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채무다라고 얘기를 하면 채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계부채를 얘기할 때 이자를 부담하는 그 채무. 근데 이거는 사실 약한 2조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이 이제 채무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그게 아마 2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아마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재정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은 지사님께서 와보니까 이런 재정 상태 가지고는 사실상은 뭐 우리 교통정책이라든가 많은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재정건전성을 통해서 좀 우선 세출 구조 조정을 좀 하고 그 이후에 재정이 좀 반듯하게 좀 진행이 되면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1: 네.
0: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다. 사실은 저희 의회 역할이죠. 저희도 계속 얘기를 그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그러니까 예산철이 되면 왜 세수 추계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3천억에서 3,500억 정도 되거든요.
1: 네.
0: 이거는 집행부가 세수 추계를 사실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 지방 세수가 주로 이제 충당이 되는 데가 저희가 취득세가 한 5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그 세원이 굉장히 이제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굉장히 좋을 때는 그 뭐 한 11조 원까지 이렇게 취득세가 거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뭐 한 이번에 보면 2020년대는 한 8조 정도밖에 거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6%가 줄었다라고 이제 봐야죠. 그럼 그 정도가 줄게 되면 몇 조가 주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럼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그 지방 재정 분권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수치에 보면 국세가 한 76.9%가
1: 네, 네.
0: 차지하고 지방세가 23.1%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실행을 하면서 한 7대 3 정도는 좀 재정이 분권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1: 아,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임기에서도 저희가 지방의회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그 관련해서들 많이들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의장님도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재정을 네.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최근에 지방의회법 재정 추진 TF도 출범이 됐습니다. 이걸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한 이유, 이 TF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0: 저희가 지방의회법 재정 추진 TF를 이제 최종현 단장님이 맡으셔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그 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의회법이 경기도의회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 지방의원님들께서 가장 염원하는 게 이게 지방의회법 재정입니다.
1: 네.
0: 그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법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남아 있는 예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뭐 그 조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요.
1: 예, 한 1분 지방, 정도 있습니다.
0: 예,
1: 예 시간이요.
0: 아 그래요. 지방자치법 36년이 됐는데 예. 여전히 미완결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거 더 많은 얘기를 말씀드려야
1: 되는데. 다음에 또 나오시면
0: 되는데.
1: 저희가 지방의회법에 대해서
0: 제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 지방의회법을
1: 꼭 나와주세요.
0: 발의를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다른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1: 아닙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네. 의장 되시고 나서 다음에 또 시간 내서 그땐 지방의회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시작이 됐는데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정치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 일상과 맞닿은 곳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제도여야 합니다. 예산과 입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느냐가 본질입니다. 저는 복잡한 정치 논리 대신 오직 도민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의 생각이 곧 의회의 방향이고 도민 여러분이 곧 의회의 주인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서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증명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1: 지금까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말 그대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29.9도에 체감온도는 3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 34도, 양산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시간대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오전 정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양화대교로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이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동작대교 쪽으로 쭉 정체가 되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 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 강진 여파로 규슈 신칸센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지 교통망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철도 운영사에 따르면 오늘까지 규슈 신칸센 노선의 운행이 계속 통제될 예정입니다. 현지 기상청 역시 대형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소위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범여권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는데 오늘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발 메모리 초호황 속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불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지금까지 최고 수준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30억 원이 넘는 단지 9개 주택에 올해 보유세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제일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동행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병원 동행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282개의 기관이 참여하며 해당 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남성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과 대마에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체를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BTS의 음반 아리랑이 발매 넉 달여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음반 차트 9위로 오르며 10위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빌보드는 보너스 트랙 두 곡이 수록된 특별 바이닐이 발매되면서 해당 음반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BTS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36도, 대구 37도,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경남 양산과 의령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지속하겠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폭염과 폭우 때문에 날씨 소식을 꼭 챙겨보실 텐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날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국의 폭염 상황과 미세먼지 농도를 전해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 실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통째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AI로 제작됐다라는 안내 문구가 없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댓글창에는 이제 이 직업까지 사라지는 거냐, 진짜 사람 같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기상지도 앞에 서서 오늘은 덥다, 내일은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매일 우리에게 날씨를 전해주는 이 직업. 이제는 AI까지 넘보기 시작한 방송에서 날씨를 전해주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이비시터, 2번 기상캐스터, 3번 터미네이터, 4번 자숙 랍스터. 1번 베이비시터, 2번 기상캐스터, 3번 터미네이터, 4번 자숙 랍스터.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뭘까요? 사실 요즘에 TV를 보다 보면 예전에 뭐 이제 재연 드라마라던가 재연하는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각종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AI가 만들어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정답이 되는 이 직업군도 이제는 AI가 만든. 이제 조만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귀가진이가 앉아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방송에서 날씨를 전해주는 이 직업. 1번 베이비시터, 2번 기상캐스터, 3번 터미네이터, 4번 자숙 랍스터. 네, 4터 중에서, 4개의 터 중에 어떤 터일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AI,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구나를 순간순간 느끼십니까? 그런 때가 있으면 좀 우리 한번 메시지 여러분 받아볼게요. 어떨 때 내가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AI가 하는구나. 이런 게 있으면 함께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품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 품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슈팅 마스크팩 세트, 똑똑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요즘에 TV에서 날씨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정답과 함께 여러분 일상에서 AI가 정말 많이 활용되는구나, 들어와 있구나,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내주세요. 3046번님은요, 34도 넘나드는 삼복더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야 실내에서 일을 하고,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이런 폭염 속에서는 특히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온열주랑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틈틈이 수분 섭취하셔야 되고, 정말 너무 더워서 힘들 때는 일을 멈추는,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되고, 예, 반드시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7145번님도요, 아, AI가 대체되니, 아, 현실 자각 타임이 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현타가 온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순간순간 받을 때가 있어요. 3861번님,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요. 어디까지 AI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지 걱정입니다. 유유, 사람이 할수 있는 직업이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예전부터 AI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거다라는 건 정말 예전부터 우리가 다 익히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더 빨리 들어온 것 같고, 하지만 이 직업에 대한 우려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에 대한 우려는 또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직업도 또 생길 것이다. AI가 할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인간만이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이제 이런 또 다른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26번님은요. 이 직업 이야기하면 옛날에 김동환 선생님 생각납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여성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화면에 등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기상 전문가셨던 분이 많이 방송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이 김동환 님도 그래서 남성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연륜이 있으셨던 분이 방송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5899번님도 날은 더워도 배송 중에 슬라생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인사 주셨는데, 아우,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더위에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FM 94.5MHz 와이텐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하면서, 체온 관리 하시면서, 예,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기상지도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매일 날씨를 전해주는 직업, TV를 보면 많이 계시죠?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근데 AI가 이제는 완벽하게 정말 사람처럼 실제로 날씨를 전하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오늘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날씨를 전해주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베이비시터, 2번 기상캐스터, 3번 터미네이터, 4번 자숙 랍스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힌트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을 신인류가 부릅니다. 날씨의 요정.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올여름도 재난급 폭염 또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겨울이 지나 여름이 왔는데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서 돕는 선제적인 행정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복지정책과 박성순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장 박성순입니다.
0: 네, 먼저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2026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예. 수상의 의미 그리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1: 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부문이 신설됐는데요. 인천시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갖추었기에 얻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한 공직자는 물론 현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난 겨울철에 추진하셨던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상은 최근에 받으신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0: 아, 지난주에 상을 줬어요?
1: 네. 네.
0: 한여름에 상을 받으셨네요. 겨울철 네. 사업과 관련해서.
1: 그렇습니다.
0: 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1: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 이번 평가에서 특히 이게 좋은 평가,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 그 핵심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 예,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입니다. 정부의 복지 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서 제공되는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체납 등 47종의 세대 위기 징후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사전에 포착해서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초기 상담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형 특화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제도보다 기준을 완화한 인천형 특화 복지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 안정소득은 정부 제도로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위기상황에 청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겨울철에만 2,600여 명의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협력을 통한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가 협력하여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돕는 온동네 희망지킴이 사업을 추진해서 제도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190여 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정부의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식생활 취약계층 800여 명에게도 식료품 지원과 복지 상담을 연계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0: 네, 선제적 발굴과 특화된 복지 제도, 또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특히 인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시도 가운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유일한 우수기관으로 인천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 받으실 때 연수구하고 남동구는 또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정책들을 펼쳐서 또 따로 선정이 됐나 봐요?
1: 네, 저희 광역자치단체로는 인천시가 수상을 했고 기초자치단체로도 우리 인천시에 있는 연수구와 남동구와 함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이 더욱 두드러지고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수구는 주민 친화적 발굴 체계가 돋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인 연수와 도와줘, 연수야 도와줘 톡톡을 운영하고 있고 동네 편의점, 부동산 등과 협력한 연수 희망지기 행동 상점 그리고 인천 최초의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주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남동구는 민간과의 협력이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메리츠화재와 함께 걱정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토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따뜻한 겨울나기 그리고 학교 예비식을 활용한 반찬 지원 사업인 희망찬 나눔 사업 등 촘촘한 민간 협력 모델을 보여줘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겨울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올여름도 지금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폭염, 호우가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정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어떤 지원 정책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추운 겨울철은 물론 무더운 여름철도 모두 가장 위험하고 고된 시기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계절별로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취약계층 현장 보호활동과 물품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는 것은 물론 홀몸 어르신과

0: 고도사 위험군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후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숙인, 쪽방 주민 및 야외 활동자 등 보호입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시설 입소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의료 검진 실시, 열대야 안심숙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야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노인 및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실외 활동 전면 중단,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식사와 돌봄 공백 방지입니다.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식사 지원 횟수를 늘려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기고 동로당에는 양곡과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또 무료 급식소 현장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냉방비 지원과 안전점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함께 경로당 1,600여 곳에 대한 냉방비를 지원하고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쪽방촌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올 여름에도 맞춤형 정책 추진 중이십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또 노숙인 쪽방 주민들 특히 보호하는 부분이랑 식사와 돌봄 공백 방지하고 냉방기 지원 안전점검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대로 하시면 올 겨울에 또 여름 사업으로 상 받으시겠는데요?
0: 저희 뭐 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완전히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지금까지 인천시 복지정책과 박성순 과장이었습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민입니다.

0: 난 멋없는 거 안 해.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해내는 거. 그게 진짜 멋 아님? 그래서 마약은 절대 안 해.
1: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1: 시즌 2 한 1년 전쯤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2: 네. 네.
1: 시즌 3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시즌 2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뉴스에도 이 의료용 마약류를 이게 오남용한다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한번 개념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먼저 우리가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그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부를 때랑 마약류라고 부를 때가 의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마약류를 정확히 이제 끝까지 발음이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우리 최근에 이제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그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1: 네.
2: 그 프로포폴은 이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마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때 마약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를 어떤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할지는 그런 의존성이나 위해성과 같은 근거 자료를 검토해서 식약처가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약 500개 성분이 마약류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00개 성분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10%. 52개 성분은 질병의 치료나 검사, 수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돼 있는데요. 이를 의료용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펜타닐과 같은 진통제가 있고 프로포폴처럼 이제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할 때 많이 쓰는 이런 마취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틸페니데올트 같은 ADHD 치료제. 그리고 펜터민, 펜디메트라진과 같은 마약성 식욕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1: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2: 네. 그런데 이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요. 이 환자 치료에는 꼭 필요한 약이지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오남용할 경우에는 그 의존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1: 마약류,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인 거죠, 한마디로. 마약류는 한 500개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 52개 성분이 의약품,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된다.
2: 네, 맞습니다.
1: 이런 거는 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2: 네.
1: 거예요. 근데 이 52개인 의료용 마약류도 의사의 처방, 진단, 처방을 통해서 먹지만 오남용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게 처방받아서 나가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치료 목적으로 이만큼만 1일 몇 회 드십시오. 이렇게 다 써주잖아요. 처방전. 근데 네, 이런 걸 맞아요. 어떻게 오남용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2: 네, 의료용 마약류도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특히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강검진 때 그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신마취 수술할 때 사용하는 약인데 이걸 수면제로 이제 오용하거나 그다음에 10mg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30mg, 50mg 이렇게 과다 복용하는 이런 게 이제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근데 그게 과다 복용을 하려면 처방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 네, 그 한 병원에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병원에서 이제 그 한정 그 한 병원에서 한정 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또 받는 경우도 이제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오남용 사례가 많이 심각합니까?
2: 그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일부 오남용 사례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이 그 병원 밖으로 불법으로 유출되고요. 이를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을 빼돌려서 불법 투약하다가 사망한 사건 등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용 마약류도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물질 특성상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이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더라도 과다하게 사용하면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와 유통, 처방,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결국은 빼돌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단 오남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과다 복용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병원마다 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때 나오셨을 때 마통 얘기하셨잖아요. 마통.
2: 네.
1: 자 여러분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 아닙니다. 예. 마통 시스템에서 안 걸러지나요?
2: 네, 제가 작년에 그 식약처가 마통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쇼핑이나 과다 처방하는 환자들을 그런 사례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님스가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처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폐기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도매상, 연구자 같은 모든 마약류 취급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도 매일 그 40만 건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1년으로 1억 3천만 건 넘는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 마통 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는 그 마통을 님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님스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하거나 중복 처방에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그 해당 의료기관을 현장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기준을 넘지 않게 처방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고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그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공문으로도 송부해서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예, 마통.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 전문가들은 마통이라고 줄여서 부르신대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이 얘기 듣고 제가 지금 풀네임은 기억을 못하고 마통은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고 요거를 영어 약자로 해서 NIMS라고 부르는군요.
2: 네. 네,
1: NIMS, NIMS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병의원, 약국, 뭐 제약회사, 도매상, 연구자 같은 분들이 이제 마약류를 취급할 때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취급되어지는지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다 처방이나 중복 처방이 한쪽에서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저그 부분이 조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면 좋을까요?
1: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님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처방받는 이른바 이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망은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처방한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방된 내역까지 다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환자가 그 전국 의료기관에서 1년간 모든 의료기관을 다녀온 내역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결과 이 환자가 의료 쇼핑이나 오남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약류 관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0: 아,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요런 시스템을 또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지금 요거 활용하고 계시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2024년 6월부터는 그 좀비 마약으로 유명했던 펜타닐 아시잖아요.
0: 네.
1: 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여기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처분까지 이제 부과되는데요. 그 결과 불과 2년 차인 그 올해 6월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가 그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0: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예전에 ADHD 치료제도 이것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이 말씀하셨던 기억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타닐을 의무화한 이후에 그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약 억제제는 작년에 이제 이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체면 진정제인 졸피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투약 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0: 네. 자, 님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마통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도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시스템 또 하나 만드시네요. 뭔가요?
1: 아, 네. 그 KNAS라고 해서 영어로 KNASS인데요. 그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 님스가 아까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KNAS는 그 데이터를 그 사람이 하지 않고 AI로 분석해서 이상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KNAS는 저희가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구축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님스가 그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어떤 병원의 구입량과 판매량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이런 이상징후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그 마통 시스템에 이런 아까 10억 개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10억 개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KNAS가 구축이 완료되면 AI를 활용해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시 공무원들은 직접 그 개인마다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시를 나가겠다라고 기획을 하려면 최대 일주 그 3주까지가 걸리는데요. 이제 3일이면 그 10억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감시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0: KNAS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이거는 아직 정식 개통을 안 했나요?
1: 네, 그 올해 말에 아까 완공 예정인데요. 그래도 이번 달 7월 1일에 그 식약처에 그 의료용 마취제를 특별 감시하기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 특별 감시단이 출범했는데요. 그 특별 감시단에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만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셀프 처방, 그리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이런 이상 징후들을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 감시단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요 내용은 다음 화에서 더 상세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0: 다음 화에 과장님이 안 나오세요?
1: 아, 네.
0: 왜냐하면
1: 아,
0: 다음 때
1: 직접
0: 제가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아, 저희
0: 네.
1: 특별감시단에 직접 이제 현장에
0: 나오시는군요. 직접 감시하시는 분이. 그렇군요. KNAS에 대해서 이제 다음

0: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지금 말씀 중에 놀라운 것이 사망자 명의 도용해서 처방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어머,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군요.
1: 네. 그래서 그 사망자들의 정보가 이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된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받아서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것들은 다 추출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망자 명의 도용 이런 것도 있고 의사 셀프 처방도 언급하셨어요. 이것도 가끔 이제 문제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취급 위보고는 그러니까 취급을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1: 네,
0: 이 얘기인가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실제 K-NAS가 올해 말 완벽하게 다 구축될 예정이고 현재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군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지금 출범을 해서 가동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걸러냈다, 찾아냈다 이 말씀해 주신 거고 오남용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프로포폴과 펜타닐입니다. 사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상, 미국의 그 좀비 마약, 그 좀비 거리에서의 그 사람들의 영상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펜타닐.
1: 네.
0: 근데 펜타닐이 마약이 아니고 마약류에 해당하네요, 이게.
1: 아,
0: 그쵸?
1: 마약이면서 마약류죠. 네,
0: 그러니까
1: 정확히. 네.
0: 실제 뭐,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서 마취 같은 거 필요할 때도 쓰인다는 얘기네요, 이
1: 네,
0: 약품으로도.
1: 맞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0: 좀 자세히
1: 해드릴까요?
0: 프로포폴과 펜타닐에
1: 네.
0: 대해서 어떤 성분이고 왜 위험한지 짚어주세요.
1: 네. 우선 프로포폴은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는 경우와 간단한 시술이나 검진할 때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건강 검진할 때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 무호흡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환자나 수술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 약물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진통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 진통제를 사용하실 때는요, 비약물요법과 비마약성 일반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신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투약하시길 그렇게 경고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법 합성 오피오이드, 이 펜타닐을 과다 복용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 150명이 사망하고 있고 18에서 44세 젊은 성인의 사망률 1위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이죠.
0: 펜타닐 굉장히
1: 네.
0: 위험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짚어주실 때 마약류 안에 마약도 포함되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되고 대마가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펜타닐도 아까 제가 이거 마약 아닙니까 했을 때아 마약이면서 마약류입니다.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실제 아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하니까. 근데 지금 짚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처방받아서 딱 필요한 약만 예. 네. 처방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만약에 어떤 일반 약을 처방받아서 뭘 복용을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간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처방을 내려주신 거겠죠.
1: 네,
0: 근데 본인이 확인하고 싶을 때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두 가지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약 이력 조회라고 이렇게 치시면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앱을 다운받아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그 국민비서, 즉 국비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투약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FC 알림을 통해 안내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투약 이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그 은행 모바일 앱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이제 투약 이력 조회가 그 투약 이력을 봤을 때 실제로 환자 본인이 투약하지 않은 그런 마약류가 있다면 반드시

0: 그 홈페이지나 앱에 명의도용 의심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 명의도용 의심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현장 점검을 실제로 나가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약 이력 조회라고 치시면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움이 소문자입니다. 끝에는 그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내가 투약을 어떤 걸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군요. 처방받은
0: 네,
1: 거를.
0: 맞습니다.
1: 근데 나 이런 거나 처방받은 적 없는데 처방받은 걸로 나온다. 그럼 명예도용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셔도 좋고 국민비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약 처방받아서 약이 남았어요.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의약품으로 처방받은 거. 그거 폐기할 수 있다면서요. 폐기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약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처방량으로는 약 19억 5천만 개인데요.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는 약60% 정도가 약국에서 조제돼 이렇게 가정에서 복용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호전되면 약이 이렇게 복용하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가족이나 지인과 나눠 복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약은 적절히 폐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렇게 복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 약국을 통해 반납받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가 남은 약을 그 지정 약국에 가져오면 약국에서는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문 수거 업체와 의료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를 하는 방식이고요. 또는 이제 환자가 약국이 직접 반납하기 어렵고 약사가 없는 그런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식약처가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식도 올해 시범으로 도입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1: 집에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감기 기운이 있어. 엄마, 내가 처방받고 남은 거 있어. 이거 먹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1: 그럼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0: 의료용 마약류는 폐기하시는 게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펜타닐 굉장히 위험하다고
1: 네네네.
0: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눠 먹어서는 안
1: 네.
0: 되고 적절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지정 약국에 반납을 해주시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0: 감사하겠습니다.
1: 기본적인 마약류가 안 들어간 약도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0: 네,
1: 내 것만 먹어야
0: 맞습니다.
1: 된대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 마약류가 들어간, 의료용 마약류가 들어간 거는 이건 불법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요. 지정 약국은 확인해 볼수 있나요?
0: 네, 올해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역 총 100개 약국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100개 약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나라,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우미, 그리고 마약청적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안심수거 참여약국 지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국 인근에서 거주하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복용 후 남은 마약류가 집에 있다면 참여약국으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더
0: 네,
1: 말씀하세요.
0: 아직 이 100개 약국이 좀이그 100개 약국밖에 안 돼서 이용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과 대한약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 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서울 강남구 포함해서 전국 10개 지역의 총 100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나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용 마약류 안전 도우미 그앱 이런 거 통해서 안심 수거 참여 약국 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요거 잠깐 아까 나왔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뭐 프로포폴 무단 반출한 그 건도 있었고 투약한 사람이 운전하다 큰 사고 낸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뭐 대표자 책임 강화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프로포폴 무단 반출하고 이러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의사 또는 약사 등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만 할수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간호조무사와 같은 종업원도 마약류 운반 보관 등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가 불법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0: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업원 관리 부실로 마약류 도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업무 정지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 목적의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마약 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1: 네. 0808번님이 약물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이 시리즈 이어가니까요. 다음에도 꼭 여러분 오늘처럼 경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식품의 아픔 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은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5034번님이 2번 기상캐스터요라고 하시면서 25학번, 그러니까 2호 학번 아들 미팅 갈때 의상을 AI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유용하네요. 예, 오늘 SAT 정답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Y-T-N-E-S-F-M.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앞둔 현재 전국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도 34도, 대구 38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늘 오전 내내 4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강변북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청담대교를 못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원효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남대교가 북단에서 남 쪽으로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8일 저녁 이 지역에서는 대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최대 진도 7 수준의 흔들림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10년 전인 2016년 4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후 이틀 뒤 더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덮치면서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진앙은 이번 지진과 같은 희나구 단층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전에 희나구 단층대 지진 발생 후 인근의 후타가와 단층이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 강진 여파로 규슈 신칸센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지 교통망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철도 운영사에 따르면 오늘까지 규슈 신칸센 노선의 운행이 계속 통제될 예정입니다. 구마모토 시내를 달리는 노면 전차의 경우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제한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구마모토시 교통국은 강력한 여진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노면 전차 운행이 언제든 즉각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진 이후 붕괴된 일본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과 제지 공장 등에서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1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구마모토현 발표를 인용해 지진 이후 폭발한 대형 쇼핑몰에서 밤새 8명을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 갇힌 일부 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이 가운데 2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고 나머지 9명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체감온도 섭씨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 상황관리와 취약계층 예찰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중대본이 파악한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경남 세 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16개 시도 228개 구역입니다. 또 어제 하루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3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돼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82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에 의한 재산 피해도 이어져 어제 하루 닭과 돼지 2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돼 누적 가축 피해 역시 36만 5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가 폭염 대응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올린 데 따라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기존 5개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종합지원 상황실은 기상과 피해 발생 상황, 취약계층 보호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분야별 대응 활동을 종합 관리합니다. 시는 폭염 속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기간 24개 자치구 청사에 무더위 대피 공간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완도에 있는 육상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넙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까지 구내면과 고급면에 있는 육상 수조 양식장 6곳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 9만 6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사가 일어난 양식장은 모두 강진과 장흥, 완도 사이인 도암만 일대로 이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수 증가율이 5월 기준 역대 최고인 13.6%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5월 출생아수가 23,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81명 늘면서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이 1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넉 달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을 포함하면 출생아 증가율은 올해 들어 5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증가한 12만 2,694명에 이릅니다. 토지를 소유한 국민이 10명 중 4명 꼴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인구 5,100만 명 중

0: 2012만 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해보다 47만 명,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이대별 토지 소유 면적을 보면 60대가 소유한 땅이 13,000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30% 수준이고, 70대와 50대가 20%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지금까지 최고 수준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30억 원이 넘는 단지 9개 주택의 올해 보유세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제일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는 폭염특보가 경보로 강화됐고, 조금 전 경남 밀양과 김해에도 다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 곳곳은 체감 38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도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강릉 36도, 안동 34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9도, 습도는 6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치권에서 수백억 원대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선거 보전금이 뭔지 또 어떤 경우에 반환하는지 알아봅니다. 선거 보전금이란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면서 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집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인데요.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대선 차떼기 사건으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임기가 끝난 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네, 지금 짚어드린 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절정입니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물놀이장이나 시원한 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3: 경남은 가뭄까지 겹쳤는데요. 더위 현장에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먼저 이현정 기자는 서울 중곡동이죠?
4: 네, 서울 중곡동 고물상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요즘 야외 노동자들이 한낮에 일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4: 네, 이런 철근과 고철이 따가운 햇빛을 그대로 흡수해서 지금 고물상은 그야말로 가마솥처럼 뜨겁습니다.

0: 2시부터 3시까지 난 쉬었다가 나온다고.
1: 이런 탓에 작업자들은 새벽 6시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지금처럼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이 고물상을 많이 오가실 텐데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이 더 걱정이 되죠.
1: 맞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도 리어카와 자전거를 끌고 이곳을 찾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서 리어카를 한가득 채워도 폐지값은 1kg에 50원에서 60원 정도라 돌아오는 금액은 10,000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져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새벽부터 어르신들을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더워요, 더워. 아이고, 낮엔 못해, 한낮엔 못해. 야, 살려면 해야지. 밥 먹고 살려면 슬슬 해야 돼.
4: 집에 있어. 환자만 서 있어 살아요.
5: 서울 중곡동 주민입니다.
6: 날씨에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4: 예.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
1: 아스팔트 위에서 몸집보다도 큰 짐을 끌다 보면 금세 숨이 차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때문에 한낮을 피해 새벽 동이 트기 전이나 아예 해가 진 저녁 무렵에야 간신히 거리에 나선 어르신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이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임영준 기자는 더 뜨거운 곳이죠. 경남 밀양에 나가 있다고요.
7: 네, 저는 경남 밀양시 백안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2: 더위에 가뭄까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7: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이 저수지라고 하면 물이 차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카메라를 잠깐 아래쪽으로 옮겨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닥이 쩍 갈라져 거북이 등처럼 변했습니다. 이곳 백안 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우 심각한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저수율이 1.2%입니다. 평년 저수율 89.5%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인근 마을 저수지 저수율도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는 백안 마을과 가봉 마을 등 인근 4개 마을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이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침에 가서 논을 둘러보니 논바닥이 쩍 갈라져 있고 벼는 말라 잎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30년 했다는 한 농민은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밀양의 가뭄 경계 단계는 현재 주의 단계인데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배경엔 올해 유독 적은 강수량이 있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밀양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초까지 밀양엔 비 예보가 없어 폭염 속 가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8: 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전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살인적인 더위인데 물놀이장에는 시민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8: 네, 이른 오전부터 30도를 넘어서는 네, 무더위 속에 이곳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형 슬라이드나 풀장, 인공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몽골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4시간 15분씩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과밀화로 불편하거나 더위 먹는 일이 없게 입장 시간을 하루 두 차례로 나누었고 1회 입장 인원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7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어제도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전북 김제에서 밭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는데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

0: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뭐 전국 어디나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의 모습 봤습니다. 이현정, 임영준, 그리고 김민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0: 인공지능발 메모리 초호황 속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60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제기된 AI 버블 우려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SK하이닉스 실적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 네, 인공지능 시대 초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불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7조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81%보다는 낮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TSMC의 영업이익률 6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 플래시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한 데다 HBM과 AI 서버용 DRAM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앞서 증권가에서 전망한 63조 원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98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31조 8,900억 원으로 나타나 단기 기준 첫 100조 원대를 기록을 세웠습니다.
0: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관련 입장도 나왔죠?
1: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진출과 효율이 높은 AI 칩의 등장으로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AI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사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견조하게 이뤄지면서 실제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실제 장비 투자와 생산은 고객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핵심 기업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과 4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빅테크 등 고객들 역시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5세대 모델을 주요 고객사에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고 수율과 품질도 이전 세대 제품 수준으로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세대 모델인 HBM4E 역시 주요 고객들에게 샘플 공급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0: 검은 화요일을 보낸 우리 증시가 오늘도 급락해서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140만 원 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심상치 않은데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코스피가 1.1% 오른 6,089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폭을 3%대까지 키웠으나 그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5% 이상 급락해 6,000선이 무너졌고 5,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4에서 6% 오르는 등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두 종목 모두

0: 5에서 10% 하락세로 돌아서며 급반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 전반에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50만 원을 깨고 140만 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바이오와 금융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714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 이상 하락하며 6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5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사흘 연속 장중에 145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에 따른 달러화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더니 라면과 빵, 도넛까지 가격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부담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마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동권 기자.
2: 네, 서울 양재동 대형마트입니다.
1: 다음 달부터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다고요?
2: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용기라면이 가격 인상 대상입니다. 먼저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용기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육개장 사발면, 소매점 기준으로 100원 오른 1,2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신라면을 비롯한 봉지라면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J제일제당도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27개 품목 가격을 평균 8% 인상하고 대형마트는 내일부터 가격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조는 다음 달 참치캔과 장류, 참기름 가격을 올릴 예정이고 오뚜기도 이미 카레와 당면 등 출고가를 조정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 여기에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원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아무래도 제일 식료품 비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의 늘어난 부담이 확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확실히.
1: 이게 가공식품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커피 가격도 함께 오르는 거죠?
2: 그렇습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오는 31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죠. 식빵과 토스트 등 76개 품목 가격을 평균 8.2% 인상합니다. 다만 단팥빵과 소보로빵, 카스텔라 등 대표 인기 제품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BR코리아의 던킨도 다음 달 2일부터 도넛 39종 가격을 평균 6.5% 올립니다. 그리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멀머드 커피가 다음 달 11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씩 인상해서 미디엄 사이즈의 기준으로선 1,600원에서 1,800원에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커피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에 가격을 유지한 일부 품목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구대행이 공식 입장을 냈죠?
4: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입장을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구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총장 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이나 보안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이 검사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 피해자 단체 등도

0: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이 구대행의 입장은 휴가 중에 나온 거죠?
0: 네, 맞습니다. 구대행은 지난 27일부터 휴가 중이지만 형소법 개정 논의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대검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의 입장을 낸 거로 보입니다. 구대행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국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대검차장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화와 타협 없이 독재적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비판했고 전임 지방변호사 회장들도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패기 넘치는 여야의 젊은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청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이 키워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3: 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4: 이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0: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4: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5: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6: 이 개헌안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0: 국민의힘
6: 특히 대통령의
0: 의원입니다.
6: 연임 조항 이것은 분명히 제일 중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사항일 겁니다.
7: 저거 국민들이
0: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7: 아닐까 싶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0: 유시민 작가입니다.
8: 근데
9: 또 반명으로 가겠네. 아,
8: 이런 얘기를 왜 또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10: 헌법적으로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3: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의 문제인 걸까요? 지금 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11: 예.
0: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 뭐 실제로 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현직 단어의 질문에 사실 대답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0: 네.
11: 저는 대답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대답을 잘못했다?
11: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존에 있던 헌법 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은 없다. 그거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적인 발언이 된 부분들은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0: 네,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의 문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 네,
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개헌인 만큼 굉장히 황당한
0: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또 이유 영야를 막론하고 정말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만약 저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근데 뭐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저런 말 했다고 보세요?
12: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0: 네.
12: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에 대한 문제들, 논란들이 임기 초부터 언론에서부터 많이 나왔었고
0: 네.
12: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육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0: 예.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발언을 했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0: 예.
12: 첫 번째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도 역임하셨었고
0: 예.
12: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은연 중에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닐까가 첫 번째 생각이고요.
0: 이른바 빌드업설.
12: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개헌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개헌에서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0: 예.
12: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당장 맞추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라든지 정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개헌을 못하게 야당 탓을 돌리기 위해서 예. 연임설을 계속 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정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사법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건데 역시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국회의장이 저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잠시 개헌에 대한, 대통령 연임에 대한 어떤 이슈를 피하기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0: 이슈 블랙홀 만든 거다.
12: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 네. 세 가지 모두 다 어떻게든 어떤 생각을 하든 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했더라면 글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나 여러 분들의 평가가 맞다라고 판단했던
1: 전용기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꼽아드리면요. 예. 사실 기자의 질문에 낫겠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임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헌법 아래에서 현직 대통령은 그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임은 검토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말실수가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생긴 해프닝인데 예. 구태여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들은 저는 피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뭐 당권 주자들도 다 잘못된 발언이다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 놓고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3: 조정식 의장이
1: 정청래 기자들에게 민주당 낚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예.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좀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 이렇게 비화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헌법 128조상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14: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1: 서영교
14: 연임해야 되는
1: 의원입니다.
14: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걸 걱정되어서 예. 질문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말씀이신 거죠?
14: 그렇습니다. 예.
0: 네, 국회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과연 낚인 것인가, 애드립하다 실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각에서는 이거 질문 다 국회의장실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답변도 준비됐던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12: 제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초선 국회의원이고 정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처럼 정말 낚였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6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생활했었고 이 정부 여당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또 특히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임기 초 때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관심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낚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게 헌법 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인데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었더라면 저는 저런 발언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낚였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
0: 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낚이지 않잖아요.
12: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헌법에 대한 사항이기 예. 때문에 낚일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 저는 국민의힘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라도 당장 연임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연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본인들이 열어놓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0: 예.
1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 그런데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거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변형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 그러니까
12: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변형할까 봐 특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까지 꿈꾸고 있을까 봐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11: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까 봐 걱정했어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잘해서 연임하면 어떡하지? 사실 헌법상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일을 그렇게 마치 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공소취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력을 다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불법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를 바로 잡는 일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수사와 기소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데
0: 그 얘기는 잠시 뒤에
11: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예. 그럼 서영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했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무의미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11: 그만큼 일 잘한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냥 일을 잘한다.
11: 그렇습니다.
0: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11: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 근데 초반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예. 법제처장도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예.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그런 발언들을 법제처장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1: 원래 잘 아시겠지만 기관장들은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본인 생각대로 말할 수 없는 아니, 자리에 있는 것이고
12: 국민의 선택의, 그러니까 현직 헌법...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 주권자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걸 법제처장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11: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 예. 부분도 회피하려다 보니 저런 실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뭐 기자들한테 낚인 건지 뭔지 뭐 법제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뭐 잘못했다라고 이제 전용기 의원도 이제 얘기는 하고 계시는 건데 야권에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5: 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은 불지옥이 됐습니다.
1: 장동혁
5: 이재명 찐 동지, 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6: 그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필패의 길을 간다. 네. 그런데 왜 필패의 길을 가느냐 고 설명이 좀 부족했거든요. 아...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여덟 글자가 네. 빠져 있어요.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임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네. 주변에도 자꾸만 꼬득이고 아... 부추기고 뭐 하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필패 길이다. 이거는 예. 김민석에게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탄은 그냥 그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0: 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필패의 길 이것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공소 취소 연임 개헌이다 신지호 전 의원의 이제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1: 기본적으로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예, 드리는 게
0: 걱정하지 말아라
11: 현재 예.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0: 여론이 막 원해도 안 바뀝니까?
11: 왜냐하면 지금 뭐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을 하면 해당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그 해당 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온다고 한들 그 부분은 검토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왜 불안해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12: 모든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음모론이 아니라 뭐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발언을 하셨고 법제처장도 발언을 하셨고 대통령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연임에 대한 생각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야당에서 짚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통합하고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예. 지금 마치 본인이 계속 본인 지지층을 위한 대변하는 그런 행동들부터 시작해 보면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 연임도 혹시 꿈꾸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워낙에 이제 이 이슈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조정식 의장의 이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입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네요.
11: 실제로 강훈식 예.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헌법상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공소취소를 위한 실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음모론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과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연결짓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취소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그 문제 지적들을 바로 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 역사가 지금 증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다 부정당해 왔습니다. 과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바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연임을 포석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 근데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대통령하고 국회 의장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0공화국으로 나아가고 개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0: 개헌이 좀 더 멀어진 겁니까?
12: 이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이 대한민국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멀어지게 이 성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1: 저는 사실 이 발언도 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호들갑에서 시작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70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개헌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으로 일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직 대통령 연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헌법상 불가능한 조항까지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발 좀 따로 떼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12: 겁니다. 모든 다 저희 탓입니까? 국회의장께서 발언을 궤변을 하셨는데.
11: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0: 예. 네. 예. 하필 근데 또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라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번 이슈는 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 던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2: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네. 이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린 거라든지 실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 친명과 친석으로 나뉘면서 이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불가하지만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 뇌관이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것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과민 반응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또 후보 지지층 간들 간의 의견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1: 뭐 지지층을 떠나서 예. 실제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가능하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전국에 혼란들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렇게 과한 발언들은 좀 자제해야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가 좀 됩니까?
11: 전당대회와는 크게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11: 사실 실현 불가능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언으로 나왔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는 의장께서 오히려 기자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정청래 후보도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점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또 일어난 일이라서 예. 순방의 성과를 또 다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11: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연임 문 문제와 또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끊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유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훼손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식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 의회를 중재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의장으로서 의장직에 대한 신임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관례들을 보면 의장께서 국회에 하실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의장석에 본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서 입장을 좀 밝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제 본회의 얘기하셔서 예. 내일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다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계획대로는 내일 이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11: 그렇습니다. 2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이 올라가서 예.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안수사는 중수청의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보안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좀 관심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도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싶다. 근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2: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국회의장의 권한인 예.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다 같이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앞으로 이어질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의혹에 대한 공소취소는 굉장히 심각한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뭉쳐가지고 저는 국민들께 호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끼워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17: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을 두고 발언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성직권 소식,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 어디까지 가시나요?
19: 살아서?
20: 잠까지요.
18: 혹시 닥터 캡슐 전?
21: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1: 닥터 캡슐.
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5: 글레오?
2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0: 워킷 워킷 안전화.
3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2: 그래서 오토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2: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싫어.

0: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 유족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강렬한 햇빛이 느껴지실 겁니다. 햇볕 바로 아래에서는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든데요. 양산이나 선글라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경남 곳곳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보다 더 강한 수준이라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1.7도, 부산 34.4도, 광주 3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 반대 방향도 같은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잠실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5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 중이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홍천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 중부로도 확대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1: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0: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

0: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폭염의 기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도심 수영장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놀이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 네, 한강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요즘에 야외 수영장 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던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인데 파라솔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은 더위를 한층 식힌 듯한 모습인데요. 뜨거운 햇볕이 오히려 좋은 듯 일광욕도 즐기고 있고요. 또 수영 후엔 더 맛있는 간식거리들로 기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도 오랜만에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처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4: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나와서 같이 물놀이를 하니까 좀 시원하고 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여의도와 잠실 등 7곳에서 운영되는 한강수영장은 멀리 갈 것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만 명이 넘게 찾고 있는데요. 방학을 맞은 학생들부터 아이와 나들이 나온 가족들, 젊은 세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수영복을 착용한 시민들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끝내주는 방학을 보내고 있고요. 어른들도 튜브를 타고 떠다니며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든 시민들의 표정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한강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더위는 잠시 잊고 시원한 물놀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수영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1: 네, 정말 뭐 수영장으로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극한 폭염인데요. 그런데 폭염이 아직 절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대야는 벌써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재정 K웨더 예보관 연결해서 날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뭐 열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낮 최고 기온인 41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5: 네,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역대 1 최고 기온이고요. 같은 날 서울도 39.6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맑은 하늘로 인한 강한 일사와 지형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1: 네, 지금도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데 폭염의 절정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5: 네, 폭염의 절정 가장 더운 시기는 8월 초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고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극심한 무더위가 나타나는 시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인데요. 올해도 가장 강력한 폭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광복절 전후까지 폭염의 절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남부도 폭염이지만 중부까지 지금 폭염의 기세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특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남지방이 더 이렇게 더운 이유 어떤 걸까요?
5: 네, 영남 지역의 극심한 폭염은 기압계뿐만이 아니라 강수량과 지형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 매우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토양에 일정량의 수분이 있게 되면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데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에너지의 대부분이 지면과 공기를 직접적으로 데우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런 이유로 비가 적게 내린 영남 지역의 경우 에너지의 대부분이 지면과 공기를 덮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형적인 영향인데

0: 대구나 경산, 경주처럼 분지나 내륙 지역은 바람이 약해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에 바람이 산을 넘어오면서 공기가 압축돼 기온이 오르는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열대야도 지금 역대 최장 기록 벌써 갈아치웠는데 열대야가 이렇게 잦아진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네, 열대야는 밤동안에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인데요. 최근 열대야가 잦아진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게 되면 지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 축적된 열이 밤동안에도 쉽게 방출되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하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정체돼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도심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 등이 낮 동안에 저장한 열을 밤 늦게까지도 내보내는 도시 열섬 효과와 냉방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 역시 야간 기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열대야가 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1994년이 지금까지 역대 최악 더위로 꼽히는데 올해 더 더울까요?
0: 네,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올해가 역대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름이 모두 지나간 뒤에 그 전국 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기억 속에 1994년의 여름이 가장 더위가 극심했던 그 해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기상청의 통계를 보면 폭염일수는 2018년, 열대야 일수는 2024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025년이 각각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일찍 시작한 데다 장마 이후 강한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역대 손꼽히는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다만 8월에는 태풍이나 강수 여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변화에 따라 더위의 지속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 여름은 뭐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며칠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언제쯤이면 더위 좀 가시게 될까요?
0: 네, 우선 지금의 극심한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현재의 폭염을 약화시키려면 기압계에 큰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 현재의 기압계를 무너뜨릴 저기압이나 태풍 등의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 일본 먼 남동쪽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여러 수치예보 모델을 종합해보면 다음 주 초중반에는 일본 남쪽 바다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현재 기압계가 다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당분간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코스피 급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8% 넘게 급락하는 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닥 급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 급격한 폭락이 있을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죠. 어제가 이제 검은 화요일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닥 급락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다는 속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0: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으로 구마모토에서는 폭발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쇼핑몰이 무너졌습니다. 구조가 본격화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 지진 이후 서둘러 쇼핑몰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바다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보이고 경보음도 들립니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남성은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2: 미안했대요.
3: 그만해. 여기서 냄새가 나네.
2: 복고리가 크다이에스.
1: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대피가 시작되고 3, 40분 뒤쯤. 야외 주차장까지 연기가 차오르고

0: 있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마쓰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일부 직원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고 나머지는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급파해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저녁 이 지역에서는 대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최대 진도 7 수준의 흔들림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10년 전인 2016년 3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틀 뒤 더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덮치면서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진앙은 이번 지진과 같은 희나구 단층대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발생했고요. 또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3: 정말 무서웠어요. 한꺼번에 쾅하고 무너져 내렸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2: 쇼핑몰 위로 흰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서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어제 오후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강진이 발생했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일본에 가도 되는지, 만약 현지에서 지진이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여러 시설 피해뿐 아니라 항공기와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지역인데 다행히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일본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진항지 주변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일정 변경이 어렵다면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4: 어느 정도 더 큰 여진이 발생할지는 알기 어려운
3: 형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입니다.
4: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진이 발생한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행을 가야 하신다면 지진 발생을 했던 진앙지 주변은 가급적이면 더욱더 피하시고요. 또 진앙지와 인접한 도시에 가시더라도 큰 고층 건물이라든가 내진 성능이 좀 취약한 건축물은 피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출발 전에는 항공편과 철도 그리고 숙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숙소에 도착하면 비상구와 대피 장소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흔들리는 동안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탁자 아래에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현지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이제 현지 관광객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
3: 백승주 한국 열린 사이버대 소방범죄학과 교수입니다.
5: 예. 그 세이프티 팁스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앱을 설치하면

0: 이제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고요.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 날씨, 재해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연락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하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런 해외에서의 재난은 또 위험한 상황이 또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외국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3210-0404. 3210이 거꾸로 하면 내 자리가 0123이잖아요. 예. 그래서 3210-0404 외우기 예. 쉬우시니까 꼭 기억해 두셔서 전화하시면 뭐 통역이든 아니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피시고요.
1: 예, 통신장애에 대비해서 여권 사본과 보조배터리, 숙소 주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대피 방법과 긴급 연락처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 국회에서는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력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면서 90일까지 추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일단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법사위가 오전부터 열렸죠?
3: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50분쯤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한창 진행됐다가 지금은 잠시 정회됐는데요.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이 보안수사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라면서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표류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에 곧바로 안건조정위가 종료가 되면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모든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찰도 영장 청구권으로 수사에 깊숙이 협력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선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소관 상임위 6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30일 등 총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곧 법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견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해명을 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비겁한 말바꾸기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이 현재 실정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 당권 주자들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적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의장실과 사전에 관련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이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도 재확인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2: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만 6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쓰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0: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557% 넘게 늘어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6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지금까지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30억 원이 넘는 단지 9개 주택의 올해 보유세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제일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서울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올해 예상 보유세액이 1,800만 원 정도로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2021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9번째입니다.
1: 하이닉스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코스피 하락을 막진 못했고 또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시와 부동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와 오늘의 폭락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일단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 아마 중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뭐 공포감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와 반대로 지금 공포감이 휩싸인 상태고요. 양일 서킷까지 걸린 적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패닉셀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서킷은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 8% 넘게 빠져야 돼요. 이게 이제는 그렇게 되면 한 20분 동안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카 넘어서 서킷까지도 지금 걸린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서킷이 걸렸고요. 뭐15% 빠지면은 2단계 서킷이고요. 만약에 20%까지 빠지면은 3단계 서킷. 그러니까 그날 장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1단계가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뭐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거는 그냥 관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대비책을 지금 어느 정도 구두상이라도 지금 내놔야지 이대로 가다간 계속적으로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또 내일 안 걸릴 이유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어떤 조언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1: 이렇게 지금 주식 현물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2: 근데 이유가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점로는 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끄는 게 반도체라는 건다 아실 거예요. 시총의 50%가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근데 이 반도체 주에 대한 고점론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걸 시장을 계속 흔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익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점이다.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4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적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밸류 트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PER, 선행 PER은 12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익을 계산을 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 보니까 PER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주가는 일단 선 반영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낮은 PER이 오히려 이제 고점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함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더 불안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저평가받고 있다와 아니다, 이거는 밸류에 대한 함정, 이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 공포감에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또 큰 타격을 줬는데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너무 성공했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하는 일, 바로 이제 DRAM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술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뭐 한간에서는 이 기술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손 대는 것마다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DRAM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DRAM 가격에 대한 공급 폭탄이 나오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선행되는 거 아니냐? 주식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선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또 투자자 봤을 때. 그래서 창신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굵기 부분도 있고 노광광비에 대한 뭐 국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의 공포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으로 지금 어제와 오늘 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포감, 패닉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0: 지금 SK 하이닉스 찾아보니까 140만 원대 무너졌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지금 오늘 장에서는요. 사실 뭐 장 시작했을 때는 상승 출발했어요, 우리 장은. 근데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느냐? 이 컨퍼런스 콜 이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명확한 주주에 대한 이제 배당이라든지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주주 환원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8% 넘게, 10% 넘게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끝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실망감을 줬고, 또 한 가지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뭐 40조 원 이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또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당분간은 셀, 한마디로 이제 매도 포인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 패닉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사실 뭐 그냥 현물 가진 분들도 걱정이 크겠지만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일 말고 한 두 배 이상 하는 그런 레버리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최근에 뭐 청산도 많이 당하셨다고요?
2: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티 쪽에서 이제 보고서나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ETF거든요. 봤을 때에 56조 원이 손실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변동폭이 가장 컸던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32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시작했을 때가 2만 원대였는데 이게 4만과 가다가 8천 원까지 떨어지니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급감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음해복리 효과가 너무 세요. 왜냐하면 두 배 추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 금액인데요. 이게 6월 들어와서 3,9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융자 쓰신 분들 이제 반대매매 계속적으로 이제 청산당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가볼게요. 이게 5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41일간의 강제 청산 당하는 규모가 1조 한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41 거래일대로 본다 그러면 두 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7일이 뭡니까? 레버리지 ETF 상장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에 우리나라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청산,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레버리지를 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음해복리 효과.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은요, 똑같은 비율로 이익이 나고 똑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음해복리 효과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레버리지는 당분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용은 쓰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어제 오늘 주변에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2: 지금 시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제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 어. 예. 나는 좀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너무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0: 다 묶여 있다. 네.

0: 다 묶여있다 보니까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닌데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1: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세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제 보유세 문제예요. 보유세 이제 강화된다는 정부의 기조는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어떻게 분류가 돼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서 가장 큰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주택자 공제액이 있습니다. 네, 종부세 같은 경우가 현행은 12억이 넘어가야지만 사실상 이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근데 개편안은요. 일단 12억보다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늘려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조고요. 그러면 세제 개편안에 봤을 때 그럼 뭐가 또 달라지느냐? 주택수 차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종부세 낼 때요. 이게 다주택자 중과 방식입니다. 주택수가 많아지면 2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아져요. 그러면 이 강남 한 채보다 그냥 지방에 두 채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야, 이거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의 합산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과표를 내기 위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6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비율을 좀 나눠놓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좀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 아니면은 비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세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지금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발표는 하겠지만은 지금의 이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아마 세제 개편에 흐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정부가 지금 똘똘한 한 채 겨냥해서 보유세 양도세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초고가 기준이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30억 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 있는 그 집들이 아마 그 타깃이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 30억 원, 이게 지금 시가입니다. 네.
1: 시가?
0: 그래서 시가 30억 원 초과 아파트 가구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초고가를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분포가 있느냐? 대부분 보시면 강남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와 강남권이고요. 양천은 목동이겠고요. 영등포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노량진 쪽도 될 수 있고요. 용산, 뭐 성동, 뭐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가 아마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저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가구 수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 그 지역의 가구의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0: 사실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실상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1: 대부분이
0: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시가 30억 원 같은 경우는 공시가로 따져보면은 사실상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남권이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다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반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보유세가 지금 나왔거든요. 보유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 해당하신 분들은 또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이대로 강화가 돼서 통과되면 내년 보유세와 내년 종부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반포 같은 경우가 뭐 1,800만 원까지 지금 이번에 재산세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웬만한 그냥 중형평수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제 개편안이 더 개편이 되고 중과가 되면 이거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타겟을 잡아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뤄주겠다는 게 지금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헛소리 나는 세금일 것 같긴 한데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대한민국 사인공의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공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공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1: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2: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딸기 스무디 3개 포장해 주세요.
7: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9: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찾아 동료들과 스무디를 나누어 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7: 이거 뭐야?
8: 왜? 맛이 이상해?
7: 그게 아니라 뭐가 씹힌 것 같은데? 이거 쇠조각 아니야? 스무디에 쇠조각이 들어있는데?
8: 뭐?
9: 음료를 마시다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작은 쇠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컵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닥에도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남아있었죠. A씨는 음료를 들고 곧장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7: 어서오세요.
8: 저기, 저 좀 전에 여기서 딸기 스무디 사간 사람인데 쇠조각이 나와서.
7: 쇠조각이요? 잠시만요.
9: 알고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함께 넣고 스무디를 갈았다는 것. 업주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료값을 환불했으며 병원 진료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기에 A씨도 가급적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한마디.
7: 아휴,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쇠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스무디 한 잔이고요. 다른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8: 적게 들어갔어도 쇠조각이 들어간 건 똑같지 않나요?
7: 그리고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셔도.
8: 에?
9: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9: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쇠조각이 나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10: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A씨가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근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는데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나눠 마시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쇠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금속 조각이 다량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았던 것이었습니다. 카페 측도 CCTV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요. 머리카락이나 벌레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음료에 들어갔다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9: 이 쇠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카페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10: 카페 측은 설거지를 하던 과정에서 절반 이상 갈려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음료는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A씨가 카페 측에 상황을 알렸을 때 업주는 CCTV를 확인한 다음 직원이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쇠숟가락이 블렌더에 함께 들어가 갈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직접 A씨를 찾아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도 권유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음료를 마신 A씨 일행들도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었고 근무 때문에 병원 진료가 어려워서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도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을 했고 A씨의 말대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9: 네, 이 보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 예, A씨는 위로금 3에서 40만 원과 함께 혹시 일주일 안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페 측은 위로금보다는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위로금도 보험 처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또다시 카페 측으로부터 쇠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쇠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금속 이물질을 직접 섭취한 상황인데 카페 측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9: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물론 카페 측에서는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전으로 대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했습니다만 뭐 금전을 주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뭐 대신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주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10: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처럼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제공한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업주가 잘못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주에게 행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이미 관할 지자체의 위생부서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 근데 궁금한 게요. A씨와 일행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 다친 곳도 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은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10: 네, 법원은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건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는 손해가 없으면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9: 음료값 환불 외에 위자료나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 뭐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10: 네, 정해진 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전액은 기본이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더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파절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 수십만 원 수준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0: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의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0: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물질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가 다 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1: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뭐 참외를 잘라서 보니 그 안에 이쑤시개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재배나 수확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이나 진열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지나가는 손님이 꽂아놓은 건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 측이 이쑤시개가 들어간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마트 안에는 제3자가 장난으로 꽂은 경우라고 해도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트 측이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소비자가 일부러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거라거나 꽂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점을 마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든 마트에 진열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이든 간에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래도 앞서 스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 음식에서 나온 거 맞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실제 들어간 게 맞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예,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물질 자체를 지퍼백 같은 데 담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시면 되지만 여의치 않다면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물질이 자기 가게에서 나온 게 맞는지 CCTV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무디 사건에서는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0: 예, 알려진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되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실 때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등의 전후 사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기관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 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상 합의와 별개로 신고는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산타나의 마리아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발효되는 특보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32.3도, 창원 36.3도, 광주 3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정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북은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종나들목부터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대전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 일본 총리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지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전해주시죠.
2: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망자 13명에는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구조하기 위해 현장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온 쇼핑몰에서만 최소 7명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직후 쇼핑몰 이용객 약 200여 명은 신속하게 대피했지만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이 발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진으로 식당가 등의 LPG 배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됐고 점등기구나 화기요소로 유발된 폭발로 2층 상판과 철골 외벽이 광범위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구조대와 경찰, 자위대가 투입된 가운데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가 더 이상 폭발 위험은 없지만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대와 장비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제지 공장에서도 인명피해가 확인됐다고요?
2: 네, 구마모토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와 NHK에 따르면 이 공장의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째 무너지면서 바로 옆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직원 2명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야스시 도시의 무너진 집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도 결국 숨졌습니다. 구마모토현 내 주요 병원으로 이송

0: 추정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이 중 중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 제1공장과 소니 이미지 센터 공장, 미쓰비시 전기 공장 등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점검 및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현장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공사 작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요타나 다이하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소방재난관리청은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인접한 나가사키현까지 포함해 26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마모토와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5개 현에 걸쳐 506개 피난소에 9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구마모토현 약 3만 6,8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14만 4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현지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은 데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로 이재민과 구조대의 열사병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1: 자, 이번 구마모토 강진은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네,
2: 전국에서 8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4: 너무 흔들리는데?
3: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단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5: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6: 지진 제보자입니다.
5: 어머,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3: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이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규슈 지역 지진 이후 현재까지 현지 공관 등에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 비행시간이 짧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2: 이번 강진으로 우리 남부지방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까지 지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발생 이후 부산의 고리원전, 경주 월성원전 등을 비롯해 가동하고 있는 원전 27기 모두를 점검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여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전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7: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말까지 극한 더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물놀이장이나 시원한 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2: 경남은 가뭄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먼저 이현정 기자, 서울 중곡동 어디 나가 있습니까?
8: 네, 서울 중곡동에 있는 고물상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고철을 다루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장 어떻습니까?
8: 네, 금속 폐기물이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그대로 흡수해서 고물상 전체가 찜통처럼 뜨겁습니다. 그늘막이 없어 지금처럼 잠시 서 있기만 해도 금

0: 땀이 줄줄 흐르고 멍해질 정도입니다. 고철과 철근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근처에서도 열기가 상당하고 맨손으로는 표면을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고물 분류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해체하는 일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작업자들의 고충이 특히 큽니다. 챙이 넓은 모자와 토시로 중무장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고물상은 이렇게 금속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열을 받고 뜨거워지고 거기 그 열이 때문에 더 더워요.
0: 이런 탓에 작업자들은 새벽 6시부터 일하고 지금처럼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네,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고물상에 많이 오가실 텐데 이런 날씨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커다란 리어카와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온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서 리어카를 한가득 채워도 폐지 값은 1kg에 50원에서 60원 정도라 돌아오는 금액은 만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져서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새벽부터 어르신들을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이거 어저께 저녁 때 해놓은 거야.
4: 더워가지고 낮에 일하시긴 좀 어렵죠.
3: 낮에는 못해요. 땀이로 맥까머.
5: 집에 있어. 한자만 서있어 살아요.
4: 그래가지고 이런 날씨에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5: 예.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
0: 아스팔트 위에서 몸집보다도 큰 짐을 끌다 보면 금세 숨이 차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때문에 한낮을 피해 새벽 동이트기 전이나 아예 해가 진 저녁 무렵에 간신히 거리에 나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이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이명준 기자는 더 뜨거운 곳인 경남 밀양에 나가 있죠.
7: 네, 저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백안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6: 경남은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7: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이 저수지라고 하면 물이 차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저수지 바닥 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어야 할 이 저수지가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닥이 쩍 갈라져 거북이 등처럼 변했습니다. 이곳 백안 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우 심각한데요. 오늘 낮 12시 40분 기준 저수율이 1.2%입니다. 평년 저수율 89.5%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인근 마을 저수지 저수율도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는 백안 마을과 가봉 마을 등 인근 4개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이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침에 가서 눈을 둘러보니 눈바닥이 갈라져 있고 벼는 말라 잎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30년 했다는 한 농민은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밀양의 가뭄 경계 단계는 현재 주의 단계인데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배경엔 올해 유독 적은 강수량이 있었습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밀양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초까지 밀양엔 비 예보가 없어 폭염 속 가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네, 이번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국립공원은 한여름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탐스럽게 만개한 분홍빛 연꽃이 시선을 사로잡고 기다랗게 솟은 창포와 부들까지 갖가지 수생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때입니다. 다만 날씨가 덥다 보니 한낮에는 이

0: 폭염을 이겨내는 시민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취재 기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체감온도 섭씨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 상황 관리와 취약계층 예찰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중대본이 파악한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경남 세 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16개 시도 228개 구역입니다. 또 어제 하루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3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돼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82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에 의한 재산 피해도 이어져 어제 하루 닭과 돼지 2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돼 누적 가축 피해 역시 36만 5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1: 완도에 있는 육상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넙츠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까지 구내면과 고급면에 있는 육상 수조 양식장 6곳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 9만 6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사가 일어난 양식장은 모두 강진과 장흥, 완도 사이인 도안만 일대로 이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0: 본격적인 피서철에 남부지방은 극한 폭염에다가 느닷없는 지진 진동까지 덮쳐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1: 네, 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지고 또 여진 대비도 더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또 취재기자들이 자세히 전해주긴 했습니다만은 뭐 더위가 오늘도 여전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남부지방에 이어서 이제 중부지방까지 찜통 더위가 비상입니다. 특히 서울에도 지금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인데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남 김해와 밀양까지 구역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여름 폭염의 가장 강력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반도 상공으로는 이중 고기압이 좀 겹겹이 쌓여 있고 또 하층에서는 열대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다음 주 8월 초가 되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걸로 현재 예보를 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5도 이상 치솟으면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강한 열대야가 지속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네. 이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내리면 좀 곤란을 겪기도 하잖아요. 당분간 좀 변수는 없을까요?
2: 당분간 일단 가장 큰 변수로 볼 것이 지금 말씀하신 찜통 더위 속의 기습 소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기가 지금 이제 쌓여 있는 데다가 대기 하층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좀 밀려오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벼락과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상하는 태풍입니다.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열대상에서 올해 에너지를 축적한 이 강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로 만약 태풍이 북상을 한다면 진로가 서해안으로 가느냐 또 동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름 더위가 일찍 끝나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태풍이 직접 향하지 않더라도 이 한반도로 열대 수증기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지난번 바비와 같이 간접적으로 호우와 폭염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은 온열질환 예방과 또 급변하는 극대화하는 이런 날씨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0: 예, 이렇게 더위도 힘든데 어제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흔들림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네.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구마모토 현 지진 여파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이었죠.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에서 지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 부산과 울산 또 경남 지방까지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무려 800여 건이나 폭주를 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남부 지역으로는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요. 이 정도면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진동을 현저하게 느끼고 또 물건이 떨어지거나 주차된 차가 흔들릴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 건물 고층에 있던 제보자 중 한 분은 2분 정도 건물이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흔들림도 느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이 구마모토 강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아서 지금 남해안 리조트라던가 부산

0: 북한의 고층 호텔, 아파트 등에 머물던 피서객이 많고 또 시민들까지도 좀 놀라게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구마모타 지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거 10년 전인데요. 2016년에도 강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모두 이걸 좀 전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틀 뒤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또다시 발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줬고요. 일본 기상청이 이번에도 7.1의 지진 이후 더큰 지진을 발생하고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근의 지진은 전형적인 내륙 직화형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큰 해일을 동반하는 그런 지진과는 달리 진원이 매우 얕은 이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는 겁니다. 규슈의 경우는 남북이 서로 좀 당겨지는 인장력 때문에 끊임없이 단층이 좀 어긋나고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컸고요. 이 때문에 건물 붕괴 위험도 커진 걸로 보입니다. 또 구마모토 지진 단층 때의 경우는 세계적인 활화산인데 아소산이 바로 밑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아소산의 마그마 방해도 자극이 되진 않을지도 현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앞서 이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도 이번 지진을 느꼈다라는 소식이
0: 네.
1: 많았다. 그리고 저희 YTN으로도 제보 소식이
0: 맞습니다.
1: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남해가 있지
0: 네,
1: 않습니까? 남해를
0: 맞습니다.
1: 건너왔는데도 이렇게까지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0: 네,
1: 있을까요?
0: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진앙과 좀 남해안까지 거리가 좀 가까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물리적인 좀 지진파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선 어제 지진 발생 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는 거리가 한 300km 정도인데 거리가 지금 도쿄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1: 예.
0: 진동 전달 폭이 더 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기가 긴이 저주파 파동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이번처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 지진파가 발생을 하는데요. 주기가 짧은 고주파하고 주기가 상대적으로 좀긴 멀리까지 갈수 있는 저주파 파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가 짧은 고주파는 이동을 하면서 지반에 흡수되거나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지만 주기가 긴이 저주파 진동의 경우는 먼 거리까지도 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저주파 에너지가 좀 폭발적으로 분출이 됐고요. 이 파동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도 자극할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2: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0: 연세대
2: 지각판으로 연결이
0: 교수입니다.
2: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0: 네, 이런 이유로 어제 이제 남해안이나 뭐 일부 내륙까지 흔들림이 좀 감지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4: 예. 일본하고 우리가 지각판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지진이 우리 한반도 단층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 우리나라 그 단층대를 강하게 좀 자극을 해서 강한 또 지진을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예.
0: 다만 과거 경주 포항 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 2016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마모토 지진보다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규모 9 정도였는데요. 그 여파였거든요. 당시 한반도 지각 전체가 좀 동쪽으로 좀 끌려갔고 또 축적된 그 응력이라고 하죠. 그 에너지 불균형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에서 좀 경계해야 될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일본 태평양 연안의 대형 지진대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녹취 들어보시죠.
3: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0: 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난카이 지진이 터진다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에 좀또한번 거대한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남부지방 단층대에도 더큰 여파를 줄수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이 꼭 난카이 지진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려된 위험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좀 대비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한 1, 2주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뭐 원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어제 같은 경우 남부지방은 좀 극한의 폭염이 좀 이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안전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또 여진 가능성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지진이 이제 났을 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폭염경보와 중대경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폭염 속에서 지진 진동이 감지가 되면 대피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이 흔들리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좀 정지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너무 높기 때문에 급히 대피를 하다가 온열 질환이나 이 탈수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야외 대피소인 운동장이나 공원 역시 직사광선의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원거리 지진의 경우에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대피를 하기보다는 실내에서 좀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방송 및 재난 안내 상황을 좀 충분히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이번 휴가철은 안전에 더더욱 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은 어젯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1: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거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구대행이 공식 입장을 냈다고요?
5: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구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총장 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이나 보안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이 검사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 피해자 단체 등도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네, 구대행의 첫 공식 입장이 휴가 중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한다는 거겠죠?
5: 네, 맞습니다. 구대행은 지난 27일부터 휴가 중이지만 형소법 개정 논의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대검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침묵이 이어지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대행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국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법사위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구자현 대검 차장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현직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화와 타협 없이 독재적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비판했고 전임 지방변호사 회장들도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장윤기의 계획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0: 송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구매한 게 범행 5개월 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획 범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이 이 사건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크게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 과정 그리고 또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냐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서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블 타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매 내역이 이제 범행 5개월쯤 전입니다. 2025년 12월에 직접 모 매장에서 장윤기가 구입을 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5개월 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검사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장윤기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행 도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집에서 전선을 묶으려고 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검사 측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정말 전선을 묶으려고 샀으면은 그때 곧바로 구입해서 이걸 이용을 했어야지 왜 뜯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느냐. 실제로 당시 전선을 묶을 일이 없었고 성범죄를 위해서 결방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5개월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5개월 후에 비로소 범행에 쓴 거 아니냐라는 범행에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죠.
2: 예.
1: 여기에 대해서 또 장윤기 측은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결국은 안 뜯은 거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범행 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 측은 또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개월 동안 쓰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러는
3: 손수호
1: 거죠.
3: 변호사입니다.
1: 실제로 전선을 묶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뜯지 않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왜 그날 여성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날 다른 것도 아닌 접근할 때 사용했던 그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느냐. 만약 정말 전선을 묶을 목적이었다면은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제3의 장소에 있든 공부함에 있든 다른 곳에 있었어야 더 타당한 거 아니냐. 왜 이 차량에서 발견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에 의해서 이게 수거가 되어서 예. 결국은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집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런 사실 자체가 장경감 측에서는 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고 또한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 발견하고도 묻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중에 충돌하거든요.
2: 네.
1: 시청자분들께서도 양측 주장 다 들으시면은 그래도 그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타당하다. 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습니다.
0: 심지어는 이 케이블 타이가 당시에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고 보도가 된 점도 좀 풀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장윤기 차량 포렌식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 범행 당시에 조수석 뒷문이 한 3분 정도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조금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1: 네, 실제로 해당 영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다음에 영상이 제출된 다음에 장윤기가 이걸 본다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2: 예.
1: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자백에 더해서 당시에 이 오디오나 비디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렌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
0: 예.
1: 그렇다면은 더더욱 당시의 범행의 진상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경찰 수사가 이제 구속기간이 10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히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게 검찰 단계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2: 예.
1: 그렇다면 만약 경찰 단계의 경찰 수사만으로 끝났다면은 더 자세한 증거들이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예. 뭐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을 하고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이 좀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당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 부분을 놓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혹시 둘 중에 한 측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한 측은 거짓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2: 그러게요.
1: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이 보통 살인으로 송치한 거는 맞습니다.
2: 네.
1: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당시에 광산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피의자 신분 조서를 보더라도 이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을 했고 그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답변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할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강간살인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통살인으로 송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4지 두 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죠.
2: 네.
1: 그리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훼손된 리얼도를 발견했다. 공기계 내에서 불법 촬영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전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도 수사를 했다. 그런 일이 존재했다. 또한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범행을 했고 이런 범행 수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신체에 대한 가해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한 후에 의도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2: 예.
1: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했습니다.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수사를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성범죄와 살인을 일부러 분리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 사건을 마치 보안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경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이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광산서 수사팀이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알아서 이거를 혼자 수사를 해가지고 없던 사실을 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이야기했느냐, 이거 뭔가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까지도 열었습니다.
2: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장윤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유동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0: 네, 체포 당시에 A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요. 또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경찰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 네.
0: 이제 사실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상당히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그래서 서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한 경찰은 포함이 됐다. 근데 보고를 받은 검찰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어떤 그런 입장입니까?
1: 검찰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이 문건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또 짐작되기도 하거든요.
2: 예.
1: 예, A4 용지 두 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경찰이 주장한 것 같은 내용들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강간살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 이 그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은 강간살인자 입증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살인으로 송치합니다. 이게 결론이다.
0: 예.
1: 이게 검찰 측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2: 네.
1: 성범죄 관련성 관련된.
0: 예.
1: 하지만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광주청창원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가지고 이 장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담 등을 했고 그 결과 성범죄 관련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이거는 또 검찰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그런 보고서가 존재를 했고 또한 장윤기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당시에 성범죄 여부를 추궁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선 경찰 수사 팀원들은 열심히

0: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을지언정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1: 네.
0: 수사팀장인지 아니면 광산소의 형사과장인지 또는 광산소의 당시 서장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던 광주청창원인지 또는 그 위에 있던 국수본 아니면 국수본에 영향을 준 경찰 외 다른 외부 조직이든 외부인이든 누군지
1: 네.
0: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 외압을 행사해서 이거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한거 아니냐. 검찰에 보낼 때 뭔가를 빼고 보냈거나 또는 제대로 보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도 역시 양측의 말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두 장짜리 보고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경찰 조직 전체가 면죄부를 넣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완전 무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누가 어떤 지휘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경찰, 우리가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경찰 하나의 조직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부정한 또는 부당한 합당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좀잘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수많은 경찰들이 자칫 의욕을 잃고 정말 평소에 열심히 하던 그런 수사 관련해서도 정말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 조직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그 수사 라인에 있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이 됐거든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신청을 했는데, 이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보강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영장의 그 여부가 달라질 텐데, 결과 여부가 달라질 텐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게 기각이 된다면 상당히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 지금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렇죠.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해서 이번에는 정말 구속영장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다 보강했으니까 이제는 신청했고 검사가 그걸 보고 청구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31일에 영장 실질심사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발부가 되든 또는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한번 기각됐다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해? 굉장히 여러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사했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지언정, 뭐 그랬을지라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증거가 미흡하고 이거 구속 사유가 다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장 신청하고 검사는 또 그걸 받고 돌려보낼 수도 없어요.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갈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그럼 확보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기각 당시에 저희가 문건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즉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는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인데 도망가겠어? 현직 경찰인데 뭐 증거 인멸하겠어?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 계속해라. 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전 단계에서 범죄 사실 소명조차 안 된다. 의심은 가지만 지금까지 수사해서 결과 보고 올린 거 또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이거는 범죄의 상당성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기각이 됐다면 이거는 수사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에 직접 간접 관련된 경찰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 차원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거나 뭔가를 묻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반성할 거 반성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지만 대단히 많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얻은 진술 증거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진술 증거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 재신청 직전에 7시간 동안 수사도 또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건 전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것 같고요. 그걸 짧게만 덧붙이자면 만약 이 형사과정에 대해서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수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그 다음 수사의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광산소 형사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산

0: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광산소 차원에서 이 형사 과장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범죄 전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서 경찰 내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검찰도 이미 그걸 파고 있고 특수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소 차원의 일, 또 광주청 또는 국수본 그 단계에서 일 자체가 여러 층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일단은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에 대한 분석이 국과수에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 약물을 먹고 생존한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 세명 모두가 이 음료에서 강한 쓴맛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김소영 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25점 나왔어요. 40점 만점에.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경계선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능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죠.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김소영은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한 이세 명에 대해서 아예 약을 탄 음료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약물을 타서 음료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줬겠지, 당연히 범인이지,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 전에 이것도 다 줬겠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사회적인 평가고요. 법정에서 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이제 유죄의 확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판사가 이번 말고요, 지난 재판에 검사한테 이렇게 요구했어요.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려면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타가지고 전달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증명해라. 당시 상황을 설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증명의 일환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나 다시 좀 돌아가면은 약을 탄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김소영이 전달한 음료를 마시고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이세 명의 생존자들은 일관되게 쓴맛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쓴맛이 실제로 김소영이 그동안 범행에 활용했던 그 약물로 인한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음료를 건넸는데 그 음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쓴맛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그런 약물을 어느 정도 이 음료에 넣었을 때 쓴맛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넣었더니 그게 치사량을 넘어서 사망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이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사망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용량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언제부터 쓴맛이 나며 언제부터 치사량이라면 그 사이였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검사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소영이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 그리고 이걸 마셨다라는 것만으로는 살인미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0: 지금은 아예 건넨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넨 사실이 증명이 되려면은 이 쓴맛이 그 해당 약물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범행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식칼의 그 뒷면, 식칼 손잡이 쪽에 있는 걸로 이제 빻아서 가루로 음료에 색칠 해소제에 타서 이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주워서 먹도록 했다라는 거잖아요. 범행 수법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물을 타서 전달한 것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인의 고의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한층 더 복잡한 법적인
2: 어렵겠네요.
0: 논쟁으로 가는데, 이 김소영은요,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저는 죽이려고 한게 아닙니다. 단지 잠재우려고 했는데, 이게 약이 좀 많았는지 사망했습니다. 저는 살인은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김소영의 진술과 편지에서 일종의 자백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새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알 타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또 새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내알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문제를 일부러 야기하고 유도하고 유발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적어도 죽이기 위해서 확정적인 고의가 있든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했던 미필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검찰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단독 보도로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영상을 보면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주먹을 쥐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넘어뜨리는 부분도 있고요. 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자,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부모가 저렇게 주먹질을 위협을 가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학생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0: 네, 지금 저게 이번 달 3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원래 시작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었어요. 예. 뭐 사이가 최근에 어떤 일로 썩 좋지 않았는데 이날도 좀 갈등이 생겨서 서로 몸싸움을 좀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뚫어말려가지고 일단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의 엄마가 이제 학교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좀 보고도 참 많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예. 저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저 상황이 벌어진 건데 가해자가 친구의 엄마였죠.
1: 예. 예.
0: 엄마였고 그리고 또 할머니도 또 함께 들어와서 또 일행들도 힘을 모아서 했다. 피해 학생이 뇌진탕 그리고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요. 다른 곳도 아닌 학교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싸운 친구를 찾아가 부모가 폭행을 저지른 건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12: 굿
13: 레드 와인 비니거
12: 페럴
1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2: 페르디.
1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12: 페럴
11: 페르디.
1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0: 카사베르디.
14: 발효 10초 광고.
15: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What's your name?
6: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7: 이름이 뭐예요?
6: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치권에서 수백억 원대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선거 보전금이 뭔지 또 어떤 경우에 반환하는지 알아봅니다. 선거 보전금이란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면서 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집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인데요.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대선 차떼기 사건으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임기가 끝난 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체온을 넘나드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중단해 주시고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는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아직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은 수준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5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로 10km 넘는 정체 중인 곳 짚어드리면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중동 구간,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가는 길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곳곳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 영동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이게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추가 지진과 또 쓰나미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일본 열도가 지진이 잦은 곳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었고 우리나라 남부에서도 감지가 됐는데 어느 정도 파괴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2: 네, 규모 7.1 지진이 만들어낸 강도는 매우 커서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진도 계급으로는 7인데 이 7이 일본 기상청에서 만들어낸 진도 계급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1: 예.
2: 이 정도 되는 진도가 발생하게 되면 내진 성능이 취약하거나 내진 성능이 돼 있더라도 약한 지진에 대비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파손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요. 일부는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진동입니다. 그래서 진앙지에서는 0.2G, 중력가속도 G20%를 넘어서는 진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웬만한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이라면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1: 예, 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강도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2016년에도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진 이후에 28시간 뒤에 더 큰 본진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지진이 본진에 앞선 전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까?
2: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1: 예.
2: 하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한 후타가 단층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난카이 해구기라든가 일본 해구에서 발생하는 판의 충돌대와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이 판의 충돌대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 규모가 최대 9.0 혹은 9.0이 넘어서는 지진까지도 가능하지만 판 내부에 위치하는 이런 지진 이 단층대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한 7점대 중반까지를 일반적으로 최대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2016년도에 발생한 규모 7.3 지진은 해당 그 지역에서는 발생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7.1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곳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하지만 여전히 그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단층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다 더 큰, 그러니까 더 크다 하더라도 7.5 내외가 될 텐데요. 그 정도의 본진이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여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이 후타가 단층대가 이 남서 방향으로 부서지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1: 예.
2: 이 단층대가 해안가로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2: 이 해안가로 연결된 단층대의 끝단이 해역에서 발달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쓰나미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해역까지 단층대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그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쓰나미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지진이 발생한 위치, 본진이 발생한 위치로 봤을 때는 내륙 위주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1: 예.
2: 지금 발생하는 여진의 분포가 점차 해역까지도 확대되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번 지진으로 대형 쇼핑몰도 붕괴가 됐고 또 제지 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건물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추가 피해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2: 네, 일반적으로 도심 지진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무섭고 또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1: 예, 예.
2: 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크게 흔들게 되고 교량이나 도로를 이제 파손하는 일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건물을 크게 흔들게 되면 건물 안에 있는 여러 배관들을 파손시키게 되고 이 가운데는 이제 가스 배관 같은 것들을 폭발시키거나 상하수도관들을 이제 또 건드리게 되겠는데
1: 예.
2: 이런 가스 배관들을 건들게 되면 이제 폭발 폭발로 연결되고 이번 쇼핑몰 그 폭발 사고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차지하는 많은 것들을 훼손하기 때문에 2차 피해들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1: 예.
2: 그래서 화재라든가 홍수 여러 가지 일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여진에 따라 아직 채 그 파손되지 않은 것들이 추가 파기가 되게 된다면 2차적인 피해가 더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추가 여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부에서도 감지된 만큼 우리도 조금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우리나라 남해안은 이번 쿠마모토 지진으로부터 한 300km 정도 떴는데요. 규모 7 지진이 발생한 저주파 에너지가 이 남해안 일대의 고층 건물에도 많은 흔들림을 만들어내서 그 유감 신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카이 해곡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남해안 일대에 있는 고층 건물에 큰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파 그 지진동에 의해서 파손을 입지 않도록 이 내진 성능이나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우리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일본 강진과 관련해서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0도에 육박했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3: 경남 양산의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으며 공식 관측소 기준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양산의 39.9도는 올여름 전국 최고 기온인 동시에 양산 지역의 역대 최고 기온이기도 합니다. 영남 곳곳에서는 지역을 번갈아가며 엿새째 39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이 같은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절정인 가운데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물놀이장이나 시원한 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 작업하는 고물상도 고충이 크다고 하는데요. 더위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전주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전프리카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뒤로 물놀이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군요.
4: 예, 그렇습니다. 전주는 이른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웃돌더니 한낮인 지금은 34도 안팎까지 치솟아 뜨겁습니다.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0: 시키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형 슬라이드와 풀장, 또 인공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며 한여름 더위를 날리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몽골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4시간 15분씩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밤이라로 불편하거나 더위 먹는 일이 없게 입장 시간을 하루 두 차례로 나눴고 1회 입장 인원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어제도 전주, 군산, 군제포안 등 4개 시군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전북 김제에서 반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는데 올해 전북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바닷물 접촉 이력이 있는 당뇨병 환자가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바닷물이나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고 급성 발열과 수포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북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네, 서울 중곡동에 있는 고물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자,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고철을 다루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직접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2: 네, 이런 금속 폐기물들이 직사광선을 그대로 흡수해서 고물상 전체가 그야말로 찜통처럼 뜨겁습니다. 그늘막이 없어서 지금처럼 잠시 서 있기만 해도 금방 땀이 흐르고 멍해질 정도입니다. 고철과 철근은 뜨겁게 달아올라서 근처에서도 열기가 상당하고 맨손으로는 표면을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고물 분류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해체하는 일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작업자들의 고충이 특히 큽니다. 챙이 넓은 모자와 팔토시, 목장갑으로 중무장해도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그렇죠. 한낮에는 많이 춥고 체력 소모도 많고 일 효율도 별로 없고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고 내년엔 더 덥고.
4: 고물상 대표입니다.
2: 이런 탓에 작업자들은 새벽 대여섯 시부터 일하고 지금처럼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네,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고물상에 많이 오가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는 고생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맞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커다란 리어카와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온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서 리어카를 한가득 채워도 폐지값은 1kg에 50원에서 60원 정도라 돌아오는 금액은 만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져서 무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새벽부터 어르신들을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 들어보시죠.
5: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더위를 못 이겨요. 그런 게로 낮이 때는 안 해요. 몇년 전에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기가 있다고. 약 먹어요.
6: 아침에만 그냥 한 2시간.
1: 2시간 동안?
6: 근데 이제 날이 더우니까 쟁일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씩 하는 거.
2: 아스팔트 위에서 몸집보다도 큰 짐을 끌다 보면 금세 숨이 가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때문에 한낮을 피해 새벽 동이 트기 전이나 아예 해가 진 저녁 무렵에야 겨우 거리에 나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이 어르신들의 일상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1: 네,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김민성, 이현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7: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바람이 좀 불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볕이 무척 강해 보이는군요.
7: 네, 정말 뜨겁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0: 광주 아침 기온 26도로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4도, 밀양과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지속하겠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민입니다.
1: 이렇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도심의 수영장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달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 네, 한강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입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는데요.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근 시민들은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린 모습입니다. 그럼 이곳에 찾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3: 너무 더웠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즐겁죠. 우선 친구들이랑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들도 더 즐겁고 엄마들도 더 친해지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 여의도와 잠실 등 7곳에서 운영되는 한강수영장은 가까이서 피서를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만 명 넘게 찾고 있는데요. 방학을 맞은 학생들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 젊은 세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도 평일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수영복을 착용한 시민들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마냥 신난 모습이고요. 어른들도 튜브를 타고 떠다니며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빌딩 숲 사이에서 한여름 피서를 보내는 시민들의 표적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한강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도심 속 이곳에서 폭염 이겨내는 시원한 물놀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한강 수영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며 90일까지 추가 심사기간을 갖는 안건 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4: 네,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안건 조정위에 회부됐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며 개정안을 옹호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 이 무한정 표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
7: 김생원
6: 힘입니다.
7: 민주당 법사위 감사입니다.
6: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8: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끌고 가는
7: 김태규
8: 그
7: 국민의힘 법사위원입니다.
8: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5: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의 법안이 회부됐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범여권 의원들이라 바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곧 안건조정위가 종료가 되면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한창인데요. 합의가 될 경우

0: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우선순위로 상정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비겁한 말바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 의장이 현실장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거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 지지층들을 고려한 듯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적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고 했고 이 대통령도 순방 중인 상황인 만큼 쟁점을 키우는 건 옳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명의 주자들은 오늘 밤 9시에 첫 TV 토론회를 진행하는 만큼 이 내용이 거론될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1: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전달받아 어제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더니 라면과 빵 그리고 도넛까지 가격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부담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마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2: 네, 서울 양재동 대형마트입니다.
1: 네, 다음 달부터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다고요?
2: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이 용기라면 가격이 인상 대상입니다. 먼저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용기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육개장 사발면, 소매점 기준으로 100원이 오른 1,2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신라면을 비롯해서 봉지라면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J제일제당도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27개 품목 가격을 평균 8% 인상하고 대형마트는 내일부터 가격이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조는 다음 달 참치캔과 장류, 참기름 가격을 올릴 예정이고 오뚜기도 이미 카레와 당면 등의 출고가를 조정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 여기에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원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아무래도 제일 식료품 비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의 늘어난 부담이 확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확실히.
1: 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커피 가격도 함께 오른다고요?
2: 그렇습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오는 31일부터 식빵과 토스트 등 76개 품목 가격을 평균 8.2% 인상합니다. 다만 단팥빵과 소보로빵, 카스텔라 등 대표 인기 제품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코리아의 던킨도 다음 달 2일부터 도넛 39종 가격을 평균 6.5% 올릴 예정입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머드 커피가 다음 달 11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씩 인상해서 미디엄 사이즈

0: 커피는 1,600원에서 1,800원에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커피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에 가격을 유지한 일부 품목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급락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에도 급락한 건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인공지능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2분기 60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 하이닉스는 최근 증권가에서 제기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감소 전망을 일축하며 현재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SK하이닉스 실적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인공지능 시대의 초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지난 2분기 영업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불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7조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81%보다는 낮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TSMC의 영업이익률 6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플래시 모두 큰 폭에서 가격 상승을 기록한 데다 HBM과 AI 서버용 DRA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앞서 증권가가 전망했던 63조 원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98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고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31조 8,900억 원으로 나타나 반기 기준 첫 100조 원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2: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관련한 입장도 나왔죠?
4: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멈춰선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진출과 효율이 높은 AI 칩의 등장을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AI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사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더 견조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제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실제 장비 투자와 생산은 고객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핵심 기업을 포함해서 모두 10여곳과 단연 장기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빅테크 등 고객들 역시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5세대 모델을 주요 고객사에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고 수율과 품질도 이전 세대 제품 수준으로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세대 모델인 HBM4E 역시 주요 고객들에게 샘플 공급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2: 검은 화요일을 보낸 우리 증시가 오늘 또 급락해 사상 처음으로 연이틀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3: 반도체주가 급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18만 원대, SK하이닉스 주가는 12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검은 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을 맞은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5: 네, 코스피가 1.1% 오른 6,089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폭을 3%대까지 키웠으나 그 기세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6,000선이 무너졌고 12% 이상 급락해 5,2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현재는 5,500에서 5,6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4에서 6% 오르는 등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0: 호가 두 종목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며 급반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3% 떨어진 18만 원대, SK하이닉스 주가는 19% 떨어진 120만 원대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약세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 전반의 AI 회의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바이오와 식품, 화장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714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700선이 깨졌고 1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650선과 66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연이틀 동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이틀 연속 1450원대까지 내렸는데 오늘은 1440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에 따른 달러화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자, 먼저 증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지난 2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거든요. 60조 5천억 원.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선 건데 그런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아서 그런지 반응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3: 예, 세 달 만에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 이거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 전례가 없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달성한 사상 초유의 엄청난 기록입니다.
4: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3: 50억 달러, 50억 조가 채 안 됐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벌어도 50조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세 달 만에 64조 벌었다. 이것은 60조 벌었다. 이것은 엄청난 거죠. 물론 시장의 예상치는 한 64조 벌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저는 이게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대에는 좀 못 미쳤지만 네. 여전히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레버리지의 저주라고 봅니다. 네. 레버리지, 그러니까 단일 종목 두 배 곱하기 해서 레버리지 들어가 있는 ETF. 이게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만 우리가 5월 27일부터 레버리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방금 나온 시티글로벌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여기 투자했다가 날린 돈이 57조로 지금 조사가 되고 개인들이, 개미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5월 27일날 시작했으니까 채 두 달 남짓 동안 57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 SK하이닉스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70% 날아간 사람도 있고 20% 날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빨리 좀 탈출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장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3%가량 올랐습니다. 실적 나오자마자. 네. 그러니까 탈출하자. 그래서 불과 몇 분 만에 주가가 폭락 반전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주가가 좀 오르면 지금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예. SK하이닉스가 29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21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20만 원인데 반토막도 더 났죠.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국제사회에서의 빅테크의 저주입니다. 빅테크라는 회사들 정말 규모가 크고 지금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하는 요즘은 빅테크란 용어보다는 하이퍼 스케일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여기에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내일 문제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내일

0: 아침 새벽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이 회사들 장사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그동안에 반도체를 엄청 사갔거든요.
1: 네.
0: 그동안에 사갔던 반도체의 거의 90%는 요 다섯 개 회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샀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데이터 센터도 1등으로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1등만 살아남고 2, 3, 4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동안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죽기 살기로 반도체 사다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여기서 돈이 잘 안 나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데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 예.
0: 빅테크가 이 데이터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검색 사업도 하고 또 뭐 연결 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 대목에서는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 주가는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은데 바로 빅테크가 지금 반도체 사서 뭐 했니? 이 돈 가지고 돈 좀 버니? 이 대목에 대한 미국 투자가들이 빅테크 주주들의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큰데 내일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그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도 제일 지금 아픈 손가락들, 문제아들이에요. 반도체는 많이 썼는데 거기서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 그렇게 사도 돈 안 되니까 당분간 본업에 충실해 데이터 센터 산업 좀 줄여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빅테크가 앞으로 반도체를 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6%가 나왔거든요. 이거요. 경제학 책, 경영학 책 다 틀어봐도 100원을 팔았는데 그중에 76원은 내가 이익을 본다? 이런 장사 없습니다.
1: 네.
0: 이것은 뭐 기록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그 어느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건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2: 예.
0: 그런데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
2: 예.
0: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을 76% 올렸다는 얘기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산 그 빅테크들은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줬다라는 거꾸로 역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대목에서 미국의 빅테크의 주주들이 아니 그렇게 높은 돈 주고 왜 반도체 사니? 반도체 사지 마.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좀 덜 내기를 76%는 이건 말이 안 돼. 한 50% 정도 냈더라면 빅테크들도 계속 투자하려고 할 텐데 이거 지금 75%나 내고 영업이익이 두 분기에 100조? 모든 돈이 지금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고도 빅테크가 계속 반도체 사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께서도 반도체 가격 좀 떨어져야 돼. 공급 좀 더 늘어나야 돼.
2: 예.
0: 그래야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회사들은 살지만 수요가 죽으면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회사들도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2: 예.
0: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반도체 회사 주식을 미리 던지는 거예요. 자,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과거의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주식은 주가는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는데
2: 예.
0: 미래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높았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은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 이것이 오늘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 대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아주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이제 중국 기업과 노광 장비 생산 등의 반도체 기술력 향상이 또 영향을 준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0: 예, 문제는 그 레버리지가 정리가 안 되면요. 이 상태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주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주가 좀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2: 예.
0: 왜 SK 실적 좋고 삼성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빅테크가 우리 좀 지금 당장에는 돈이 안 되지만 그 빅테크들도요. 함부로 지금 반도체 사는 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는 걸 그만두는 순간에 빅테크끼리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자기가 탈락하게 되면
2: 뒤떨어진다.
0: 지금까지 투자한 반도체가 날아가거든요.
2: 예.
0: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적어도 당분간 망할 예.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0: 인공지능 열기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레버리지가 딱 걸려 있단 말입니다. 레버리지의 70%씩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갑자기 오르잖아요.
1: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급락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에도 급락한 건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이름표를 붙여줘.
12: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고 끔찍한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후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학교 공개 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챈 건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가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동네와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만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동네 학부모들에게 저 여자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당장 전화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꾹 참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동네 학부모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는데요. 사연자의 심정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상황에 얽혀 있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네요.
0: 네.
1: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우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아이들이나 주변에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아이들의 접촉이나 정서적 피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유로 위자료 액수를 좀 증액하건.
1: 네,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하여 가족 공동체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위조를 상정해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합니다.
0: 네.
1: 단순 외도뿐만 아니라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혼란, 학교 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위자료 소송 하고 끝나더라도 역시 같은 생활 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같은 생활권에서 상간녀 계속 보는 거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상간녀한테 이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동네는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생활 반경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도

0: 가능할까요?
1: 이것은 상간녀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 법상 재판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0: 네.
1: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 거주 이전의 자유요. 네.
1: 다만 상대방의 귀하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다면 접촉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네. 단순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이유로 등하교나 거주지 근처 방문 자제를 전면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두 집 아이들이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 측에 뭐 피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상간녀 쪽 아이랑 우리 아이의 동선을 뭐 분리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교 시간 조정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가능할까요?
1: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0: 네.
1: 상간녀의 아이를 가해 학생으로 규정해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학교가 강제적으로 상간녀 자녀의 등교 시간을 바꾸거나 동선을 분리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0: 그렇긴 하죠.
1: 다만 아이들 간의 마찰 방지를 우선으로 해서 교사에게 중재 정도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다른 학부모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거 알리면 문제가 될까요?
1: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명예훼손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면 처벌 네.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역으로 제기해 반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0: 네, 그렇군요.
1: 따라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시다면은 그리고 그 편이 덜 괴로운 선택이시라면 이와 같은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보다 냉정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네요. 뭐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이제 알리겠다라고 하면은 네, 알릴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상간녀의 남편한테 이제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알리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1: 너무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1: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법원 서류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는 정략을 주로 취하도록 합니다.
0: 네.
1: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직접 알려서 역고소를 당하는 실수를 범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귀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느껴집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송 자체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좀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상담자분이 원하시는 이제 상간녀가 다른 뭐 동네로 이사하는 거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사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장 더울 시기라서 체력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2.2도, 대구 34.6도, 전주 3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 지역은 40도를 넘는 곳도 생길 전망인데요.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5km 정도 밀리고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성남요금소 화물차 하이패스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서종까지 14km가량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사고 발생했고요. 재개차로 이용이 어려운 상태.

있고 주변이 혼잡한 상태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 보입니다. 일산 쪽은 가양대교에서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네,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먼저 기상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 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무려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지난 2018년 8월 경북 의성의 40.3도 이후에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부산 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 네, 현재 기후통계 기준 공식 관측소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에 관측된 강원도 홍천의 41도인데요. 지난해 공식 관측소가 아닌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는 7월 8일 경기 의왕 청계동이 40.4도, 안성 양성면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40도가 넘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폭염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생업 현장, 농촌까지 곳곳에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4: 네, 야외 작업은 더욱 힘겨워졌고 가뭄에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먼저 서울 중곡동 고물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런 날씨에 고철을 다루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금속 폐기물이 내뿜는 열기에 고물상 전체가 끓는 냄비처럼 뜨겁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잠시 서 있기만 했는데도 땀이 흥건해지고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고철과 철근은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맨손으로는 표면을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물 분류는 작업 특성상 폐품을 옮기고 해체하는 일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철 작업자들의 어려움이 특히 큽니다. 챙이 넓은 모자에 토시와 목장갑으로 중무장을 해도 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그렇죠. 한 낮에는 많이 덥고 좀
3: 고물상 소모도
6: 많고 일 효율도 별로 없고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덥고 내년엔 더 더울 거라 생각해요.
5: 이런 탓에 작업자들은 새벽 대여섯시로 출근 시각을 앞당기고 한낮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수시로 드나들 텐데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이죠.
5: 맞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을 찾은 어르신들을 이곳 현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서 리어카를 한가득 채워도 폐지값은 1kg에 50원에서 60원 정도라 돌아오는 금액은 10,000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당장 내일이 막막해지기에 무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새벽부터 어르신들을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더위를 못 이겨요. 그런 게로 낮이 때는 안 해요. 몇년 전에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기가 있다고 해요. 약 먹어요.
8: 집사람은 신부전증이고 작은 아들은 콩팥하고 간이 안 좋아갖고 군대도 못 가고 집에 있어요. 한자만 서서 살아요.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요.
5: 아스팔트도 펄펄 끓고 길가에 마땅한 쉴 곳도 없다 보니 무거운 짐을 끌다 보면 금세 숨이 가쁘고 기진맥진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낮을 피해 새벽동이 트기 전이나 아예 해가 진 저녁 무렵에야 겨우 거리에 나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이 어르신들의 일상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번엔 경남 밀양 배관 저수지로 가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그곳은 폭염에 가뭄까지 겹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9: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이 저수지라고 하면 물이 그래도 좀 차 있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저수지 그래도 물이 좀 고인 쪽으로 잠깐 카메라를 비춰보겠습니다. 이 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물의 양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곳 배관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기준 저수율이 1.1%입니다. 평년 저수율 89.5%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인근 마을 저수지 저수율도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는 배관마을과 가봉마을 등 인근 4개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이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논을 둘러보니 논바닥이 갈라져 있고 벼는 말라 입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30년 했다는 한 농민은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밀양의 가뭄 경계 단계는 현재 주의 단계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배경엔 올해 유독 적은 강수량이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밀양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초까지 밀양엔 비 예보가 없어 폭염 속 가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4: 네, 마지막으로 전북 정주 월드컵 경기장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전주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전프리카로 불리고 있는데 그곳 물놀이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 예, 전주는 이른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웃돌더니 여전히 34도 안팎으로 뜨겁습니다. 이곳 물놀이장 마감 시간은 애초 오후 3시 45분인데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47분.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운영 종료 직전의 직전까지 붐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형 슬라이드와 풀장, 인공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려는 피서객들도 보입니다. 주최 측은 운영 기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몽골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4시간 15분씩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과밀화로 불편하거나 더위 먹는 일이 없게 입장 시간을 하루 두 차례로 나누었고 1회 입장 인원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어제도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전북 김제에서 반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는데 올해 전북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바닷물 접촉 이력에 있는 당뇨병 환자가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바닷물이나 어피류를 통해 감염되며 급성 발열과 수포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북 지역 낮 최고 기온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네, 계속되는 폭염의 온열질환 예방이 필수겠습니다. 이현정, 임형준, 김민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양산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40도 벽을 넘겼습니다.
4: 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강남과 노원 등 곳곳에서 35도를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0: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결국 올해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죠?
1: 네,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온이 40도를 넘는 건 지난 2018년 8월 14일 경북 의성의 사업 10.3도 이후 8년 만인데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 8일에 경기 의왕 청계동과 안성 양성면에서도 40도를 넘었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영남 곳곳에는 엿새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9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지역을 바꿔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는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의령, 양산 5개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폭염은 점차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도 폭염 경보로 격상되면서 경보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강릉과 삼척도 37도 이상, 서울 강남도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극한 더위는 다음 주까지 쉼없이 이어지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영향으로 열이 축적되고 있는 데다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가 더위의 절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영남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을 수 있고 서울도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밤더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며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열대야가 길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8.5일로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네, 증시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6,000피가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6.12% 내린 662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0: 네, 특히 반도체 업종이 큰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9.61% 급락한 140만 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5.8원 내린 1,446.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9천 명 넘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가 나서요. 사람들이 여럿 갇혔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현장 모습을 카메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이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보시는 것처럼 뼈대만 앙상하게 보이고요. 앞에 원래 붙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 창문이고 뭐 창틀이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옆에서 지금 아마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경찰이 이곳 그 쇼핑몰을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통제선을 쳐두고요. 이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들어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위대 군인들도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쇼핑몰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많이 또 문을 닫은 모습을 또 보였고요. 편의점 정도가 문을 열었고 식당들도 문을 닫은 것도 많습니다. 행여물을 2차 지진 피해 걱정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이 쇼핑몰에서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7명가량이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LPG 가스 누출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2: 네, 인명피해가 큰 곳이 그 쇼핑몰 말고도 또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쇼핑몰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구마모토 남쪽에

0: 표를 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집계한 사망자는 모두 13명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또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가용 인력을 모두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는 소방구조대를 비롯해 경찰 그리고 자위대 등이 투입돼 있습니다. 우선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 등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현과 후쿠오카 현 등 다섯 개 현의 대피소 500여 곳에 이재민 9천여 명이 피신해 있다고 발표를 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먼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오늘 오후 3시 56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경기 양평군입니다. 2026년 7월 30일 11시 경기 양평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등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110만 용인 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내년부터는 임플란트 치료 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이 되면요. 1년에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소식, 이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께는 희망이 되겠지만 또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치료비, 노후 생활비까지 생각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재무 설계일 겁니다. 오늘도 내 건강 지키고 자산도 지켜내는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도움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보험 가입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요.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 전에 보장 내용부터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해외 출장이 많은 40대 직장인분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 생활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보장이 되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어리 상담소에서는 장마로 인해 입은 피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한지 등 일상 속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에서부터 일배책 특약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되는지까지 다양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집중해서 청취해 주시고요. 들으시다가 나도 상담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5월 기준 역대 최고인 13.6%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을 포함하면 출생아 증가율은 올해 들어 5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올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늘어난 12만 2,094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양병원 500여 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피로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간병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 동안 하루 평균 600만 명이 넘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크게 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가입 전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정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여행자 보험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 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사진을 찍어요. 휴대전화를 빠뜨렸다고 해보겠습니다.
0: 아이고, 어떡해요.
3: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0: 빨리 건져야 돼요.
3: 네,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은 보상 대상이라면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새 휴대전화를 사는 비용 모두 보상받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손해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상품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서 만약 감가상각을 만약에 안내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다는 약관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내 물건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고들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요. 몇 년 전 해외여행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캐리어 위에 친구가 카메라 가방을 올려놓고 이동하던 중 캐리어가 넘어지면서 카메라 가방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 어구. 어떻게 카메라 무사했을까요?
2: 그러니까 순간 좀 저도 심장이 좀 철렁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안심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렌즈의 일부 기능에 좀 이상이 생겨서 여행 내내 원래 사용하던 렌즈를 쓰지 못하고 다른 렌즈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1: 내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되게 마음 아픈데 내가 또 남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럼 이것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이런 걸 그냥 보험에서 보장을 탁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3: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자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배상 책임 특약이 꼭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빙 자료입니다. 애써서 가입해놨는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도 중요하고요. 장비 전체의 사진 등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고가의 장비라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수리 견적서나 수리 영수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리 불가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진이 진짜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증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고 나면은 당황해서 사진부터 찍어야겠다,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마련인데 나중에 여행자 보험이 생각나서 증권 확인해보면 그때 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도 있는데 정작 내가 남겨놓은 증거 사진이 없어서 청구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시더라도 현장의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 꼭 남겨두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 네, 내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는 다양한 보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상 책임 특약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내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 배상 책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행기 지연되거나 연착됐을 때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받고 못 받고가 갈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내가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보험금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휴가 알뜰살뜰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분이 굿라이프 상담소 문을 두드리셨을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환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요. 출장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내와

0: 초등학생인 아이도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해외에 머무를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분간 국내에서 근무할 예정이지만 아내와 아이는 이번 달 말 학교 문제로 다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 보험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특히 제 실손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인데 해외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 또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그렇죠. 해외 출장이 잦거나 가족과 함께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이 되는지, 또 해외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내가 어떤 보험을 최소한이라도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청취자님의 고민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사연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출발했다라는 소식에 바로 걱정 어린 답변을 주셨어요. 빗길에 미끄러울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1: 따뜻하시네요. 네,
2: 맞아요. 신기하게도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는 그쳤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이와 함께 부부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요. 해외에서 사실 오랜 기간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어딘가 여유롭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또한 오늘 상담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실손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 가능한지, 또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정말 차분히 하나씩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색다랐습니다.
0: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보험을 해지했다가 귀국해서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 그러게요.
0: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세대 실손을 제외한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귀국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아,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다만 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30일처럼 하루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귀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군요. 해외 오래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산을 했대요. 그러면은 막 엄마가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조금 아기 클 때까지 돌봐주고도 싶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체류일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들 실손보험료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거 돌아오셔서 다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방금 1세대 실손보험은 제외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1세대 실손보험은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2: 우선은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가 보상이 돼요.
1: 아, 그럼 해외에서 내가 병원 다녔던 것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맞아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의료비 100%가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60% 수준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미국으로 여행 가셨던 여성분이 가셔서 갑작스럽게 맹장염 수술, 응급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구급차 이용하는 것부터 부터 병원비까지 의료비 부담이 정말 큰 나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국내에서 맹장 수술을 하셨다면 비용은 100만 원이 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3,600달러, 환율로 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1: 5배가 넘어요.
2: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0: 나중에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도 보상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약 3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또 지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1: 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아내분과 아이분께서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내분은 89만 원, 아이는 58만 원으로 가족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총 147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남편분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환급 대상은 아니셨죠.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하셨는데요. 대신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셨던 의료비를 확인해 보니 청구하지 않았던 그런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도와드렸어요. 저희는 이렇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권리까지 찾아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 사연자님 가족께서도 상담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며 환하게 웃어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뿌듯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1번 맞으면 O, 2번 틀리면 X.
2: 그쵸.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외에서 쓰는 의료비까지 보장이 다 되는데 굳이 또 추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해요. 정답은 O. 그럼 중복으로 또 가입해요? 왜 그런 거죠?
1: 정답은 일단 X인데 1세대 실손보험이 해외에서 발생할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 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여행자 보험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휴대폰 파손이나 도난, 수화물 분실 및 파손,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배상 책임 등 실손보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두 보험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세대 실손 의료비가 해외 의료비 지출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곤 하지만 그 밖에 여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 이슈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같이 가입하시는 게 안전하다. 사실 여행자 보험이 부담이 될 만큼 비싼 건 아니니까 딱
1: 그렇죠.
2: 그 기간만큼은 안전장치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 가족 보험 전체 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어땠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먼저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봤습니다. 남편분께서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가입한 보험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종합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두 건,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까지 총 5건의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약 37만 원 정도였고요. 아내분은 종신보험과 갱신형 암보험 3건으로 약 23만 원, 아이는 어린이 보험으로 3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제세 가족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한 달에 69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점이 많은 보험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 가장 먼저 요즘에 판매되는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정말 넓다라는 겁니다. 넓은 담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특히 남편분께서는 2005년에 가입한 암보험 두 건을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도 상당히 넓은 좋은 보험이었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오래 유지하길 정말 잘했다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했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이죠.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3만 5천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치면서 현재는 15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요. 또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건강 관련 특약들도 대부분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아내분께서는 2007년에 가입한 변액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변액 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변액 보험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내분 보험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부터 약 19년 동안 유지하시면서 적립금 수익률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유지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내분께서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 저 그래서 이 보험만큼은 계속 자랑하고 다녔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2: 네.

0: 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암보험을 3건 갖고 계셨는데 모두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들은 갱신이 계속되는 구조라 100세까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더니 그 부분은 가장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이는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남편분 회사의 단체 보험으로 자녀까지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별도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굿모닝 굿라이프 장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 보험을 점검해 봤을 때 잘 된 건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면 되고 앞으로 쭉 유지하시면 돼요. 믿음을 갖고. 근데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한 달 더, 두 달 더 보험료 쓰기 전에 빨리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청춘아님 댁도 잘 된 것 반, 아쉬운 점 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집도 점검받고 이 가정처럼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담을 위한 문자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된 거는 칭찬 받으셨으니까 이제 잘못된 거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저희는 먼저 유지해야 할 보험과 변경해야 할 보험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2005년에 가입한 암보험 두 건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너무 넓어서 충분히 장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린 뒤 그대를 유지하시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반면 1세대 실손의료비는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15만 원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분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보험료도 부담이 많이 돼서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장 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드린 후 남편분 선택으로 실손은 전환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종신보험 안에 있던 건강 관련 특약들은 대부분 갱신형이어서 앞으로도 보험료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변경해 보장을 넓히고 미래의 보험료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 보험료는 월 3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1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보험료는 낮아졌죠. 하지만 보장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0: 아내분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9년 동안 잘 유지해 오셨던 변액 종신보험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감액 선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갱신형 암보험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면서 부족했던 보장까지 함께 보완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갱신 부담을 줄였고요. 보장 범위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아이의 보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희망하셔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2: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험을 어떻게 바꿨느냐가 아니라 상담 이후 이 가족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상담이 끝난 뒤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아내분은 곧 다시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이번 상담이 아니었더라면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만 보장 가능한 실손으로 에 대한 걱정을 계속 보험을 납입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실손보험료 환급도 받을 수 있었고 갱신형 암보험을 앞으로 100세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셨고 지금이라도 건강할 때 알게 돼서 개선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상담받길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보험을 하나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불안을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것. 그 한마디가 저희에겐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굿라이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로 도착한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 그리고 문제 해결한 이야기 쭉 만나봤습니다. 단순한 보험 점검이 아니라 우리 집 가정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재무 점검까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내 가정을 경제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 도움 받아서 상담 받아보고 이런 불안감 없애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어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지금 문자로 질문 보내주고 계신 청취자님들 소개해드리고 직접 현장에서 답변 듣는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237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큰 비가 내렸죠. 저희 집 테라스 쪽에 빗물이 새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테라스 방수 공사랑 아랫집 천장 공사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네요.
1: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랫집 피해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집 방수공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상책임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손해는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아랫집 수리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테라스 방수공사는 내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재산을 고치는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많이 준비하는 담보가 바로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담보입니다.
0: 급배수 누출 손해요?
2: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죠. 반면 급배수 누출 손해는 우리 집에서 발생한 급배수 설비의 누수로 인해 내 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 누출 손해 그리고 개인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두 가지 담보 보가 함께 콜라보되어 있다면 같이 있다면요. 내 집에서 발생한 손해와 아랫집에서 발생한 손해를 각각 약관에 따라 모두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 이 두 담보는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거든요.
0: 얼마일까요?
2: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가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누수사고가 잦은 시기에는 한 번쯤 내 화재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뿐만이 아니라 급배수 누출 손해도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담보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예상치 못한 누수사고에도 훨씬 든든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0: 아,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취자님도 만나볼게요. 1277번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노후가 가장 걱정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15년 뒤에 은퇴 생각하고 있는데요.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월소득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연금 알아보고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연금은 한 달에 얼마를 납입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 139만 원, 적정 생활비 198만 원 정도이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가 217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9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국민연금으로 월에 130만 원, 아내분이 80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210만 원이 되겠죠?
2: 네, 그렇다면 부부 적정 생활비인 299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89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죠. 즉, 얼마를 납입할까를 먼저 고민하기보단 은퇴 후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하고 그 부족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개인연금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같은 월 3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느냐 따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금액만 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과 함께 필요한 노후 자금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0: 그렇죠. 그리고 그 계산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또 도와주시니까

0: 하니까 믿고 상담 신청 통해 노후연금 재원 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1799번님. 저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송국 PD입니다. 아직 미혼인데요. 이게 혹시 저기 러브 콜을 막 하시는 걸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히 가입해 왔는데 얼마 전에 연금 수령 예상액을 보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니 이거 연금 수령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물어보시네요.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연금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는 상품인데 막상 연금 수령 예상액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1: 이해하기 쉽게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같은 연금을 평생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다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죠.
2: 아, 네. 맞습니다. 모든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오래 살수록 총 수령액은 많아질 수 있지만 은퇴 초반에는 월 수령액이 적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75세까지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월 350만 원, 75세부터 85세까지는 200만 원, 85세부터는 150만 원 정도를 점차 줄여드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금은 확정형과 종신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수령액만 보지 말고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획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0: 네, 좋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전문가와의 보험,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어터민 뉴욕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서는 오늘 40도를 넘어선 곳도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인데요. 당분간 이 정도의 더위는 이어질 전망이라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냉방기기 가동이 필수입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에 맞춰서 쾌적한 상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정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유 시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성남요금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하남 휴게소에서 송파까지 12km가량 정체고 판교 쪽은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인천 쪽은 둔내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면운나들 목에서 동둔내 하이패스 나들목 구간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지에서 용인까지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수요일은 상암동 한약방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정옥인 전 의원,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는 야당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당내 징계 절차와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YTN 라디오 이동경 뉴스정면 승부 여의도 한약방 시간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정호빈 전 의원,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언급을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 결국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며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조정식 의장도 새벽에 SNS에 글 올리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그쵸, 후폭풍이 이렇게 며칠 갈 것 같죠?
3: 이거는 며칠이 아니라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까지 이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예.
3: 어저께 이제 그 발언이 나온 것도 문제인데, 수습 과정도 좀 시간차가 떠버리면서 이게 이제 뭐냐 이런 해석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 좀 이어졌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오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 예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몇 개월 전에도 있었던 논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같은 입장을 밝혀왔어요. 불가능하다. 뭐 이거를 재차 밝혔고, 비서실장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0: 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당선 이후에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뭐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뭐 대통령 취임 후에 지지도 높았을 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치인이 여기 이 보태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1: 이거는 뭐 국회의장이면은 아시겠지만 이 개헌에 대한 모든 그 뭐 국회의장님들이 아마 다 소원이 이제 개헌하는 게 소원이에요. 되실 때마다 내 임기는 하겠다 그러는데, 왜냐면 이 권한이 결국은 의장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커진 건데, 예전에도 뭐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법상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0: 불가능하죠.
1: 이걸 제안한 대통령은 안 된다.
0: 예.
1: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온지 아시는지 아니에요. 1980년 헌법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87년 헌법에서 다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조차도 나는 단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어찌 보면 그동안 삼성개헌 뭐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어쨌든 이 조항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가 심어 있는 그 조항이거든요.
0: 뭐
1: 왜냐하면 계속 개헌을 해서 이제
0: 독재 아픔이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그게 있는 거라 이거는 사실은 언급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0: 예.
1: 절대로.
0: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선언하잖아요.
4: 네.
0: 그런데 이거는 준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4: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의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 빌미를 사실은 국회의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 연합뉴스 기자가 연임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0: 네. 그러면은 헌법 128조 2항하고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했으면 될 일을 상당히 길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 국민적 합의? 합의라 그랬었나?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를 확산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이 총선까지 이어갈 것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당권 경쟁의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유 이재명계를 표방한 후보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실장까지 나와서 이거를 이제 수습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그 즉시 수습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은 수습이 안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서 딱 정리되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의심의 그 눈초리를 보낼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대통령이 한마디로 난 연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쪽이 나오겠죠.
1: 제가 보기에는 논란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뭐 유이재명뿐만 아니라 당대표 나온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2: 예.
1: 뭐 생각해 볼게 이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이슈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쨌든 순방 중이니까 대통령이 아마 순방 기간에 맨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아쉬움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올때 물어볼 거예요.
2: 네,
1: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아예 저는 뭐 그런 생각 절대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밖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참모들도 뭐 소통을 하겠지만 시간이 좀 있는 것
2: 예.
1: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논란이에요.
0: 지금 후보들이 이걸 언급한다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연동해갖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지금 요번에 경선에 그 참여하는 권리당원이라든지 뭐 대의원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거를 연동해서 인식을 안 할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딱 정리하는 게 제일
2: 예.
0: 살뜩하죠.
2: 현근택 변호사 이야기 해준 것처럼 당권주자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송영길 후보는 발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여당 내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아. 디테일이 약한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 네.
2: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워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3: 네.
2: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을까요?
3: 오늘 제가 이 방송할 때그 뒤에 순서라서 이제 직접 들었는데 뭐 내가 잘하라고 하겠다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존대가 아닌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에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사회자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분들 얘기해 보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를 해요. 조정식 의장의 어제 그 발언으로 조정식 임기 중에 개헌은 사실상 셔터를 내린 거다. 이건 불가능해졌다,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 부분을 공격을 할 텐데,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한테 이게 유리한 거냐. 예를 들면, 뭐, 이게 내심을 드러낸 거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 내심을 드러내는 게 대통령이 제일 불리해졌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2: 예.
3: 중이고, 뭐,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정홍의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처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유시민 작가의 추측, 음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서 뭔가 모종의 기획을 하려는 거에 근거 요소, 뗄감처럼 이게
2: 아니,
3: 쓰일 가능성이 있다.
2: 저는 그게 음모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의석수 160석이잖아요. 그러면 정계 개편에서 40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 좀 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오겠느냐? 와서 이재명 대통령 면임하세요. 거기에 찬성해 주겠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3: 불가능한 얘기죠.
2: 지금 저는 조국 혁신당도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4: 그렇죠.
2: 그럼 불가능한 얘기를 어떻게 그게 정기 개편을
1: 그렇죠.
2: 내냐?
1: 더구나 이제 의원들은 항상 다음의 생각이 다음 총선에 가 있어요. 그럼 다음 총선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 사실 야당 분들은 여당에 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처럼 가면 오히려 야당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서 그때 정계 개편은 아마 유시민 작가의 정계 개편은 만약에 뭐 정청래 후보가 되고 이러면 아마 친명들이 뭐 나와서 옛날 열린 우리당처럼 본인이 또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냐인 거지 개헌을 염두에 두고 정계 개편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 예.
1: 불가능한 얘기니까.
0: 그런데 정치라는 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그 구도를 생각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추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헌과 관련해서 화두가 던져진 건 사실이고 또 임기 초반에는 이게 중임이냐 연임이냐를 가지고 한창 논란이 논란이 있었던 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연임과 관련해가지고 그 법제처장도 질문을 받았고 또 이한주 위원장도 질문을 받았고 또 요번에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개헌에 대해서 특히 연임에 대해서 헌법 128조 2항에 의거해서 이거는 아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그랬듯이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해석이 가능한 언급을 하면 일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지자가 하는 것하고 정치권의 이러한 어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정치 특보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뭔가 연관고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곡해를 그러면 애초부터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의 그 레코드를 쭉 이어보면은 그게 뭔지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걸 또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임이라는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몇 차례의 자기 그 논거 속에서.
3: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장탄식부터 시작합니다.
2: 예.
3: 아,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지금 누구에게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발언이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또 다른 어떤 당내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상황 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인데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뭐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이제 상황이죠.
2: 아니 근데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정당이 여당이 됐을 때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들도 다 개헌을 언급했잖아요.
1: 그렇죠.
2: 이제 87체제 육광하고는 그만해야 된다.
1: 그렇죠.
2: 그게 모든 생각인 거 아닙니까? 5년 단임 3년만 지나면 레임덕 오고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한 4년 중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권력 구조에는 권력 구조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헌법을 딱 그 얘기인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연임을 들고 오는 바람에
3: 네, 그렇죠.
2: 불가능하냐를 들고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더 이상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공격의 거리로 삼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당 의원의 야당 의원이나 개헌을 하자는 데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하자는 거 거기만 차이 뿐이지. 연임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3: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 시절에 우원식 의장이 우리가 헌법을 87년에 만들고 한 번도 이제 한 글자도 바꿔보지 못한 요 상황, 요 경직된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원포인트로 예.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이거를 전략적으로 사과한다면 예를 들면 선관위 관련된 문제
0: 글쎄,
3: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제 합의 지점이 굉장히 보편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부터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실 이 질문이 끝에 거의 마지막쯤에 배치된 질문이었어요. 초반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답변을 잘했어요. 그리고 어제 의장실 공보수석실 말에 따르면 예상 질문에 당연히 있었던 질문이고 답변도 정석적인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좀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풀려서 그런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 그렇잖아도 예민하고 이 어려운 주제인 개헌이 정말로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0: 아니 근데 긴장이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보면서 대답을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다시 당권 경쟁으로 가보면은 지금 당권 주자들이 전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언어 도단이다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 외에 두 사람은 이거 굉장히 본인들이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쟁점이 돼버린 게 맞고요. 그리고 개헌 맞아요. 권력구조 개편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는 사람 절대 개헌한다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5년씩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도 할 만한 것 같아요. 5년 단임제도. 네.
1: 근데 말씀처럼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들 취하고 있는 게 이제 의원 내각제랑 섞여 있거든요. 총리도 있고 뭐 국무위원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차라리 그냥 4년 중임제로 하고 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이제 어찌 보면 탄핵되고 이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행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선출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투표로 되니까 그래서 미국식으로 차라리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대부분 여론이 높거든요. 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전제는 이거죠. 현직 대통령은 아니다. 그다음부터 하는 거다. 그건 제가 보기에 명확히 하는 게 좋죠. 근데 저도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아 이제 개헌 논의 할 수 있나? 이제 못 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이게 원래 전두환 집권하고 나서 계획은 6년 단임이었는데 마지막에 1년 더 하고 싶어가지고 7년 단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7년에 민정, 민주, 공화 또 자기들 자기네

0: 국회의장은 누구가 생각하더라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1: 예.
0: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1: 예.
0: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우리가 유시민 작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아, 이게 지금 대통령,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각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금 잘하니까 연임도 할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오히려 대통령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소위 유 이재명계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의식할 게 아니라 지금 당권 경쟁의 요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친명이라고 인식되는 조정식 의장이
0: 네.
1: 결과적으로는 친청을 도와주게 된 거네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정식 의장이 깊은 생각 끝에 한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실수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제 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제 딱 정리됐으면 좋은데 내가 이거 실수로 한 말도 아니고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지금 수습을 하는 와중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권 경쟁 주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1: 예.
0: 말을 가려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미 인식 속에 그게 하나의 그 요인이 돼서 박혀 있을걸요?
1: 예. 네, 어제 사실은 저녁에 저희가 생방송하는 도중에 국회의장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2: 뭐
1: 예, 공보수석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조정식 의장이 직접 SNS 밝혔는데 뭐정전 의원 말처럼 공보실 브리핑이 아니고 본인이 바로 수습했으면
0: 그랬어야
1: 어땠을까. 예,
0: 돼요.
1: 그런 아쉬움이
2: 그런
1: 있죠.
2: 아쉬움이 있죠.
1: 예. 알겠습니다. 자, 정전 의원은 어쨌든 이 논란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도 같은 생각입니까?
3: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이게 만약에 주자 간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건 근데 친명이냐 친청이냐로 갈릴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당내 대부분의 분들이 아 이걸 왜 지금 얘기해가지고 의장이 얘기해서 이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나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려야 누구 이제 좌우 저 유불리가 갈리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전당대회 오늘 아마 토론회 한다고 하지만 크게 쟁점이 될것 같지도 않아요. 쟁점 될게 워낙 많거든요.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이 논란은 아마 제가 보기에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1: 예.
3: 같고.
2: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이 발언만으로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부 지지자들은 뭐 연임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잘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발언에 이제 말하자면 파급이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고 이거를 만약에 당권 주자 누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쟁점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장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제3의 지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여야 관계,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거에 비해서 전당대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아, 제가 보더라도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될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안수사권이잖아요. 근데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그 배후의 공소취소 뭐 연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당의 권리당원이라든지 또는 뭐 중앙위원이라 그럽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할 거라는 의미죠.
1: 예. 자, 그 야당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 집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선관위 문제에 대해 집중했는데, 근데 이게 그 야당 투쟁의 동력에 크게 뭐 국민들한테 뭐 접근 방법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슈로 그러면은 말을 갈아탈 그런 상황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선언하라고 한마디는 했는데요.
1: 안 한다고
0: 글쎄요.
1: 선언해라.
0: 네, 그렇죠.
1: 네.
0: 선언하라고. 아, 연임 안
1: 없다.
0: 한다고, 없다고 선언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야당은 뭐 전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요하게 그 여당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타격을 가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언급은 하겠죠.
3: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쟁점이 될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누구라도 아니면 좀뭐 권한이 있거나 책임 있는 분이 아이고 뭐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되면 이제 싸움이 붙을 수 있는데
1: 그말
3: 그렇게
1: 맞지
3: 말할
1: 이렇게
3: 사람은 그렇죠. 그럴
1: 없으니까
3: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장동혁 대표가 혼자 얘기하다 말 가능성이 더 높아요.
2: 그 대통령 이제 귀국을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당연히 아 이건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긴 할 텐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제 현수막 정치라고 하는 동네마다 이제 방방곡곡 걸어놓는 현수막 제 기억에 한두번 정도 이 연임을 걸었었거든요.

0: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정도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죠.
1: 알겠습니다. 자, 아까 민주당 경선 얘기 잠깐 했는데 이번 주말에 아마 충청 결과가 발표되죠?
2: 네.
1: 충청도가 이제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기선을 좀 제압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2: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충청도에서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1: 처음인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뭐 제주도 시작하거나 네. 뭐 대구도 시작하나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 경우였는데 뭐 지도부에서 어쨌든 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충청도에서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도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올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또 재밌는 게 정청래 대표가 충남 고향인데 이 금산이 예전에는 전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형제인데 구형제까지는 구형제까지는 고향이 전북이에요. 본인이 이제 전북 가면 또 이제 전북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에 영향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고향이고 고향에서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지금의 사실은 또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 약간 문제점인데 온라인 투표 카톡으로 하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하는데 현장에 사실 투표를 안 해요. 예. 그냥 전교만 발표하고 이미 투표는 다 해고 난 해서 발표하는 거라서 사실은 뭐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전에 이미 다 투표하고 오는 거라서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조금 기사는 제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1: 없을 것이다. 예.
0: 기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50%를 넘겨서 이기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거다.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신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상황이 되면 타격이 있는 거겠죠.
1: 타격이 있겠죠. 예. 고향에서도 졌다 이렇게 되면.
0: 그렇게 될 수 있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더라도 굉장히 근접한 수준에서 지면 사실 충청이 전체 유권 민주당 전체 투표 유권자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이랑 서울 수도권 호남을 합치면 70이 넘기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순회 뭐 계속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진다고 하더라도 호남과 서울 수도권에서 이겨버리면 뒤집어지는 이제 구조인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 측은 우리가 기세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50을 넘겨야 되는 숫자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정도 계산인 거고 김석 후보 측에서는 붙기만 해도 우리가 선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글쎄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하고 상당히 달라요. 케미스트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다 내지는 기존의 어떤 그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수렴하는 게 어떤 그 당에 대한 당심뿐만 아니라 애국심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글쎄요 이거를 반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여론도 그렇고 누가 이긴다고 장담하기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도 조금씩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오늘 토론하나요?
1: 예,
3: 그런 상황에서 또 어제 그 조정식 그 국회의장이 물론 큰 변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장가지에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충청도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충청도는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1: 첫 판이 충청도니까 충청도 하나씩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현근태 전 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순회 경선 도입한 게 뭐 경선의 흥행 정도 그렇죠. 뭐 도입하고 또 예전에는 이게 대의원 투표가 있었으니까
2: 그렇죠. 현장에서 투표했었죠.
1: 현장에서 투표하고 또 이제 뭐 동원도 좀 하고 그렇죠. 버스로서 뭐 세대결도 좀 하고 으쌰으쌰 하고 근데 지금 다 온라인 투표한다고
2: 온라인 투표죠.
1: ARS도 다 투표하고 그렇죠. 모바일로 투표하고 모일 필요가 없어요.
2: 볼 필요 없어요.
1: 대의원하고 당원도 다 한 표니까 그렇죠. 옛날처럼 동원할 필요도 없고
2: 그렇죠.
1: 대통령 경선이라면 뭐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당권 경쟁에 이렇게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전국을 이렇게 돌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거기다가 투표 다 하고 정견 발표하는데
2: 그렇죠.
1: 저는 이거는 앞으로는 민주당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 것 같아요.
2: 이거 수정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그래도 대의원들은 현장 투표. 대의원은 뭐 1인 20표가 됐든 50표가 되니까 그래 나와서 투표하면 당원은 한 50% 내외 지난번에 56% 발표해야 되는데 대의원들은 한 뭐 8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예?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현장에서 했고. 근데 지금은 말씀처럼 다 하는데 마지막 날 전당 저 하필이면 또 대전에서 이걸 하는데 예. 대전에서 하는 것도 아주 마지막 날 하는 것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서울에서 했거든요. 근데 대의원들은 그날 가서 투표해야 돼요. 대의원들은. 대의원들 불편하지 오히려 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1인 1표인데. 그래서 이거 방식이 약간 뭐 지나온 방식들을 그냥 따라가는 방식인데 제가 보기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 왜냐면 그 시설 빌리고요.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연설하려면 사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예.
1: 지금 국민의힘은 원샷 경선을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사실은 당내 경쟁이 뭐 상대 정당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후유증만 생길 텐데 왜 이 제도를 고집하느냐 앞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자 오늘 아까 정국임 전 의원 이야기처럼 TV 첫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세게 부딪힐 것 같죠? 세 명 후보가?
0: 네,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어쨌든 신천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고 이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오히려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 더 강하게 받아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뭐 증거를 대라 이런 이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을 달궜던 이른바 이제 자기 정치. 이 자기 정치가 뭐냐를 둘러싸고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김희석 후보는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할 거고 정청래 후보는 이른바 이제 친명 대전은 허구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로 붙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평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른바 친소관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인식들도 있어서 또 뭐 전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는 이런 노선과 이런 콘텐츠로 당대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근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까지 이제 약자 프레임을 좀 많이 꺼내들었다. 3대 1로 싸우고 있다. 4대 1로 맞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아마 그 친명 후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면 신천지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빨아나와 공격당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0: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자기가 뭐 100대 0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뭐 TV 토론도 2대 1 구도로 전개될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비껴설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뭐 핍박받고 있다. 이런 이제 프레임 속에서 계속 그 전개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TV 토론도 아마 그런 구조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마 김민석 후보는 아마 이제 유시민 얘기를 꺼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되게 세게 공격한 거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 했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옳다는 거냐. 그러다는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면 지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 유시민, 유시민 대 이재명 약간 이런 식으로 구도 가고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반드시 저는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데 내가 당대표 되면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다음에 총선에 이렇게 얘기했다 재직권 이렇게 하겠다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과거 얘기나 아니면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2030 문제, 주식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게 지지율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해결하겠다. 부동산 예를 들어서 공급 문제 아니면 월세 전세 문제 아니면 주식 시장이 지금 되게 불안한데 이런 문제 아니면 2030들이 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아마 플러스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지지도 민주당과 무당층만 상대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성이 있겠죠. 최민희 의원이 27.9%로 압도적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박선원 13.4, 김용 9.7, 서미아, 한민수, 이성윤, 김영호, 임미의 순이었는데 뭐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나온다면 친명 3대 친청 2의 구도.
0: 네.
1: 근데 김민석 후보는 5대 0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압도적인데요?
0: 당내 평가를 보면 정청래 후보 측이 선거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한다 이런 평가는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별로 나눠서 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PT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1: 월별
0: 있는데
1: 월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생일을
0: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를 한 중심에 놓고 네. 생일에 따라서 한 명은 이제 말하자면 누구를 찍고 뭐 생일이 언제인 사람들은 누구를 찍어라. 그래서 이 패키지를 해서 결국 3명을 다 당선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1: 1인 2표인데 네. 나온 사람은 3명이니까
0: 네, 그렇죠.
1: 우리가 이걸 사표가 없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보자.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석 최고 한 명을 만들고 예. 최고위원 두 명을 다 당선시켜 보자. 이런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김민석 후보랑 가까운 분들은 후보 자체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일단 누가 이제 컷오프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선점 효과를 이제 친정청래계 쪽 후보들이 누린 측면이 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뭐 민주당 내에 자체적으로도 해보고 뭐 하고 있을 텐데 들어보면 최민희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거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하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채워질 거냐.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고만고만한 수치들로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구도에 비해서는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거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이번 주 충청 다음 주 경남 예정돼 있는데 순회 경선하면서 결과가 계속 발표되니까 좀 후순위에 있는 후보들이 드랍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2: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최고위원 나온 분들이 물론 최고위원 목표도 있는데 이제 다음 총선에 많이 염두 두고 나온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총선 공천 사실 최고위원들은 거의 이제 공천 무사 통과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자꾸 옅어진다면.
2: 그런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5위 왜냐하면 이제 여성 말고는 이제 5위 안에 드는 건데 5, 6, 7등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지율 차가 조금 막 벌어진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벌어진다 예. 그러면 사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아주 밑에 있는 분들이 사퇴할 거라서.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가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1: 아, 제 말은 없을 것 같아. 지금 아까 네. 김한 기자 말처럼 친청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3명을 다 밀어주라는 거잖아요. 네. 친명 후보는 5명이니까 그렇죠. 한두 명이 사퇴를 하면 또 전략적으로 그렇죠. 표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본 네. 거고 이게 여성 후보가 안 들어가면 한 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사대로 그렇죠. 최민희 의원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여성하고 전혀 그렇죠. 상관없는 게 돼버렸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반이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과 서울 수도권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던 지역에서 지더라도 호남과 서울 수도권의 선택으로 뒤집을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석계에서도 그런 전략적 판단을 예. 할 수 있죠. 예.
2: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요 조사만으로 보면 한민수 5등, 이성윤 6등이잖아요. 예. 여기 사이에서 이제 또 어찌보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들어가나 둘 다 빠지면 모르겠지만 한 사람 밀어주면 한 사람이 떨어지는 구조로 될 수 있으니까 예. 약간 이제 그런 고민도 예.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1: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 여론조사 순위를 보니까 인지도 순위인 것 같긴
3: 하죠. 인지도 최고위원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 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루 빨리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누굴 지지한다라고 선언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하니까 이게 맞아요? 생일별로 해갖고 누구는 누구 찍고 하라는 게 이게 정당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망가질 바에는 진짜 두 사람 사퇴하고 누구 네. 밀어주는 게 나을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총선 공천하고 직결돼 그렇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냥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요 여론조사만 가지고. 네. 그랬더니 지금 친청 후보가 다 합친 것이 한 37.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소위 친석이라 그래야 되나 친송이라 그래야 되나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떤 식 지금 제가 듣기로는 친청이 아닌 후보들 사이에서도 뭐 전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누구는 어떻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줬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그 오픈 현실이죠. 진짜.
1: 예.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없음과 모름이 25.8%다. 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최고위원 선거 확실히 인지도 싸움인데 인지도가 이제 떨어지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동하는 것 같고 아까 그 얘기를 할까 하다 말았는데 1인 1 투표제가 되고 온라인 투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인 1 투표제를 처음에 정당 예, 이제 도입하는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은 이 전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원 교육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씩이 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1인 1 투표제만 들어온 상황이라 사실상 이제 인지도를 둘러싼 인기 투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게 결정적일 거다 이런 생각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석과 친송을 이른바 합치면 거의 50이 나와요, 늘 그렇죠.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선호 투표에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1: 인지도라는 게 호평 말고 악평, 악평도 도움이 됩니까? 아, 이런 선거
3: 그렇죠.
1: 때?
3: 알려지는 게, 그렇죠. 아니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2: 아니 정치인들은
3: 알려지는
2: 뭐
3: 게 중요해. 알려지는
2: 부고 빼고는 다 줬다니까. 아, 어쨌든 인지도는 당연히.
1: 저도 나름 악평이 좀 있어가지고.
0: 도움 되죠. 도움 되죠.
1: 도움 됩니까?
3: 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1: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 계속 들어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희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 2부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1부에서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조사 개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 여론조사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중에 국회 들어가시면 이런 것 좀 고치세요. 너무 힘들어.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그래가지고. 자, 아까 우리 정 전 의원께서 보안수사권 얘기 좀 해주셨는데 지금 형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사위 통과됐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만 올라가는 게 남았는데 뭐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는 계획입니까?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고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수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입법 기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리버스터에 최선을 다해서 호소력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정견을 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1: 한동훈
0: 못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필리버스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설득력 있는 그 의사 개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장동혁 지도부가 노하고선 거부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장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직돼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계기일 것이고 오히려 또 이제 기회를 주게 된다면 가정법적으로 그러면 아마 24시간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왜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본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24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중간에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경험을 총 짜내가지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아마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시청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흥행되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거 한동훈만 띄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재원 의원 말씀처럼 한동훈에게 그런 필리버스터 기회가 주어진다면 흥행도 되고 아마 본인으로서는 많이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2: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1: 안 해주면 얼마나 참 그 뭐라 그래 협량이라 그러나?
0: 예. 예. 지금 원내수석 대변인이죠. 최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 참여 원한 의원이 많아서 한동훈 의원에게 기회가 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 네, 안 된다는 얘기죠.
1: 그게 국민의힘의 한계죠. 네. 보수 정당이 지금 처한 한계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한동훈 후보나 누구에게나 뭐 제가 지지하는 의원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보수 재건, 보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동훈을 제압할 자신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마저.
2: 근데 국민의힘 그 지도부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좀 돌발적인 행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체 뭔가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은 거를 본인 SNS 하는 거 이런 태도의 접근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히 있고 뭐 장동혁 대표야 뭐 워낙에 한동훈 의원이랑 그런 관계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전원한테 뭐 그 축적 뭐 서신을 보내고 이런 것들도 뭐 무소속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약간 처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네, 보기엔 근데
1: 한동훈 의원이 그런 점은 좀 그 뭐라 그래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본인이 큰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네. 다 같이 불편하게 네. 한 사람만 집중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3: 근데 한동훈 의원이 네.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벽이 뭐냐면 이제 검사 출신 이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잘 알긴 알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정치를 하면서 아마 극복해야 될 게 윤석열 검사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물론 잘 알긴 하지만 이런 것만 나오면 아주 그냥 뭐 SNS에 뭐 하루에 몇 개씩 올리고 막 네. 하겠다 그러고 막 말씀처럼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지금 1대1 토론하자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큰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검사 아 역시 또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예. 없어요. 예.
0: 자 저희 YTN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이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서 어땠냐,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그거 지금 폴 하고 있는데 그 지금 2,000명 정도 참여해 주셨네요. 막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후폭풍이 올 줄 알았으면은 조정식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정무적 판단이 미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검찰개혁 막는 게 진심이면 삭발부터 해라. 이게
2: 이 발언도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0: 이렇게 할 필요가 네. 뭐가 있죠. 네.
2: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검찰이 이 꼴이 나는 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면 되는데 뭐 인신공격성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오히려 본질을 좀 흐리는 지점이 있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돼요. 한동훈 약간 제가 보기에는 공포론에 서 있어요. 보안사건이 폐지되면 바로 그 1초 뒤부터 엄청난 민생범죄 피해가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사실 현실을 호도하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최근 한 2, 3주에서 아쉬운 거는 민주당에서 이 보안사건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던 분들이 대중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가 들어온 게 저는 이 보안사건 문제가 굉장히 흔들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이 보안사건이나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게 마치 무슨 감정적인 인신공격적인 이런 측면이 돼버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안 수사 요건은 좀 필요하다고 얘기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여러 차례 언급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김용민 의원은 과거 토론회장에서 국방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1: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생각이 바뀌었다면. 오히려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을 해야죠. 근데 무슨 삭발 운운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 정치인들 삭발하는 것도 저는 아주 개탄스러운 한국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식도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래 그 간디가 단식을 할 때 원래 단식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 부적절한 그런 그 언급이라고 생각해요.
0: 이 단식이나 삭발 이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할 때 쓰는 건데 힘 있는 사람들은 써버리니까.
2: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정치 슬로건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뭐 저도 사회부 기자 오래 하고 검찰 개혁 관련된 논의들 많이 취재했습니다만. 이 보안 사건은 어떤 신급적인 과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수사기소권을 검찰에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신급적인 거고 그건 거의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제 보안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기를 요청했는데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 이렇게 반발하면 10월 달에 출범 못 시켜 이렇게 해서 진압하는 모양새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김남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도 반대를 하다가 당론으로 추인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보안입법 일부 됐다는 이유로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야당이랑은 아예 논의조차 사실 못 해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거듭 말씀 몇 번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연착륙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상황. 요만한 빌미 나오면 공격을 시작할 거거든요.
0: 자, 그러면 조정식 국회의장한테 공이 넘어왔습니다.
2: 네.
0: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조정식 의장이. 네. 여야 합의해서 와라.
1: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의 스타일을 보니까 그냥 저 표결에 붙일 것 같다라는
3: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뭐 논란이 많다가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끼면서 대통령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1번이고. 그게 이제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쟁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전당대회 계속 시끄럽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전당대회가 당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권이 전당대회 이슈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도 빨리 철회하는 게 맞는 뭐 편하다기보다는 이게 쟁점을 오히려 좀 해소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조정식 의장도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선 그런데요. 정성호 장관의 그 한마디가 상당히 나중에 경종이 될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갖고 총선 때까지 보안 수사권이 없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부담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0: 자, 정성호 장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사표를 이미 썼다. 그리고 더 할 의지도 없고 더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강한 워딩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 청와대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사의 표한 적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와서
2: 그만두게 못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뭐 사표가 제출된 건 실물로서 사표가 제출된 건 아닐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 와서 괴로움을 토하면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그게 기획적이고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의원들은 이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방어원 같은 걸 남긴 거다. 내가 이 국면에서 이런 스탠스였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긴 거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정성호 장관의 논리도 말은 되고 정성호 장관이 아프더라도 죽더라도 12월까지 버텨라라는 박지원 의원의 논리도 이제 저는 구성을 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통령이 들어와서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 사의 표명을 못하게 사표 수리를 안 하려고 사입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성호 장관이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면 10월 달에 기관 출범을 못 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이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의도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정성호 장관 뭐 저도 가끔 뭐 소통하는 사이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하고 소통 못할 사이가 아니에요.
0: 그럼요.
3: 내가 그만두고 싶다면 바로 보내든가 아니면 바로 문서로 보내든가 전화로 하든가 할 사이이기 때문에 외국 가 있어도 통화가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워딩 중에 참모를 통해서 얘기했다. 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정성호 장관이 정말 내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그만둔다.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 공수청 중수청 이게 출범 못하면 우리 민주당이 한 20년 동안 해온 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분도 정치적 책임감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아마 이것까지는 본인이 그래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바라고.
1: 정성호 장관이 무책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레드라인을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과를 생각할 때 본인은 분명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본인은 바로 그 어느 시점에서 나는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레코드를 남겨야 할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대통령과의 수십 년 인연보다 더 중요한 정성호 장관이 생각할 때 그러한 레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남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근데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뭐 한번 사의를 표명했어요.
3: 여러 번.

0: 맞아요.
1: 알려졌다고 하니까.
0: 임플란트 뭐 이빨 이런 게 예. 빠졌다 그러고 그랬어요.
2: 근데 진짜 뭐 말 그대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된다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검찰총장도 없고 대행도
3: 그
2: 없고
3: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
2: 그러니까요.
0: 아, 당연하죠. 네. 검찰
2: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법무장관이 사표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구멍은 진짜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우려점은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봅시다. 국민의힘 징계 국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일단 박덕흠 의원이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당을 나가라고 했네요. 네. 해당 행위를 개변으로 정당하겠다 이렇게 했고 조경태 의원은 내란숙의 옹호한자 이렇게 설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국민의힘 출입기자들도 소멸 단계라고 봤거든요. 이 징계가.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으면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40명을 징계하네 50명을 징계하네 이러다가 2명을 고른 거거든요. 근데 이 2명도 누가 보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는 건이에요.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은 그 경선에 참여해놓고 거기서 뽑힌 자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이제 다른 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고 진종호 의원도 보좌관을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데 파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장동혁 지금 리더십으로 징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소멸 국면에서 갑자기 이게 징계가 가능한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된 뭐 이런 상황입니다.
3: 예. 아 그런데요 이게 징계 그 너무나 논란이 큰 이슈고 징계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당 지도부가 처한 문제는 징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징계의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멱살을 잡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멱살을 사람들 앞에서 잡은 게 아니라 방 안에서 잡았는데 네. 기자들이 귀를 네. 대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2: 뭐 예, 소리가 크게 났다.
3: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폭력이라는 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 최고위에서 뭐 최고위원이 다른 젊은 최고위원을 향해서 철없는 뭐 이러다가 네. 비공개 석상에서는 어린 놈의 XX 네. 뭐 이랬다는 거 아니고 다 알려졌어요 언론인들한테.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해. 그런데다 또 젊은 미디어 대변인인가 그 사람이 그 당의 그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언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로들에 대해서 메타 인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나요?
4: 아, 권고만 했었죠. 네.
3: 엄중 경고만 경고. 했으면 네. 그럼 이거 더 엄중 경고로 그쳐야 되는 나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2: 예.
3: 그러니까 당장 상대편에서 조금 이따 김재원 최고가 나온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무슨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누구를 지지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4: 당장 그,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3: 그렇죠.
4: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고.
3: 아니 한덕수를 옹립하려 했던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로가 내 편이면은 징계를 안 해도 되고 내 편이 아니고 나를 자꾸 압박하니까 네. 징계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누가 봐도
2: 예 네, 알겠습니다.
3: 예 네,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예 네. 네. 그러니까 징계 당사자들이 이제 표적 징계라고 반발한다 그 말씀인 것 같네요. 오늘
3: 아니 형평성.
2: 형평성.
3: 나는 뭐 표적
2: 오늘
3: 다 해야 되는데 형평성
2: 얘기해야 돼. 세운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6시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8: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영남을 중심으로 펄펄 끓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서울은 일주일째, 제주는 3주가 넘게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고요. 여수는 35도, 창원과 부산은 39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나 고속도로 차량이 무척 많습니다. 강변 북로를 비롯해서 올림픽대로 모두 빼곡하게 교통량들이 많아서 시간이 아주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거의 1시간 58분 정도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강변북로는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만 26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63빌딩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올림픽대로 이용하는데도 26분 필요하고요. 국회대로 의원회관에서 신월나들목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진종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당 지도부 인사인 최고위원도 책임 당원들에 의해 윤리위에 맞제소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그 책임 당원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했는데 언제 아셨습니까?
1: 저도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0: 아, 언론에 보도된 뒤에 아셨습니까?
1: 네.
0: 예. 조경태, 권영진, 진종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복성 제소다, 뭐 물타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충분히 또 나름대로 판단을 받을 거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조강한 전 최고하고 지금 김재원 최고.
1: 조강한 최고위원입니다.
0: 예, 조강한 최고하고 김재원 최고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 네.
0: 조강한 최고는 뭐 막말을 했다. 같은 당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이유 같고 지금 의원님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으니까 그거는 진종호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거랑 같다. 그래서 한 것 같아요.
1: 예, 근데 이제 당의 그 운영과 또 그 후보자 내지 선거에서의 그 경중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0: 예.
1: 당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뭐 제가 다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이제 제가 그 개소식에 가서 그 발언을 한 그 당사자인 그 경북 도의원 그 최태림 후보는 이미 20년 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오고 현직 도의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0: 예.
1: 당시에도 현직 도의원이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그 그냥 신임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올리고 있고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뭐 이유 없이 이제 경선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컷오프를 하는 바람에 무소속 출마를 했고 무소속 당선되어서 다시 당에 복귀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20년 동안 지켜본 그 상황에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공천 과정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0: 예, 예.
1: 물론 뭐 그것이 다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강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전부 다 그 파악을 하려면 과연 이 공천이 제대로 되었느냐. 최소한의 그 공정성 또는 합리성 더 나아가서 그 최소한 그 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천 과정이 있었느냐. 뭐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도 일정한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압도적으로 앞서는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아무 이유 없이 탈락을 시키고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보 공천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 이후에 저는 뭐 그림자도 그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 후보가 그냥 당선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도의원이 되어 있는데 뭐 그분은 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그 우리 당에 그 다시 복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해당 행위라고 하면 당력을 그 굉장히 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당의 운영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본다면 공천 과정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 도의원이었던 최태림 도의원이
1: 네.
0: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를 하려고 해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1: 네.
0: 당 지도부에서 컷오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후보를 올렸고
1: 그게 이제 그게 뭐 당 지도부까지도 아니고 그 시도당의 이제 공천 관리 위원회가
0: 경북시도당에서 예.
1: 그 경북시도당에서도 경북도당에서도 그것을 당협위원장에게 위임을 해버리니까 당협위원장 개인 판단으로
0: 그렇게 됐다.
1: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물론 뭐 다 그렇게
0: 뭔지 알겠습니다.
1: 있다고 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력을 심각하게 그 저 손상시키고 더욱이 우리 의성군 그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파로 군의원에서도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군수 선거에서는 70% 이상, 75%가량 그 지지를 해주는 주민들이 무소속 도의원을 찍고 무소속 저 민주당 군의원을 찍는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이 공천 과정의 이 잘못된 그 상황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을 조금 그 이 설명한 것인데 뭐 그것이 이런 또 윤리위 제소로 되었으니 뭐
0: 지금 그러면
1: 그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 소명을 할 생각입니다.
0: 최태림 도의원은 복당이 된 겁니까?
1: 복당 안 됐습니다.
0: 신청만 한 상태입니까?
1: 복당 신청을 했는데
0: 무소속 당선되고 나서.
1: 그러나 뭐 우리 당과 같이 하겠죠.
0: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 의성 바로 옆인 안동이 고향이어서 뭐 얼마나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1: 안동도 심각합니다. 안동 시의회 의장까지도 민주당이 되셨고 그 과정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0: 김정은 최고가 이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제가 들어서 알겠고 그러면은 진종호 의원이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은 어떻게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뭐 제가 그 현장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그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윤리위원회의 징계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윤리위원회를 통한 그런 징계가 당의 그 기강을 확립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면 당 내분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징계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한동훈 의원을 그 도운 분들이 실제 그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분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나마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대대적으로 또 징계가 벌어지면 정말 당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진종 의원 한 분이라면 진종 의원이 뭐 특별한 더 다른 상황이 있는지 여부는 좀 저 윤리위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런데 뭐 조경태 의원도 있고 안상수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1: 조경태 의원은 전혀 다른 그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0: 뽑지 마라.
1: 뭐 그런 행위를 문제 삼는 것 같고 권영진 의원은 또 전혀 다른 그 원내대표에게 그 멱살을 잡고 한 사안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0: 그러면은 그 진종호 의원 건에 대해서는 뭐 당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 정치적 해결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1: 뭐 당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위원회가 그 판단을 할 때 사실은 그동안에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고 하면서 그 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예시 결정이 있지 않은 것을 보니 그래도 윤리위원회가 좀 나름대로 그 경중을 따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진종호 의원은 어느 정도 경중이 있길래 이렇게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지 그것은 윤리위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점이 그 당내 분란의 소지가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0: 그 제소당한 몇몇의 사람은 그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가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꼭두각시 아니냐 그런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1: 글쎄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이제
0: 뭐 사과도 했고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1: 근데 그 결정을 할 당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요. 또 더 나가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고 그것이 우리 당이 사실 과거에 뭐 제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 시작할 무렵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원총회장에 난입을 해서 그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공천 과정의 불만을 그 표출하면서 의원은 머리채를 잡는 그런 예,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사실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뭐 그것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23년 전의 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그 우리 당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있고 나서 사실 최고위에 참석한 많은 분들은 그에 대한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0: 예.
1: 그것을 당내 또 그 점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무슨 당내 개파 싸움처럼 보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같이 하면서 그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또 장동혁 대표는 아무 말 별로 그 초기부터 아무 말이 없고 결론을 그 맺는 과정에 뭐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따르겠다 이 정도였지 장동혁 대표가 어떤 뭐 의견을 주도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0: 예. 뭐 방금 개파 싸움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를 이끌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뭐 지도부 노선 변경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걸 빌미로 삼아서 뭐 자진 탈당을 고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1: 빌미를 삼는다는 표현에 좀 저는 잘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요. 사실 뭐 하여튼 그 결정에 이를 당시 그 참석한 많은 분들은 이걸 뭐 빌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사안을 좀 중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뭐 그냥 그
0: 정치적 논쟁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 자체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멱살 잡은 행위 그 자체로?
1: 그 당시 모든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예, 그것은
0: 혹시 그 멱살 잡는 상황 보셨습니까?
1: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또 반응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원내대표가 내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자리를 저 이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예. 그 여러 얘기가 나와서 그 한 명만 멱살을 잡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1: 그때 원내대표가 설명한 것은 원내대표 본인의 멱살을 잡고 또 송은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고 여러 가지 좀 그 좋지 않은 말씀까지
0: 했다.
1: 예, 좀 예. 상당히 예. 심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0: 예. 예, 기자들 취재 내용에 송은석 전 원내대표도 잡았다 이런 얘기 있어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
1: 잡는 정도에 넘어서서 또 상당한 또 좀 그 불편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0: 워딩까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뭐 자진 탈당을 안 하게 되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제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 최고위에서는 하여튼 좀 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그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러나 윤리위는 또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그 윤리위가 7인 체제였다가 5인

0: 대다수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의 결론도 좀더 합리적으로 맺을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대외적인 정당성도 훨씬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주제를 좀 바꿔서 법사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될것 같은데
0: 네.
1: 국민의힘의 방침은 일단 필리버스터로 시간 한번 끌어보겠다 이런 겁니까?
0: 아니 이제 시간을 끌어봤자 뭐 24시간인데
1: 그렇긴 한데
0: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 아무것도 안할
0: 이게.
1: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원래는 이 소수당이 그 마지막으로 그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그 꿈틀 정도인데 그거조차 듣기 싫다고 24시간으로 또 만들어 버렸잖아요.
1: 예.
0: 그러니 이게 뭐 우리나라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이 독재, 일당 독재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를 통해서, 최소한 발언이라도 해서 국민들께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는 모습이 필요하죠. 뭐, 그것인데, 어쩌겠습니까? 뭐, 할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
1: 예.
0: 뭐라도 해야죠.
1: 예. 국민들한테 부당한 걸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0: 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흥행은 될것 같은데.
0: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또그 신청을 많이 하고 하겠다고 할때또뭐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1: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0: 뭐 저는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 생각입니다.
1: 아니 지금 뭐 당내 예.
0: 우리 당의 이제 당헌에 그 원내 대표의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원내 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이고 원내 상황,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주 그 문구도 최고 권한이라고 해서 감히 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못하게 아주 규정을 내놔서 그 원내 대표가 잘
1: 예.
0: 판단하기
1: 근데 제가
0: 바랍니다.
1: 여쭤본 게 유영원 의원은 받아줘야 된다고 했고 그 원내 수석 대변인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도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받아주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의원님 뭐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원내
0: 예,
1: 지도부를 따르겠다고
0: 그건
1: 하더라도
0: 의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1: 빠져나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참석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민의힘은?
0: 그것은 이제 특검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1: 예.
0: 합의했으니까 뭐 적절하게 그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1: 합의를 했으면 하루라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문제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야 합의로 하기로
1: 예.
0: 해서, 이게 저 여야 합의라는 것이 원래 3명을 추천할 때 3명 다 추천하는 3사람 다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되면 민주당이 한 사람,
1: 뭐 그렇게 되겠죠.
0: 국민의힘이 한 사람,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한 사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면 민주당이
1: 뭐 그렇겠죠.
0: 임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그 아마 예, 협의가
1: 협의가
0: 예, 완성되면 곧바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그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김정은 최고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0: 일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재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해도 현행 헌법의 효력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알 겁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국민들이 원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1: 예.
0: 중임 제한이라 하지 않고 뭐저 연임제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1: 예.
0: 상당히 좀 묘한 그이 발언을
1: 예.
0: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식 의장이 좀 마음이 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출신이어서 충성심을 발휘하느라고 이렇게

0: 나름대로 대통령이 외국에 있을 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서둘러 지금 주워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또다시 끌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거다.
0: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뭐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저 사람들이 뭐 말을 뭐 한두 번 바꿉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좀 잘못 될까봐 저렇게 놀라서 저러는 거지 전당대회 끝나면 또 태도를 바꿀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제 임기가 4년 채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다시 재판받고 교도소 갈 그런 걱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아는 가장 측근들부터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공소취소, 공소취소 특검, 그러다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몰래 끼우는 것이 공소기각을 별도로 또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공소기각을 하는 경우는 주로 공소 제기의 그 절차가 잘못된 경우인데 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 모호한 내용으로
1: 알겠습니다.
0: 공소기각 규정을 넣은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이 재판을 공소기각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 같습니다.
1: 1분 남아서 여기 지금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같은 질문을 줬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개헌을 한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줬어요.
0: 그것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탄핵도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또, 많은 저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1: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0: 개헌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아니, 근데 지금 사실상 40석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0: 아니죠. 40석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조국당도 있고 뭐 국민의힘은 실제로 지금 한 10석 미만으로 겨우 10석 정도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그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지 어느 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세종일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임을 주장한다고 하는 또좀 비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시도를 하면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9: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4: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5: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4: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5: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어제 오늘 여러 논란을 보면서 역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조 의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해명했고 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제 비판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논란이 커져 조 의장 본인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혔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억지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보이자 대선 설계자였던 조 의장이 이번에는 연임 설계자로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여전히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한다며 순방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정권 문 닫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은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력권 위원 4명 찬성으로 소위 원안대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졸속입법을 추진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 개정안은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깨지며 우리 증시가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12% 이상 급락하다 6% 내린 5663으로 코스닥 지수는 11% 가까이 급락하다 6% 내린 663으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급락에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 내린 21만 원대, SK하이닉스 주가는 9% 내린 140만 원대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달걀 산지가격 결정과 통지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산재 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 달걀 생산 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산재가격 결정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협회가 지난 1월 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재가를 결정 통지했다며 약속을 안 지키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 환자가 71명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사망자가 나왔지만 어제는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이 각각 8명 등이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557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9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누적 환자는 2,641명, 누적 사망자는 15명이었습니다. 연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2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7: 독립운동가 김원수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딸기 스무디 3개 포장해 주세요.
11: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3: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찾아 동료들과 스무디를 나눠 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11: 이거 뭐야?
12: 왜? 맛이 이상해?
11: 그게 아니라 뭐가 씹힌 것 같은데? 이거 쇠조각 아니야? 스무디에 쇠조각이 들어있는데?
12: 뭐?
13: 음료를 마시다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작은 쇠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컵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닥에도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남아있었죠. A씨는 음료를 들고 곧장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11: 어서오세요.
12: 저기, 저 좀 전에 여기서 딸기 스무디 사간 사람인데 쇠조각이 나와서...
11: 쇠조각이요? 잠시만요.
13: 알고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함께 넣고 스무디를 갈았다는 것. 업주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료값을 환불했으며 병원 진료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기에 A씨도 가급적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한마디.
14: 아휴,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쇠 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스무디 한 잔이고요. 다른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12: 적게 들어갔어도 쇠 조각이 들어간 건 똑같지 않나요?
14: 그리고 아이,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그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셔도.
12: 에?
13: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3: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쇠 조각이 나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15: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A씨가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근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는데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나눠 마시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쇠 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금속 조각이 다량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았던 것이었습니다. 카페 측도 CCTV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요. 머리카락이나 벌레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음료에 들어갔다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13: 이 쇠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이 카페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15: 카페 측은 설거지를 하던 과정에서 절반 이상 갈려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음료는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A씨가 카페 측에 상황을 알렸을 때 업주는 CCTV를 확인한 다음 직원이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쇠 숟가락이 블렌더에 함께 들어가 갈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직접 A씨를 찾아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도 권유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음료를 마신 A씨 일행들도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었고 근무 때문에 병원 진료가 어려워서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도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을 했고 A씨의 말대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13: 네, 이 보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 예, A씨는 위로금 3에서 40만 원과 함께 혹시 일주일 안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페 측은 위로금보다는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위로금도 보험 처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또다시 카페 측으로부터 쇠 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쇠 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금속 이물질을 직접 섭취한 상황인데 카페 측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13: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물론 카페 측에서는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전으로 대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했습니다만 뭐 금전을 주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뭐 대신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주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15: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처럼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제공한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업주가 잘못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주에게 행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이미 관할 지자체의 위생부서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3: 근데 궁금한 게요. A씨와 일행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 다친 곳도 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은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15: 네, 법원은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건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는 손해가 없으면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13: 음료값 환불 외에 위자료나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 뭐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15: 네, 정해진 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전액은 기본이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더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파절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 수십만 원 수준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의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13: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15: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 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만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물질을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가 다 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13: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뭐 참외를 잘라서 보니 그 안에 이쑤시개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재배나 수확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이나 진열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지나가는 손님이 꽂아놓은 건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5: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 측이 이쑤시개가 들어간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마트 안에는 제3자가 장난으로 꽂은 경우라고 해도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트 측이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소비자가 일부러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거라거나 꽂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점을 마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든 마트에 진열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이든 간에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13: 그래도 앞서 스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 음식에서 나온 거 맞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실제 들어간 게 맞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15: 예,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물질 자체를 지퍼백 같은 데 담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시면 되지만 여의치 않다면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물질이 자기 가게에서 나온 게 맞는지 CCTV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무디 사건에서는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개인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15: 예, 알려진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되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실 때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등의 전후 사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기관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 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상 합의와 별개로 신고는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1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산타나의 마리아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폭염경보로 격상이 됐고요. 서울은 일주일째, 제주는 3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오늘 밤도 무덥겠고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릉도 28도로 시작하고 남부지방은 한낮에 여수가 35도, 창원과 부산은 39도까지 올라서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모두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유기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금천을 지나가기가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부근,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부근으로 주춤하고요. 인천 쪽으로는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답답합니다. 강변북도 일산 들어가는 게 한남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밀려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 따라 성수 쪽으로는 성산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반대쪽으로는 기름 지날 때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 정체 나타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공식 기념 메달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픈에서 부상을 입은 안세영은 현재 몸 상태가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시아게임 우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손흥민 BTS에 이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공식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해 제작됐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역동적인 우승 세리머니 장면이 담겼습니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이어 아시아 선수권 대회까지 모두 제패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3: 선수로서의 순간을 기념 메달 안에 담을 수 있어서
0: 안세영 선수입니다.
3: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 안세영은 현재 부상 회복 중입니다. 지난 15일 일본 오픈 16강전을 앞두고 왼발 통증으로 기권했는데 과거에도 반복됐던 통증이라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 오픈까지 건너뛴 안세영은 현재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80에서 90%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3: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배드민턴 선수로서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2: 안세영은 이번 부상도 잘 털어낸 뒤 다음 달 세계 선수권 대회와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1: 속이 뻥 뚫리는 원더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 서울 이랜드 안주환 선수입니다. 그런 안주환 선수 뒤에는 든든하게 지원하는 아버지 안성남 코치가 있었습니다. 축구로 똘똘 뭉친 부자를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린 안주환. 17살 3개월 10일의 나이에 터뜨린 이 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 안주환을 향해 누군가 소리칩니다. 아들의 신기록 데뷔골에 누구보다 기뻤을 아버지지만 안성남 코치는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안아줬을 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SNS를 통해 뭉클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겸손을 강조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5: 다른 선수들이 워낙 축하를 깊고 진하게 해줘가지고 저는
0: 안성남 코치입니다.
5: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또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4: 프로팀에서까지 아버지와 한솥밥을 먹게 된 지 넉 달여 아버지의 간섭이 싫을 법한 나이지만 안주환은 안성남 코치와 함께 출퇴근하는 일상이 오히려 좋습니다.
6: 본 집 갈 때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랑 그런
0: 안주환 선수입니다.
6: 예, 없는 것 같습니다.
5: 축구라는 뭐 게임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큰 사춘기 없이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해서 잘 지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4: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안주환은 어느덧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성장했습니다. K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에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웠을 뿐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두 골을 넣으며 활약했습니다.
6: 여기서 잘해서 세계적인 팀으로 가서 거기서도 잘해서 발롱도르까지 받는 게 목표예요.
4: 타고난 빠른 발과 축구 감각에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까지 이제 겨우 프로 데뷔골을 넣었을 뿐이지만 안주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제 시작하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6: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끔 노력하겠습니다.
4: YTN 양시창입니다.
7: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날이 무척 덥습니다. 낮더위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그리고 다시 낮더위로 이어지면서 더욱 지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광주 34도, 부산 39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양산으로 자외선도 차단하면서 체감 온도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37도의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이어졌고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3: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4: 정말 무서웠어요. 한꺼번에 쾅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2: 쇼핑몰 한쪽에서 큰 폭발이 터지고 한순간에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서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하고 약 7,700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사망자 수는 13명이고 심정지 상태 환자가 5명, 중경상 23명,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 붕괴 현장에선 지금까지 사망자 3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1명은 심정지 상태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일어난 굴뚝 붕괴로 구조물 내부에 갇혔던 11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 영남 지역에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1: 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 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어항 속 파도가 치듯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광안동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영상 보내주신 제보자는 소파에 누워있다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항을 보고 지진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역시 같은 시각이고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집안 모습 보고 계십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위태롭게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1: 자, 부산과 맞닿아 있는 경남 김해에서도 천장에서 아슬아슬 흔들리는 이 전등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좌우로 흔들리는데 5분 빠르게 맞춰진 시계는 4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어제 일본 지진 이후 흔들림 신고가 789건 접수됐는데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이렇게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이 숨은 활성단층이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라면서 지하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5: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6: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울릉도
7: 연세대 교수입니다.
6: 5cm 정도 서해안과 백년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5: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단층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 정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까지
4: 기상청 지진 전문 분석관입니다.
8: 이를 통해 지하단층의 위치와 크기, 자세 등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5: 한반도 지하 활성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와 허위 구조 요청 등 각종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X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기재한 채 산채로 매몰됐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거짓 글이 올라와 30만 회 이상 조회됐으며 과거 지진 피해 영생을 이번 상황인 것처럼 속여 유포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AI를 이용해 실제 방송사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민 가짜 영상이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불을 질렀다는 식의 악의적인 혐오 유언 비어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산은 4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뉴스 계속됩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치솟아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1: 부산은 38.8도로 1904년 부산 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9: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팔뚝을 찾고 사는 거지. 지구가 그런 듯할 거예요.
2: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10: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0: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0: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2: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무더위에 따른 온열 질환자가 71명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사망자가 나왔지만 어젠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이 각각 8명 등이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557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9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실내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중

0: 장병들 건강도 걱정입니다.
1: 군은 야외 훈련을 조정하고 보행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투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 해병대 폭발물 처리반이 상륙 훈련 중 가상의 적진 지뢰지대를 개척합니다. 무인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기본. 그늘 하나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장병들에게 30kg 넘는 방호복은 큰 부담입니다. 그늘이 없는 고역은 공군 비행장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날씨에 활주로 표면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야전부대 역시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대변인입니다. 있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2: 기록적인 더위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5대 안전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체감기온 32도를 넘으면 야외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불가피한 작전을 할 땐 보행 장비와 응급 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일과 시간을 앞당기거나 실내 위주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4: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양성하겠습니다.
5: 해군 교관입니다.
2: 다음 달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한미가 훈련 계획을 막판 협의 중인데 지난해처럼 폭염 등을 고려해 일부 야외 기동훈련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가마솥 더위는 내륙뿐 아니라 바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일부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바닷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육상수조 양식장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넙치들이 힘에 겨운 듯 수면까지 올라와 헐떡입니다. 어미는 배를 뒤집은 채 죽은 고기를 쉴 새 없이 뜰 채로 건져냅니다. 넙치 7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곳 양식장에서는 최근 엿새 만에 6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수온이 24도 이하여야 하지만 한낮에는 28도 넘게 치솟습니다. 수조에 끌어오는 바닷물 수위가 낮아지는 썰물이나 늦은 오후에는 수온이 30도까지 오르내립니다. 지난 21일 인근 해역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는 27일부터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다 키운 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아주 마음이 아프죠. 자식을 버리는, 자식을 잃은 이런 기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기출하를 종용을 하고 있지만 그게 힘들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6: 지금까지 완도 어가 6곳에서 어류 9만 2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도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완도에서만 어류 8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8: 앞으로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아마 폐사가 좀 계속 증가할 것
5: 전남 광주 완도군 수산 경영 과장입니다.
6: 또다시 시작된 고수온 피해에 어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10: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5: 지출해라.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0: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11: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5: 김성원 민주당 간사입니다.
11: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9: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12: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없어.

0: 서영교
1: 없으면
0: 국회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법계사법위원장입니다.
2: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2: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4: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를 거쳐 의결한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6: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8: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9: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8: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0: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9: 국민의힘
10: 연임의
9: 대표입니다.
10: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7: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11: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7: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6: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3: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0: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 경제평론가입니다.
1: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0: 반도체 대형주의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0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만 6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썼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557% 넘게 늘어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3: SK하이닉스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검토나 고효율 AI 모델 등장은 투자 축소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대규모로 구축해왔던 AI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들의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며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이 생산 능력 확대는 시장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AI 투자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종목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함께 2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블랙록에 자본을 끌어들이는 합작회사 방식을 택한 것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투자금을 충당하고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외부 자본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거대 데이터 운영사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5: 반도체주가 매도세를 보이고 AI 지출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퀘스타 캐피탈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4: 최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루 뒤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안감이 반영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22%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9%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은 8.98%, 마이크론은 8.85% 하락했고 인텔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각각 5.86%, 7.82%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구글 등 주요 빅테크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면서 빅테크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구글의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1분기와 2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적 발표를 앞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자본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주가가 구글에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만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6: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
5: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입장입니다.
7: 쓰면 잘 먹힌다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8: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강제로 팔을 붙잡아 당기자 아이는 뿌리치려다 어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집니다. 이달 초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B군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9: 숨이 안 쉬시던데. 애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애기 엄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제 숨이 안 쉬었어요.
8: B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10: 엄청 무서웠어요. 또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8: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했지만 말린 사람은 6학년 형들뿐이었다는 게 비군 설명입니다. 주변에서 목격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놀랐던 상황. 학교 관계자 두 명이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시 배움터 지킴이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사노조는 배움터 지킴이에게만 출입 관리를 맡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학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3: 네, 호르무즈를 틀어준 이란이 버티면 이긴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 패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기 고갈과 유가 상승 속에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이 트럼프 행정부는 벼랑 끝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1: 6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은 미군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되풀이되며 끝없는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미국보다 고통을 견디는 인내심의 역치가 높다는 판단 아래 버티면 이긴다는 지연

0: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 지렛대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해협의 완전한 통제권을 얻기 전까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 우리 군은 그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할 것입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입니다.
0: 출구를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계속된 공방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치솟는 유가와 반전 여론에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1: 공격 수위를 어느 정도 높이면서 경제 제재로 고통을 가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얻어내며 협상에 나서는 전략뿐입니다. 전 나토 최고 사령관입니다.
0: 결국 미국은 대대적인 군사 공습 대신 고강도 제재로 이란의 자금줄을 말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경제 고사 작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확전을 피하려면 미국이 결국 뼈 아픈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1: 결국 10년 전 오바마 정부의 핵 합의보다 훨씬 후퇴하고 불리한 외교 협상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0: 상대를 굴복시킬 결정타도 명분 있는 철수 카드도 찾지 못한 채 두 나라는 서로가 먼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기약 없는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중국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직접 협의를 벌여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실은 자국행 유조선의 홍해 안전 통학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항만 봉쇄를 선언하며 모든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경고하자 중국이 가장 먼저 후티 측과 직접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중국 선박 전체의 안전을 일괄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유조선 한 척마다 후티 측과 개별적으로 통항 허가를 조율하고 또 승인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초기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재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 아울러 NSC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이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2: 네,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된 이 배경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어서 오십시오.
5: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3: 네, 광산서 전 형사과장의 이제 두 번째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일단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게 기각된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5: 일단 수사를 진행할 때는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의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혐의점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 과장 같은
1: 임주혜
5: 경우에는
1: 변호사입니다.
5: 강강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1: 네.
5: 아마도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확보라던가 진술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영장 심사에는 보다 보강된 증거들이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여러 증거들이 보강된 만큼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혐의점이 입증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예.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기각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특수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됐고 다시 한번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합니까?
5: 뭐 여러 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요. 다시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미 이 강력팀장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아마 해당 구속영장이 나온 건 보다 혐의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 소환조사가 있었고 충분히 다른 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 팀장이 뭔가 과장이 무언가 개입을 했을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다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지만요. 만약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여전히 단순히 의심이 가는 수준에 머문다면 이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예. 구속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1: 네. 일단 이 경찰 실수로 또 장윤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나 반려됐다는 사실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수사 지연을 위한 고의성인 건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일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요. 꼭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야 되나 지난 아쉬움 남습니다. 일단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라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카드 내역 보고 싶은 건지 카드 종류 특정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인적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신청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냐라면서 반려가 된 거죠. 네. 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서 결국 일종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를 할 때도요. 실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는데 아편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205조를 잘못 적은 겁니다. 250조, 205조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오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고 체계를 걸쳐서 결국 검찰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아래 단계에서부터 올라올 때 누구도 고쳐줄 사람이 없었는가 책임질 만한 사람은 없었는가 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아쉬움 남습니다.
2: 예. 최근에 그 장윤기 재판에서 이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는 뭐 메시지 혹은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보고하는 정황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건데 검찰이 추가 증거 185건을 제시했는데 재판부 판단 과연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0: 이런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가 된 건요. 아마도 이 장윤기가 이전부터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저지르는데 충분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하기 위한 증거 제출이었다고 봅니다. 네. 청소년 여성을 뭐 차로 납치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던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대화를 친구들과 나눴다는 사정들 어떤 왜곡된 선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간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범죄 혐의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 무도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 증거들과 더불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증거 제출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한 좀 반박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장윤기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변호인도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런 음담패설적인 대화를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던진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좀 이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또 반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정황 증거들이라는 점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장윤기가 그 케이블 타이도 범행 전에 한 5개월 전쯤에 미리 구입해서 보관한 것도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범행 당시 조수석 뒷문도 이제 3분간 열린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좀 이렇게 입증해주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0: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죠. 이제 이 부분을 경찰이 초동 수사에 놓친 점이 지금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 타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이지만 범죄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사람의 인식을 구속하는, 사람을 결박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미 5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이 케이블 타이를 구매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본인은 전선을 묶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분히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계획성을 엿보여주는 어떤 도구의 준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차량 문이 3분 정도 열려 있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차량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인도 쪽으로 차량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서 문을 열어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강간 목적의 살인죄를 충분히 계획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수사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좀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경찰에서는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0: 그렇죠. 이 부분도 완전히 입장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요, 이제 비난받았던 지점, 왜 이 성범죄 목적을 빼고 검찰로 송치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 목적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 목적을 밝히는 데는 보완이 필요해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검찰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살인에 대한 부분만 적혀져 있었고, 보고서에 어떤 보완 수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일련의 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결국 이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숙고했는지, 실제로 충분히 성범죄 목적이 입증이 되었는데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머지않아 밝혀지리라 봅니다.
1: 네. 이번 사건의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청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17건을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현재 경찰관인 아빠가 폐기한 사건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뭐 이 경찰관은 뭐 장윤기 사건이랑 같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이 장윤기 사건의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볼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그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텐데, 이 아버지가 이 전화를 던져서 부쉈다는 겁니다. 네. 고의적인 증거 인멸의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이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곳, 이 경찰서와 관련이 있는 곳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법관도 재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가 발생하면 이 재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약 없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사건, 특히 가족과 관계된 사건, 지인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른 사건도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그 한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피의자 마약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좀 갈리기도 합니까?
0: 그렇죠. 이미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발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마약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지금 마약 시약 검사에서 대마와 이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이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 당시에도 이 마약 관련 물질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국과수에 지금 정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마약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충분히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고요. 이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네. 제보자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성남 수성경 경찰서 쪽에다가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역이 강북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서에서 먼저 긴급 체포에 나섰다가 결국 이 사건이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마약 관련 사건의 연관성도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다른 여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일단 경찰이 보니까 교제살인 같은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0: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성범죄 전력이 과거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 건가요?
1: 그렇죠. 관계성 범죄, 어떤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마약과 관련해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 지금 마약 양성 반응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마약을 제공한 주체는 누구인지, 함께 마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은 아닌지 관련한 부분들은 줄줄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

0: 샤베르디 모델 리스너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스너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0: 용기 있게 상담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 이름표를 붙여줘.
3: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 아래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가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벌써 8일 연속 열대야입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가 34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고요. 당분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차량들 무척 많았는데 그래도 8시 가까이 하면서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 현재도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차량 이용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꽤 길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가 되긴 했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 분기점 통과할 때, 양재에서 반포 지나갈 때는 속도가 여전히 안 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금천 부근 지나갈 때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어제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1: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아직도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이 붕괴된 쇼핑몰에서 4명, 그리고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 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제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시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3: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을 구조하고 구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2: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구마모토현의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이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 네, 또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12: 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째 넘어지면서 바로 옆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11명이 매몰됐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사람이 4명입니다. 이 밖에 고사마치와 야스시로시에서 각각 1명씩 사망했고 또 진앙지인 히카와마치에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3만 6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8만 4천 가구나 되는 등 상황이 열악해서 대피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1: 예, 구마모토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 공장도 있는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12: 네,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TSMC와 소니 그리고 미쯔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현장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토요타나 다이아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10: 어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이 본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1: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0: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4: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15: 박정호 지질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입니다.
14: 칠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0: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0: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규슈 지역 지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은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 비행 시간이 짧아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1: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남부 지방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가운데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까지 지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진 발생 이후 부산의 고리 원전, 경주 월성 원전 등을 비롯해서 가동하고 있는 원전 27기를 점검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에 보고한 피해 신고도 없었습니다.
10: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이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라면서 지하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16: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7: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5: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입니다.
17: 서해안과 백년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16: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단층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 조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15: 조은영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 지진전문분석관입니다.
18: 지하 크기, 자세 등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6: 한반도 지하 활성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0: 오늘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올라서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11: 부산은 38.8도로 1904년 부산 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9: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20: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할 수는 찾고 사는 거지. 지구가 그런 것도 할 거예요.
19: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21: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15: 공항진 YTN 재난전문위원입니다.
21: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19: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0: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경남 밀양은 끝이 안 보이는 가뭄까지 겹쳐서 농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1: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서 농민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

0: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근처 다른 저수지와 함께 일대 마을 네 곳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저수율은 1% 남짓.
1: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비스킷처럼 바짝 말라 쪼개져 있고 손으로 흙을 살짝 만져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0: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처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해가라는 역부족인 상황. 여기서 30년 벼농사를 지은 농민도 경험한 적 없는 가뭄입니다.
2: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고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돼가 있으면 수확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0: 심각한 밀양 지역 가뭄은 올해 유독 적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잔인한 올해 여름과 씨름하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2: 농사일을 지가 묵고 사는데.
0: YTN 김영준입니다.
3: 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7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사망자가 나왔지만 어제는 사망자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1,557명, 누적 사망자는 9명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찜통더위에 노인들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주어야 하는 노인들은 땡볕 아래에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88살 서상순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일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6: 아침에 일어난다 하면 한 6시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도면 저렇게 가득하게 돼.
5: 손수레 가득 폐지를 모아 힘겹게 고물상까지 끌고 가지만 버는 돈은 허탈할 만큼 적습니다.
7: 이런 폐지 가격은 이번 달 1kg당 60원입니다. 이만큼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남짓입니다.
5: 비쌀 땐 1kg에 100원을 넘기도 했지만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한 끼 식사라도 하려면 폭염 속에 몇 배는 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6: 삼각김밥 하나가 1,300원이고 라면이 1,000원이고 2,300원 줘야 돼. 병이나 세 개나 주세야 샘샘이 된다.
5: 60살 오부자 씨도 푹푹 찌는 날씨가 힘겹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며 폐지를 모으지만 버리는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8: 너무 더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나는 어차피 추위를 안 타니까 겨울이 나요. 오히려 나는.
5: 이런 날씨에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건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9: 집사람은 신부전증이고 작은 아들은 콩팥하고 간이 안 좋아갖고 군대도 못 가고 집에 있어 한자만 서 살아요.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
10: 좀 생활에 버티니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살기가.
5: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이들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완도에 있는 육상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넙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까지 육상 수조 양식장 6곳에서 고수온으로 광어 9만 6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최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도안만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와서 넙치를 키워온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3: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4: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면서 메모리 반도체 정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0: 76%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검토나 메모리를 적게 쓰는 AI 모델의 등장도 투자 축소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1: 주요 CSP의 AI
2: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1: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들과 논의 중인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0: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 역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0: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2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7번째 곡 트로이메라의 꿈, 백건우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듀엣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일곱 번째 곡 트로이 메라의 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856년 7월 29일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의 사망 17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 이 음악사에서 슈만만큼 행복하고 불행한 일을 한꺼번에 겪은 음악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고요.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고 했지만 스승인 비크가 반대하는 바람에 법적 다툼까지 한 끝에 겨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음악가 부부로 살게 되었고 작곡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고 라인강에 투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발견해 생명을 건졌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음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슈만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또 갑자기 심하게 가라앉는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뜻이죠. 조증일 때는 1년에 수십 곡을 쓸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어떤 해에는 우울증 때문에 단 한 곡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기복이 심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7월 29일, 오늘은 작곡가 슈만의 사망 17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방금 들으신 피아노 5중주곡은 1842년에 작곡된 건데요. 슈만은 이 해에 피아노 5중주, 피아노 4중주, 그리고 현악 4중주 3곡 등 여러 실내악 작품을 집중적으로 작곡했습니다.
0: 슈만의 작품 목록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클라라와 결혼한 1840년에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비롯해 100곡이 넘는 가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했고요. 이듬해인 1841년에는 여러 교향곡과 관현악 작품을, 그리고 다음해인 1842년에는 여러 실내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가곡의 해, 교향곡의 해, 실내악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슈만은 한 장르를 깊이 파고든 뒤에야 다음 장르로 옮긴 것 같네요.
0: 슈만은 작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 음악평론가 활동은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폴란드에서 온 쇼팽을 음악계에 소개하기도 했고요. 말년에는 함부르크 시골에서 올라온 브람스라는 젊은 작곡가가 데뷔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죠. 독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베를리오즈도 슈만 덕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잊혀져 있었던 작곡가 슈베르트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 이 슈만이 없었다면 서양 음악사가 지금과는 달랐겠네요. 그래서 더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슈만 말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교향곡 3번 중 1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고 끔찍한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후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학교 공개 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챈 건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가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동네와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참고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만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동네 학부모들에게 저 여자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당장 전화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꾹 참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동네 학부모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는데요. 사연자의 심정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이 상황에 얽혀 있다는 점이 마음이 아프네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우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아이들이나 주변에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아이들의 접촉이나 정서적 피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유로 위자료 액수를 좀 증액하거나 아니면 배상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하여 가족 공동체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위조를 상정해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합니다. 단순 외도뿐만 아니라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혼란, 학교 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위자료 소송 하고 끝나더라도 역시 같은 생활 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같은 생활권에서 상간녀 계속 보는 거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상간녀한테 이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동네는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생활 반경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1: 이것은 상간녀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상 재판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거주이장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 거주 이전의 자유요.
1: 다만 상대방의 귀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다면 접촉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단순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이유로 등하교나 거주지 근처 방문 자제를 전면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두집 아이들이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 측에 뭐 피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상간녀 쪽 아이랑 우리 아이의 동선을 뭐 분리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교 시간 조정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가능할까요?
1: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간녀의 아이를 가해 학생으로 규정해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학교가 강제적으로 상간녀 자녀의 등교 시간을 바꾸거나 동선을 분리하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0: 그렇긴 하죠.
1: 다만 아이들 간의 마찰 방지를 우선으로 해서 교사에게 중재 정도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다른 학부모한테 알리고 싶은데 이거 알리면 문제가 될까요?
1: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역시 명예훼손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역으로 제기해 반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1: 따라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시다면은 그리고 그 편이 덜 괴로운 선택이시라면 이와 같은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보다 냉정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뭐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이제 알리겠다라고 하면은 알릴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상간녀의 남편한테 이제 당신의 부인이 이렇게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알리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1: 너무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법원 서류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는 정략을 주로 취하도록 합니다.
0: 네.
1: 혼자 짊어지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직접 알려서 역고소를 당하는 실수를 범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귀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느껴집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송 자체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인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좀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상담자분이 원하시는 이제 상간료가 다른 뭐 동네로 이사하는 거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사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 아래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나날이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곳곳에도 폭염경보로 격상됐고요. 경남 창원과 부산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로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서울은 벌써 8일째 연속 열대야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부산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더워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 들어가는 길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더딥니다. 내부순환 도나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모두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도 대체로는 수월한데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중동까지 차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0: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을 구조하고 구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3: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아직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아키오 요시다 이온몰 CEO입니다.
4: 이마와 입국되면 하야쿠 구조사를 것도 고고로요리 내갓도리마스.
3: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0: 10년 전의 구마모토 지진과 비교하면 그때의 지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10년 전의 흔들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구마모토현 주민입니다.
3: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이번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현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이어졌고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0: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꺼번에 쾅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5: 꽉 막힌 도로 옆, 쇼핑몰 한쪽에서 큰 폭발이 터지고 한순간에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서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자들도 하루빨리 회복하고 실종된 분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우리나라 영남 지역이 일본 수도 도쿄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던 탓에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가 속출했는데요.
2: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의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6: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앙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7: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8: 홍태경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9: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

0: 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1: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회곡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0: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회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강성 지지층 의견만 반영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질 거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4: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을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온도차까지 얽혀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올림픽공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상 공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6: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7: 장동혁 국민의힘
6: 저는 그것이
7: 대표입니다.
6: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과 해킹 의혹은 물론 추후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관은 수사 대상의 선관위 서버를 적시할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인 만큼 법안에까지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상 수사 대상에 이미 고소고발 인지 사건도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 같은 수사 범위 자체엔 비교적 긍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8: 수사 대상이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10: 여야는 내일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12: 현직 대통령의 뭐
8: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2: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13: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11: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14: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11: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5: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하며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현 기자입니다.
16: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7: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16: 반도체 대형주의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
2: 김태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장입니다.
1: 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내년부터는 임플란트 치료 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이 되면요. 1년에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소식, 이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께는 희망이 되겠지만 또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치료비, 노후 생활비까지 생각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재무 설계일 겁니다. 오늘도 내 건강 지키고 자산도 지켜내는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도움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보험 가입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요.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 전에 보장 내용부터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해외 출장이 많은 40대 직장인분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 생활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보장이 되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어린 상담소에서는 장마로 인해 입은 피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한지 등 일상 속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에서부터 일배책 특약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되는지까지 다양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집중해서 청취해 주시고요. 들으시다가 나도 상담

0: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5월 기준 역대 최고인 13.6%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을 포함하면 출생아 증가율은 올해 들어 5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올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늘어난 12만 2,094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양병원 500여 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간병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 동안 하루 평균 600만 명이 넘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크게 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가입 전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정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여행자 보험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사진을 찍어요. 휴대전화를 빠뜨렸다고 해보겠습니다.
0: 아이고, 어떡해요.
1: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0: 빨리 그렇죠? 건져야 돼요.
1: 네,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은 보상 대상이라면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새 휴대전화를 사는 비용 모두 보상받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손해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상품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서 만약 감가상각을 만약에 안내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다는 약관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내 물건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고들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요. 몇 년 전 해외여행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캐리어 위에 친구가 카메라 가방을 올려놓고 이동하던 중 캐리어가 넘어지면서 카메라 가방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0: 어구. 어떻게 카메라 무사했을까요?
2: 그러니까 순간 좀 저도 심장이 좀 철렁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안심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렌즈의 일부 기능에 좀 이상이 생겨서 여행 내내 원래 사용하던 렌즈를 쓰지 못하고 다른 렌즈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0: 내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되게 마음 아픈데 내가 또 남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럼 이것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이런 걸 그냥 보험에서 보장을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자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배상 책임 특약이 꼭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빙 자료입니다. 애써서 가입해놨는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도 중요하고요. 장비 전체의 사진 등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고가의 장비라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수리 견적서나 수리 영수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리 불가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0: 사진이 진짜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3: 어떤 문제든지 증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고 나면은 당황해서 사진부터 찍어야겠다,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마련인데

0: 나중에 여행자 보험이 생각나서 증권 확인해보면 그때 배상책임 특약은 가입돼 있는데 정작 내가 남겨놓은 증거 사진이 없어서 청구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시더라도 현장의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 꼭 남겨두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내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는 다양한 보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상 책임 특약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내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 배상 책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행기 지연되거나 연착됐을 때
2: 맞아요.
0: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받고 못 받고가 갈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내가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보험금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휴가 알뜰살뜰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분이 굿라이프 상담소 문을 두드리셨을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환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요. 출장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내와 초등학생인 아이도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해외에 머무를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분간 국내에서 근무할 예정이지만 아내와 아이는 이번 달 말 학교 문제로 다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 보험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특히 제 실손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인데 해외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 또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 그렇죠. 해외 출장이 잦거나 가족과 함께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이 되는지, 또 해외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내가 어떤 보험을 최소한이라도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청취자님의 고민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사연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출발했다는 소식에 바로 걱정거린 답변을 주셨어요. 빗길에 미끄러울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0: 따뜻하시네요. 네,
2: 맞아요. 신기하게도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는 그쳤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이와 함께 부부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요. 해외에서 사실 오랜 기간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어딘가 여유롭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또한 오늘 상담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 가능한지, 또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정말 차분히 하나씩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색다랐습니다.
1: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보험을 해지했다가 귀국해서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0: 그러게요.
1: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세대 실손을 제외한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귀국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아,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1: 그렇죠. 다만 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30일처럼 하루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귀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해외 오래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산을 했대요. 그러면은 막 엄마가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조금 아기 클 때까지 돌봐주고도 싶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체류일 경우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들 신속보험료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거 돌아오셔서 다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방금 1세대 실손보험은 제외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1세대 실손보험은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2: 우선은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가 보상이 돼요.
0: 아, 그럼 해외에서 내가 병원 다녔던 것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맞아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의료비 100%가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60% 수준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미국으로 여행 가셨던 여성분이 가셔서 갑작스럽게 맹장염 수술, 응급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구급차 이용하는 것부터 병원비까지 의료비 부담이 정말 큰 나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국내에서 맹장수술을 하셨다면 비용은 100만 원이 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3,600달러, 환율로 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0: 5배가 넘어요.
2: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나중에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도 보상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약 3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또 지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1: 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아내분과 아이분께서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내분은 89만 원, 아이는 58만 원으로 가족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총 147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남편분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환급 대상은 아니셨죠.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하셨는데요. 대신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셨던 의료비를 확인해보니 청구하지 않았던 그런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도와드렸어요. 저희는 이렇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권리까지 찾아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 사연자님 가족께서도 상담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며 환하게 웃어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뿌듯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1번 맞으면 O, 2번 틀리면 X.
0: 그렇죠.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외에서 쓰는 의료비까지 보장이 다 되는데 굳이 또 추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해요. 정답은 O. 그럼 중복으로 또 가입해요? 왜 그런 거죠?
1: 정답은 일단 X인데 1세대 실손보험이 해외에서 발생할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 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여행자 보험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휴대폰 파손이나 도난, 수화물 분실 및 파손,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배상 책임 등 실손보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두 보험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세대 실손 의료비가 해외 의료비 지출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곤 하지만 그 밖에 여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 이슈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같이 가입하시는 게 안전하다. 사실 여행자 보험이 부담이 될 만큼 비싼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0: 딱 그 기간만큼은 안전장치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 가족 보험 전체적 검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어땠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먼저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봤습니다. 남편분께서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가입한 보험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종합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두 건,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까지 총 5건의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약 37만 원 정도였고요. 아내분은 종신보험과 갱신형 안보험 3건으로 약 23만 원, 아이는 어린이 보험으로 3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제 세 가족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한 달에 69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점이 많은 보험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 가장 먼저 요즘에 판매되는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정말 넓다라는 겁니다. 넓은 담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특히 남편분께서는 2005년에 가입한 암보험 두 건을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도 상당히 넓은 좋은 보험이었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오래 유지하길 정말 잘했다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했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이죠.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3만 5천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치면서 현재는 15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요. 또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건강 관련 특약들도 대부분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아내분께서는 2007년에 가입한 변액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변액보험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내분 보험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부터 약 19년 동안 유지하시면서 적립금 수익률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유지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내분께서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 저 그래서 이 보험만큼은 계속 자랑하고 다녔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0: 네. 네,
1: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암보험을 3건 갖고 계셨는데 모두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들은 갱신이 계속되는 구조라 100세까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더니 그 부분은 가장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이는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남편분 회사의 단체 보험으로 자녀까지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별도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굿모닝 굿나이프 장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 보험을 점검해 봤을 때 잘 된 건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면 되고 앞으로 쭉 유지하시면 돼요. 믿음을 갖고. 근데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한 달 더, 두 달 더 보험료 쓰기 전에 빨리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청춘아님 댁도 잘 된 것 반, 아쉬운 점 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집도 점검받고 이 가정처럼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담을 위한 문자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된 거는 칭찬 받으셨으니까 이제 잘못된 거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저희는 먼저 유지해야 할 보험과 변경해야 할 보험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2005년에 가입한 암보험 두 건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너무 넓어서 충분히 장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린 뒤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반면 1세대 실손 의료비는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15만 원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분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보험료도 부담이 많이 돼서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장 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드린 후 남편분 선택으로 실손은 전환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종신보험 안에 있던 건강 관련 특약들은 대부분 갱신형이어서 앞으로도 보험료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변경해 보장을 넓히고 미래의 보험료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 보험료는 월 3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1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보험료는 낮아졌죠. 하지만 보장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1: 아내분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9년 동안 잘 유지해 오셨던 변액종신보험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감액 선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갱신형 암보험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면서 부족했던 보장까지 함께 보완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갱신 부담을 줄였고요. 보장 범위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아이의 보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희망하셔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2: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험을 어떻게 바꿨느냐가 아니라 상담 이후 이 가족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상담이 끝난 뒤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아내분은 곧 다시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이번 상담이 아니었더라면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만 보장 가능한 실손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계속 보험을 납입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실손보험료 환급도 받을 수 있었고 갱신형 암보험을 앞으로 100세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셨고 지금이라도 건강할 때 알게 돼서 개선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상담받길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보험을 하나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불안을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것. 그 한마디가 저희에겐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굿라이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로 도착한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 그리고 문제 해결한 이야기 쭉 만나봤습니다. 단순한 보험 점검이 아니라 우리 집 가정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재무 점검까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내 가정을 경제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 도움 받아서 상담 받아보고 이런 불안감 없애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지금 문자로 질문 보내주고 계신 청취자님들 소개해드리고 직접 현장에서 답변 듣는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237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큰 비가 내렸죠. 저희 집 테라스 쪽에 빗물이 새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테라스 방수 공사랑 아랫집 천장 공사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네요.
1: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랫집 피해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집 방수공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상 책임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손해는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아랫집 수리비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테라스 방수공사는 내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재산을 고치는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많이 준비하는 담보가 바로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담보입니다.
0: 급배수 누출 손해요?
2: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죠. 반면 급배수 누출 손해는 우리 집에서 발생한 급배수 설비의 누수로 인해 내 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 누출 손해 그리고 개인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두 가지 담보가 함께 콜라보되어 있다면 같이 있다면요. 내 집에서 발생한 손해와 아랫집에서 발생한 손해를

0: 각각 약관에 따라 모두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이두 담보는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거든요.
1: 얼마일까요?
0: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가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누수사고가 잦은 시기에는 한 번쯤 내 화재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뿐만이 아니라 급배수 누출손해도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담보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예상치 못한 누수사고에도 훨씬 든든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1: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취자님도 만나볼게요. 1277번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노후가 가장 걱정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15년 뒤에 은퇴 생각하고 있는데요.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월 소득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연금 알아보고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2: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연금은 한 달에 얼마를 납입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 139만 원, 적정 생활비 198만 원 정도이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가 217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9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국민연금으로 월에 130만 원, 아내분이 80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210만 원이 되겠죠.
0: 네, 그렇다면 부부 적정 생활비인 299만 원과 비교했을 때약 89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죠. 즉, 얼마를 납입할까를 먼저 고민하기보단 은퇴 후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하고 그 부족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개인연금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같은 월 3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느냐 따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금액만 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과 함께 필요한 노후 자금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그 계산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또 도와주시니까 믿고 상담 신청 통해 노후연금 재원 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1799번님. 저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송국 PD입니다. 오, 아직 미혼인데요. 이게 혹시 뭐 저기 러브 콜을 막 하시는 걸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히 가입해 왔는데 얼마 전에 연금 수령 예상액을 보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니, 이거 연금 수령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물어보시네요.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연금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는 상품인데 막상 연금 수령 예상액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2: 이해하기 쉽게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같은 연금을 평생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다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죠.
0: 아, 네. 맞습니다. 모든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오래 살수록 총 수령액은 많아질 수 있지만 은퇴 초반에는 월 수령액이 적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75세까지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월 350만 원, 75세부터 85세까지는 200만 원, 85세부터는 150만 원 정도를 점차 줄여드는 구조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연금은 확정형과 종신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수령액만 보지 말고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획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 네, 좋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전문가와의 보험,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어터민 뉴욕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0: 답답한 피자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 아래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는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쪽에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까지 속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와 구리시계 사이 1차로 쪽에서도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 3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도 2, 3차로를 중심으로도 차량들이 움직임이 많이 둔합니다. 여길 지나와서는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늦은 시간이지만 간선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4건이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야간 운행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과 수서 사이 1차로 막고 공사하다 보니 그 여파로 밀립니다. 대개 1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5: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8: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9: 박영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0: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9: 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라고
10: 생각을 하고
7: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11: 근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면
9: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9: 증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12: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7: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 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네,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2: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 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 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4: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내놨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기본 예탁금 상향 등 기존에 발표된 보완 조치를 7월 31일부터 오는 금요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네.
1: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을 통해서 총량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네. 포함해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 이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서 관련된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사전 교육 외에 모의 거래를 도입하고 또 홍콩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가변 레버리지 등의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예.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기존 보완 조치가 16일에 발표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전 전해드린 이 추가 조치들까지 해서 31일 모레 기준으로 이제 추가 조치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조치로 ETF를 추가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1: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2: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6: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7: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6: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7: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5: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9: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7: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5: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네, 어제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이 쇼핑센터와 제직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지금까지 사망자 13명으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여러 명 있다고요?
11: 네, 하루하고도 5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 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제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2: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모든 차원을 총동원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을 구조하고 구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1: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구마모토현의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네, 이 쇼핑몰 말고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11: 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쳐 넘어지면서 바로 옆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11명이 매몰됐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전히 4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고사마치와 야스시로시에서 각각 1명씩 사망했고 진앙진 히카와마치에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약 3만 6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8만 4천 가구나 되는 등 상황이 열악해서 대피소 운영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신웅준 기자, 그리고 이 구마모토 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 이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면서요?
11: 네, 구마모토 현에 위치한 TSMC와 소니, 미쓰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현장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도요타나 다이아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홍진입니다.
1: 예, 인명피해 규모가 큰데요. 이렇게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런데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에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3: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0: 일부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 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 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 한 지점에서 이렇게
2: 박정호
1: 지진이 나는 것이
2: 지질연구원
1: 아니라 규모가
2: 지진연구센터장입니다.
1: 이렇게 칠 정도로 커지면 땅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0: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 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고 이 가운데 세 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3: 이번 구마모토 강진으로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 단층이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라며 지하 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6: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울릉도 근해에서는 한 5cm 정도, 서해안과
2: 홍대경 연세대
6: 백령도에서는
2: 지구 시스템과학과
6: 2cm
2: 교수입니다.
6: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5: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 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 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 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 단층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 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 정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까지 정밀하게 탐지하고 이를
2: 조은영
7: 통해 지하 단층의
2: 기상청
7: 위치와
2: 지진
7: 크기,
2: 전문
7: 자세한 구조적인
2: 분석관입니다.
7: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5: 한반도 지하 활성 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9: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2: 번역 중
9: 그러다 보니까
2: 경제평론가입니다.
9: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8: 반도체 대형주의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정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무려 557%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과 AI 서버용 D램과 같은 고부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도 76%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검토나 메모리를 적게 쓰는 AI 모델의 등장도 투자 축소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2: 주요 CSP의 AI 관련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고객들과 논의 중인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 역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24.7%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 1주택자는 올해 예상 보유세가 1,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1,653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7제곱미터와 레미안 퍼스티지 84.93제곱미터 등 시뮬레이션 대상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4: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현재 제도 하에서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보다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더 보유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3: 정부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2억 원은 과세표준 12억 원으로 이를 넘길 경우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 세액 공제도 고령자 공제는 유지하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

0: 를 앞두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오늘도 종일 무더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이후 한반도에서 처음 40도를 넘었습니다. 부산도 38.8도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제일 더운 날을 기록하며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3: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살뜸을 찾고 사는 거지. 지구가 그런 듯할 거예요.
2: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4: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5: 공항진 YTN 재난 전문 위원입니다.
4: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2: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

0: 끝이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 질환자가 어제도 7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전보다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 무더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하루 전보다 전체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후로는 50명 아래로 환자 발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에서 8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를 통틀어 환자 발생 상위권이었던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모두 합쳐 환자가 10명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은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밀폐된 공간에서 통풍이 되지 않는 방진복을 입고 일하지만 실내라는 이유로 무더위에도 작업 중지 권고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이 실내 건설 현장에도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한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먼지가 가득 날리는 바닥 공사 현장. 온도는 40도씨에 육박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바닥 공사를 담당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입니다. 분진을 막는 방진복과 마스크까지 착용하면 순식간에 땀범벅이 됩니다.
4: 매일매일 하루 12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5: 마루 시공 노동자입니다.
4: 시설 공간조차 없습니다.
3: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 에어컨 가동은 꿈도 못 꾸고 실내여서 바람 한 점 없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이 더러워질까 물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루 시공 현장이 이처럼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정부의 관리 감독 손길은 닿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내 체감 온도에 따라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이동식 냉방기 등 폭염 예방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실내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건설사 마루에서가 폭염 대책을 지키고
5: 있는 한국 마루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4: 처벌받은 적도 없고 감독을 한 적도 없기에 계속 일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 노조는 실내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대책을 의무화해달라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YTN 송시현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표결에 반발해서 회의장을 뛰쳐나왔고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3: 박형수 다 국회 정해놨어요. 법사위 국민의힘
2: 간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우리 당의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4: 국민의힘 의원들,
3: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4: 사과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토론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0: 자, 형소법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고

0: 내일이면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서 들으셨지만 우린 들러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물론 이제
2: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1: 원구성 협의가 좀안 돼서 늦게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 논쟁이 이제 그 원구성 좀 늦게 들어와서 그걸로 국민의힘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정도 가벼운 사안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어쨌든 민주당은 방침은 정해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제 민주당이 다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어떤 식으로든 뭐 이제 이게 뭐잘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큰
0: 예.
1: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사건이라는 게 1년에 140만 건 정도의 형사 사건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경찰이 암장하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식으로 불거졌을 때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잘 책임질 수 있느냐, 정치적 파장 뭐 이런 것까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오늘 통과된 그 법사위 통과된 형수법 개정안을 보면은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를 하는 대신에 보완 수사권 요구권, 이거를 이제 구체화했고, 또 이제 피해자하고 고발인의 이의제기권, 이건 이제 확대하는 내용도 이제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인지.
3: 아니,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문제의 핵심인
2: 김경률 전
3: 보안수사권 자체를
2: 국민의힘
3: 완전히 폐지했지
2: 비상대책위원입니다.
3: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법무장관, 지금 이제 뭐 용태 논란도 있는, 자진사퇴 논란도 있는 법무장관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말씀하신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다, 혹은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랄까요? 뭐 빨간약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보기에 따라서는 장난스러운, 뭐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할수 있는 건지, 예.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0: 예.
3: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앞선 것과 관련됩니다만은, 제가 과거 시민단체 시절에서 이제 대개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이제 국회 내 입법 활동들을 할때 어떤 제도들이 있었냐면, 법안심사소위다, 안건조정이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숙의 과정이 뭐랄까요, 기간적으로 상당히 뭐 넉넉하다면 넉넉하게,
0: 예.
3: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회기도 넘길 수 있을 만큼 주어졌거든요. 그것이 입법하는 자들 입장에선, 지금 상황에선, 여당 입장에선 대단히 본인들 자칭 검찰개혁 과정의 어떤 뭐랄까요, 뭐 저해 과정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숙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제3제4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 자체도 없애버린 일련의 모습들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필수적인 절차인 그런 숙의 절차, 이런 것마저도 민주당이 스스로 없애버린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0: 어쨌든
3: 싶습니다.
0: 오늘 법사위에서는 뭐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됐긴 했었죠. 근데 그런데 이제 범여권이 워낙 이제 수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바로 이제 통과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 중에 어젯밤에 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이제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그래픽 아까 주신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형소법 개정안 327조인데, 여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때 중대한 위법 수사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이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 이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라고 이제 포함시킨 겁니다.
1: 예.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327조에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은,
0: 네.
1: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혹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때 이제 공소기각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거는 피고인이 사망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이두 가지가 더 들어간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기소를 하고 그런 것들, 특히 검찰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해, 원래는 이걸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기소를 한다든지 별건 수사를 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용과 과정인데, 그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논의를 안 했어요. 그냥 보니까 지금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를테면은 조작기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찰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넣었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는 하는데 예. 야당도 몰랐다가 지금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소 기각이니까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예. 공소 취소는 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이런 법안을 넣어가지고 공소 기각을 하려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하는 일이고 공소 기각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의 한 단계가 있고 예. 또 이게 안 되면은 공소 기각이란 그래서 중대한 위법 수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 수사가 있으니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력을 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의힘이 의심을 가지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야당 다른 정당하고 하나도 논의가 안 된 거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어젯밤에 예.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게 끼어 들어갔다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뭐 아까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소속으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도 어떻게 이제 경제 관련 법률로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적어도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사 법안 심사 소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입법하겠다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건 처음 보고 하나 이제 제가 알기로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경과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소급 적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에 관한 특별한 경과 규정 혹은 부칙이 없음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뚜렷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기각을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있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킨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지금 목표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여기 필리버스터 하겠다 신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끼워줘야 되는 건데.
1: 예, 뭐 교섭단체에 이제 주도권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이제 김기현 의원이나 몇몇 의원하고 조금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한동훈 의원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 건데
0: 예.
1: 굳이 한동훈 띄워주기, 뭐 한동훈 돋보이게 하기 이거를 지도부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번도 중요하거든요. 네.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이제 주목을 많이 받죠. 뒤로 가면 갈수록 기자들도 지치고 의원들도 지치고 보는 국민들도 지치고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고 심지어는 앞에서 길게 해버리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발언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0: 예.
1: 그래서 아마 만약에 넣어주더라도 뒷번호에 넣어주지 않을까. 뭐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그냥 안 넣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라. 야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부권을 이걸 권유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시를 많이 했었고 정부 입장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건데 이제 그 사안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점이 생기면은 나중에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간의 이 적어도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려면 방금 그런 말씀을 해야 될 테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도 권유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나아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종전의 입장과 일관되려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민주당의 입법 과정들을 보노라면 항상 이제 당청 일체를 강조해온 이 두 집단의 태도들을 보라면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절대 이제 거부권 행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와 같은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 어떤 입법 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하겠다.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법의 어떤 뭐랄까요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무책임하게 들린다.
0: 예. 예. 사후 약방문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첫 토론회, TV 토론회 열렸습니다. 당청 관계 또 당 노선을 두고 저마다 이제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이제 했을 텐데 오늘도 보안 사건 이야기가 첫 질문으로 나오더라고요.
1: 예.
0: 예. 검찰 개혁 관련해서.
1: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오늘 예. 내일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보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0: 예.
1: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새 후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 폐지가 다 입장이다. 나의 기본적 입장이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의 좀 무리한 수사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정략적인 게 아니라 검찰은 수사권 없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김문석 총리는 약간 이제 스탠스가 변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좀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검찰의 네. 보안 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이미 당원들은 그리고 어떤 누구한테 찍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0: 예,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3: 예, 뭐 이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역시도 당 대표 선거, 당내 선거에서는 주로는 이제 강경 지지파의 성향에 혹은 이제 표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결과적이든 그게 원인이 됐든 지금 네. 모두 다 세 명 모두 다 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에 동조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차별점을 만들어내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0: 그러면은 뭐가 좀 그 차별화가 될까요? 뭐 신천지 얘기도 그렇고.
3: 아무래도 신천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것에서 좀 접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김민석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겠다, 내겠다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증거는 애초에는 누구나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0: 예.
3: 이제 와서는 야 내가 언제 정청래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고 했냐. 신천지와 민주당과의 관계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짜칠푼더러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내 선거구조 혹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자백하는 꼴이라서
0: 예.
3: 여러 가지로 김민석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고 자충수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예. 오늘 이제 TV 토론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또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초반부터 이제 접전 양상입니다. 김민석 후보를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그 오차범위 내에서 상당히 이제 추격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 대상인데요. 김민석 후보가 36.6, 정청래 후보가 34.3, 송영길 후보가 13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전 조사 2주 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40, 정청래 후보가 28.2. 그러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11.8%포인트에서 2.3인가요? 2.3%포인트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게 7월 14일에 했을 때는 그때는 예. 후보가 3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지지를 받았던 고민정 후보라든지 예를 들면 김보미 후보라든지 아니면 무응답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분산이 된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더 많이 늘었냐.
0: 예.
1: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한 6%포인트 늘었고요. 지금 7월 14일과 28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여론조사 기간에.
0: 예.
1: 김민석 후보는 3.4%포인트 줄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김민석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맹추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0: 예.
1: 이게 저는 딱 서울시장 선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원래 본인이
0: 예.
1: 이제 수성하는 입장이었어요. 5선에 도전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약간 처음에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도전자적인 입장으로 그리고 본인이 약간 약자 포지션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계속 두드려 맞는다. 내가 한강버스도 그렇고 민주당한테 억지 억까라고 얘기하죠. 막 공격당한다 이런 걸로 조금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0: 예.
1: 정청래 후보도 정청래 1기 당대표 시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주가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2대1로 3대1로 싸우고 있어 많이 아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먹히면서 도전자 이 포지션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0: 예.
1: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위 여론조사 1위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가 점점 깎아먹고 있고 약간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비슷한데 지금까지는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신천지 개입서에도 별로 안 먹혔거든요. 그럼 이제 뭘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지지를 더 넓힐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표 차이가 그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났다가 이게 이제 2강 구도로 지금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송영길 후보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호 투표제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3: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약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봐야 될 것은 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선호투표제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건 아무래도 조금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해 보이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구도라고 구도 혹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당내 투표 구조와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비근하게는 호남 인구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10% 인구 대비 10%이니까 반영되는 데 반해서 실제 민주당 투표는 40%가 반영되니까 35% 안팎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호남의 표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이제 호남만 따로 그렇게 나오는 건 없긴 하던데 여하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좀 이렇게 추이가 중요한 만큼 조금은 이제까지의 예상과는 다른 서울시장 선거를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은 결과도 국민들로서는 이 관전자 입장에서는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이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언급해서 이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4: 이재명 찐 동지
5: 장동혁 국민의힘
4: 이재명
5: 대표입니다.
4: 대선 승리 설계자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 음모론처럼 무슨 그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5: 하는 거예요.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6: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3: 네.
6: 그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3: 예.
6: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0: 예, 홍익표 수석도 그렇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락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락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좀 먼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5: 김준일 정치 평론가입니다.
1: 의심이 생겼어요 국민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의심이 생겼고 이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다른 여타 어떤 국정의 동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행위들이 예를 들면 앞에 얘기했던 보안수사권이라든지 형사소송법 중에서 이를테면은 공소기각에 뭐 이렇게 끼워 넣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요.
0: 예.
1: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개별 사건들이 지금 흘러가듯이 있었지만은 제가 쭉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 연임제는 연달아 하는 거고 중임제는 한 번 건너뛰고 해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연임제를 꺼내드니까 이걸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연임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에는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명기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혜택을 받는 거를 용인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후보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2025년 9월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CBS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 개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도 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부정적이다. 이거 논의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나와가지고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여야 의원이 다 질타를 했고요.
0: 지금 그 의장 이야기랑 비슷한 취지네요.
1: 예, 국민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김민석 총리가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라는 얘기가 있다. 지지자들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개헌 추진하면서 야당에서 막 이거 연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은 헌법 128조 2항에 근거해서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선을 그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앞에 쫙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거를 몰랐어요.

0: 들었을까요?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예. 그 얘기했어. 이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 준비를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지만은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예. 시기상조라는 거는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언제는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맥락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준비된 발언이다. 실수가 아니다. 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예. 그리고 앞단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이란 단어로 또 얘기합니다. 국민이 결단할 문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가늠해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의전서열 국회의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뭐 터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한테 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말 실수가 아니다. 이게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이신데 조정식 의장은 다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예. 그리고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어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 이게 진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2: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부연을 하자면 저도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들은 것은 이건 사전 질의서가 사전에 있었고 기자들이 뭐 우리들 뭐 모든
3: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사전 질의서가 있었고 이제 지적하셨지만 보고 읽었듯이 이제 답변서에도 준비된 거고 저는 조정식 의원이 이제 육선 의원이고 22년 연속 이제 국회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은 돌발적인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조정식 의원이 22년 동안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 기억엔 적어도 없어서. 그랬더니 조정식 소신 이렇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2025년 초인가 2026년 초에 나오더라고요. 몇 개 뉴스가. 예. 조정식 소신 발언. 그래서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이 수능 1타 강사 조정식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조정식 의원은 단 한 번도 조금 단언할게요. 22년 예. 동안 소신 발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 말씀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분은 뭔가 기획된 발언을 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이거 저도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SNS에서 뭐 이제 변호사께서 자신이 예전 수십 년 전에 이제 유명 헌법학자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는데 헌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공유된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뭐 이러이러이러 법리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는 가능하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 국민적인 공감 그리고 조정식도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실수다 혹은 기자에 낚였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획된 그리고 의도된 그와 같은 어떤 뭐랄까요 조정식의 소신으로 폄하될 수 없는 범여권 차원에서 이건 전 있을 수 있는 기획이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 다시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여러 가지 그 정치 사안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해요. 정성호 법무장관 뭐 사이 얘기부터 요 그 개헌 문제까지.
0: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또 여전하구나. 이게 뭐 비명이 한 건지 친명이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그 이번에 남미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 외교도 하고 있고 히토류와 관련해서 브라질하고 하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만나면은 거기에 이제 남미 공동 경제 공동체하고도 또 이제 자유무역 협정 얘기하고 막 이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게 다 덮여온 것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마키아벨리적으로 본인이 폼 나는 것만 하고 뭐 별로 폼 안 나고 힘든 거는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되면 정무수석이 나와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대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는 국내 정치를 가름하는 이제 타주여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월요일날 들어오면 말씀하셨다시 정성호 법무장관 거취 보안수석관 폐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연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장동혁 대표 말에 동의해 보는 게 거의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연임은 없다 이 말을 하면은 예. 다 정리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국민의 존중해야 된다.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예. 끊임없이 지금 이게 쌓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앞 남은 임기에 온전한 국정 수행 지지 동력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2: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말했음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만큼 국민적인 설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안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만 따지더라도 서로 상반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로 임기 중 나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네. 조금 예, 뭐 그렇군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이 없네요.
1: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뭐 입장을 낼지 그러니까 주말 지나야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증시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자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거론하면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서 총량 관리하고 또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4: 네, 코스피가 이틀째 급락해 6,000선이 깨진 가운데 경제금융당국이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밝혔습니다.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저녁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먼저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범위와 관련해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홍콩의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관련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시하는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즉시 추진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 등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앞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 증액으로 진입 문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완 조치를 발표했는데 부작용이 여전해 오늘도 증시가 급락하자 부랴부랴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급락 와중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와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1: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7: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을 구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카이 치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6: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 아직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구조되기

0: 를 바랍니다. 아키오 요시다 이온월 CEO입니다.
1: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0: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과 비교하면 그때가 훨씬 심했습니다. 10년 전의 흔들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구마모토현 주민입니다.
1: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이번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이어졌고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0: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꺼번에 쾅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마모토 주민입니다.
1: 꽉 막힌 도로 옆 쇼핑몰 한쪽에서 큰 폭발이 터지고 한순간에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서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우리나라 영남 지역이 도쿄보다 이번 지진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던 탓에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3: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의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앙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0: 홍태경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6: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4: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6: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음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

0: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일본 큐슈 구마모토 현 강진과 관련해서 국내 여행업계가 현지 고객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는 고객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마모토 일정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투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 규슈 지역을 여행 중인 고객의 안전과 이동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정과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조금 전 있었던 토론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늘 밤첫 TV 토론회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토론회장 밖에서는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다양한 응원 도구를 들고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국무총리로서 안정적인 실력을 검증받았다며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 경험을 내세우며 민생을 챙기고 대통령을 보완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 과정이 쟁점이 되는데요. 정 후보는 정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 당원들의 불만이 컸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족스럽게 고쳤다며 국무총리 출신인 김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에서 지연시켰다고 맞받았고, 정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이 패싱당한 거라고 거듭 공세를 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논의에 대한 수기를 강조했는데 갈등과 불협화음이 불거졌다며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인석 후보는 유 작가가 저주에 가까운 말로 대통령을 모독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했다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공세를 폈는데요.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라는 논리를 펴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며 십자가 밝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또 계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가 18년 동안 당 밖에 있어서 역사를 모르나 본데 당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일 충청권부터 시작하고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제주 등을 거쳐 다음 달 17일 마침표를 찍습니다. 후보들은 다음 달 5일과 12일에도 추가 방송 토론회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경제 협력 강화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더 많은 협업 프로젝트 발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과 공급망 협력, 그리고 K-뷰티 등세 분야의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 간 우정을 과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를 찾았습니다. 남미 최대의 비즈니스 거점에서 열린 한 브라질 주요 기업인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 경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부터 꺼내들었습니다.
5: 기술 패권 경제의 심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산업과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은 120여 곳.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143억 달러, 21조 원가량 되는데 경제 협력 규모를 더 늘려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게이 대통령 구상입니다.
5: 지난 2월 한국 브라질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

0: 남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제 양국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 나가야겠습니다.
1: 특히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의 협력, 그리고 K-뷰티 등 세 분야의 기대 성과를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도착 직후엔 우리 공군이 도입할 브라질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 빠르면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1: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격려한 자리에선 다른 나라 정상들과 신뢰 구축을 통해 우리 교민과 기업에 도움을 주려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뿌리인 상파울루 금속노조 사무실을 찾아간 것도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3: 소년공동지 룰라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거듭 강조하며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상파울루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2026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 오전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청문회에 출석해 32강 진출 실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만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 며 소형주로 특징주를 쓰면 잘 먹힌다는
7: 김태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장입니다.
5: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오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고인과 지인이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고 김수현 씨 측은 해당 녹취는 위조된 것이라며 고인과 교제한 건 맞지만 성인이 된 이후였다며 유족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체포 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9: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7: 이홍구 대법관입니다.
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8: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른 겁니다. 사법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

0: 판결까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만큼 실질적인 법적 부담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지난 대선 윤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 가담을 부인한 발언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라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린 만큼 윤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은 끝이 안 보이는 가뭄까지 겹쳐 농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 탓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근처 다른 저수지와 함께 일대 마을 네 곳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저수율은 1% 남짓.
3: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비스킷처럼 바짝 말라 쪼개져 있고 손으로 흙을 살짝 만져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2: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처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해가라는 역부족인 상황. 여기서 30년 벼농사를 지은 농민도 경험한 적 없는 가뭄입니다.
4: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고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돼가 있으면은 수확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2: 심각한 밀양 지역 가뭄은 올해 유독 적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잔인한 올해 여름과 씨름하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4: 농사일에 지가 묵고 사는데.
2: YTN 임영준입니다.

0: 시 6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야전부대 역시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대변인입니다.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0: 기록적인 더위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5대 안전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체감기온 32도를 넘으면 야외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불가피한 작전을 할 땐 보행장비와 응급의료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일과 시간을 앞당기거나 실내 위주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2: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육성하겠습니다.
0: 다음 달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한미가 훈련 계획을 막판 협의 중인데 지난해처럼 폭염 등을 고려해 일부 야외 기동훈련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K-POP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투어를 돌고 있는 그룹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BTS의 이번 발표는 최근 그래미가 아시안 팝 부문상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차 북미 투어를 앞둔 그룹 BTS의 멤버 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2월로 예정된 그래미 어워즈에 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미 후보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출품작을 접수하는 시기, BTS는 완전체 컴백 뒤발매한 음반 아리랑을 내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와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한 음악인 만큼 뜻밖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멤버들의 글을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그래미의 아시안 팝 부문상 신설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백인 음악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는 내년부터 5개 상을 신설하겠다며 K-POP을 포함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는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비백인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만 시상하고 이를 명분 삼아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경쟁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런 우려의 중심에는 BTS가 이끄는 K-POP이 있었습니다.
5: K-POP계에서도 굳이 그래미를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사 쪽으로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례라고.
4: 세계 정상에 오른 BTS의 결단으로 K-POP을 향한 시선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멤버들은 아미들을 향한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3: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일로 예고했던 건강보험보장혁신방안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내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혁신방안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전체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검토했습니다.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은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반발 여론이 커지자 복지부가 정책 수위 조절을 위해 심의를 연기한 걸로 보입니다.

0: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공식 기념 메달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픈에서 부상을 입은 안세영은 현재 몸 상태가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시안게임 우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손흥민 BTS에 이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공식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해 제작됐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역동적인 우승 세리머니 장면이 담겼습니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이어 아시아 선수권 대회까지 모두 제패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 선수로서의 순간을 기념 메달 안에 담을 수 있어서
3: 안세영 선수입니다.
2: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안세영은 현재 부상 회복 중입니다. 지난 15일 일본 오픈 16강전을 앞두고 왼발 통증으로 기권했는데 과거에도 반복됐던 통증이라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 오픈까지 건너뛴 안세영은 현재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80에서 90%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2: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배드민턴 선수로서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1: 안세영은 이번 부상도 잘 털어낸 뒤 다음 달 세계 선수권 대회와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0: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3경기 만에 복귀해 안타를 쳐냈습니다. 밀워키와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나선 이정우는 9회 네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3할 타율을 지켰습니다. 이정우는 지난 26일 경기에서 투수의 공에 팔꿈치를 맞아 두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8-2로 패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송성문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9회 말 대타로 나와 볼 넷을 골라내 팀의 8-7 끝내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 손흥민이 생애 첫 MLS 올스타전 출전을 앞두고 멋진 경험이 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올스타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올스타로 선발돼 정말 기쁘다며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내일 오전 9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밴쿠버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MLS 올스타팀과 멕시코 리그 올스타팀 간 대결로 열립니다. 지난해 여름 LAFC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MLS 올스타에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글러브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퇴장 조치했던 퓨처스리그 상무의 김기중에 대한 1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O는 김기중의 글러브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이물질은 폭염으로 글러브 내부의 접착제가 녹아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접착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장비에서 접착제 등 이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선수가 경기 전에 심판진에게 먼저 확인하도록 각 구단에 공지했습니다.
4: 하루하루 더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등 영남 곳곳에서는 7월 기준 지역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고 특히 양산은 40도를 넘어서면서 공식 기온으로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40도를 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 체감 온도는 29도 이상으로 열대야를 넘어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서울 기온이 34도, 양산 39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해상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다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로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건강한 성인도 위험할 정도의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열기가 점점 더 쌓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와 현지 공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일본 측 유관기관과 동포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 속 정대철 헌정회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금지하는 헌법 128조 2항은 어떤 정치 세력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준함한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조 의장 해명으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면서도 해당 조항은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됐고 누구도 그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분산을 위해 책임 총리제, 양원제 등을 담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률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반영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범죄자를 끝까지 쫓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보유세 강화 시 전월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방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뀐다면서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올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관련 여론조사 개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을 이용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8: What's your name?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9: 이름이 뭐예요?
8: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9: 구독 먼저 꼭 누...

0: 불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치권에서 수백억 원대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선거 보전금이 뭔지 또 어떤 경우에 반환하는지 알아봅니다. 선거 보전금이란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면서 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집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인데요.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대선 차떼기 사건으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임기가 끝난 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7월 2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7번째 곡 트로이메라의 꿈, 백건우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7번째 곡 트로이 메라의 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856년 7월 29일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의 사망 17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 이 음악사에서 슈만만큼 행복하고 불행한 일을 한꺼번에 겪은 음악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고요.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고 했지만 스승인 비크가 반대하는 바람에 법적 다툼까지 한 끝에 겨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음악가 부부로 살게 되었고 작곡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고 라인강에 투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발견해 생명을 건졌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음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슈만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또 갑자기 심하게 가라앉는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뜻이죠. 조증일 때는 1년에 수십 곡을 쓸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어떤 해에는 우울증 때문에 단 한 곡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기복이 심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7월 29일, 오늘은 작곡가 슈만의 사망 17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방금 들으신 피아노 5중주곡은 1842년에 작곡된 건데요. 슈만은 이 해에 피아노 5중주, 피아노 4중주, 그리고 현악 4중주 3곡 등 여러 실내악 작품을 집중적으로 작곡했습니다.
0: 슈만의 작품 목록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클라라와 결혼한 1840년에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비롯해 100곡이 넘는 가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했고요. 이듬해인 1841년에는 여러 교향곡과 관현악 작품을, 그리고 다음해인 1842년에는 여러 실내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가곡의 해, 교향곡의 해, 실내악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슈만은 한 장르를 깊이 파고든 뒤에야 다음 장르로 옮긴 것 같네요.
0: 슈만은 작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 음악 평론가 활동은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폴란드에서 온 쇼팽을 음악계에 소개하기도 했고요. 말년에는 함부르크 시골에서 올라온 브람스라는 젊은 작곡가가 데뷔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죠. 독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베를리오즈도 슈만 덕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잊혀져 있었던 작곡가 슈베르트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 이 슈만이 없었다면 서양 음악사가 지금과는 달랐겠네요. 그래서 더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슈만 말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교향곡 3번 중 1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

0: 마스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수사 대상이나 범위 관련해서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1: 여야는 내일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4: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6: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5: 국회의장 중립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8: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 있었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5: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첫 방송 토론회에서 각각 민생과 개혁,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는 부동산 주식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집권 여당을 바라보고 있다며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자기 정치와 파벌 싸움에 의해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으겠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정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국정 성공에도 총선 승리에도 안심하고 이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당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MBC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김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당대표를 패싱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지켜왔고 정부 입장도 그렇게 정리됐다며 당정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왜 이렇게 당청 사이 오해가 생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 정 후보가 노코멘트로 일관한 것을 두고 김 후보는 저주에 가까운 말에 노코멘트하는 대표가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십자가 밥기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맞았습니다.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친청계의 생일별 투표 지침을 묵인하며 노골적인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 후보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데 민주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29일 오전 상파울루 구아룰루스 공항을 이륙해 칠레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칠레 도착 첫날 현지 동포들을 만나 만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진행한 뒤 한 칠레 기업인 간담회도 참석합니다.
3: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11: 今もなお助けを待つ方々がおられて時間との勝負になっております。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々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10: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 현재도 건물 안에 있는 구조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10: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13: 前の前回の10年前のね、あの熊本震災比べたらやっぱり10年前がすごかった。あの幽霊はね、やっぱりレベルがちょっと違った。でも昨日もやっぱりすごかったです。
10: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0: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에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이제 이렇게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2: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6: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6: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5: 반도체 대형주의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구부총리와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함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을 방식으로 관련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는 사전교육 외 모의 거래를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만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해

0: 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며 소형주로 특징주를 쓰면 잘 먹힌다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4: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5: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3: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6: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3: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8: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부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10: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최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중수청 준비단은 그제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설명회는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열리는데 서울중앙지검 고검 설명회는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준비단은 최근 검찰 부장급인 사법연수원 35기부터 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첫 TV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정,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첫 TV토론회에서 3인 3색 저마다의 강점 부각에 나섰습니다. 각각 안정성과 정통성, 민생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12: 안정적인 총리로 일한 만큼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로 일할 수 있습니다.
13: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14: 대통령의 부족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11: 본격적인 토론회에선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유 작가의 대통령 모독에 대해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질타했는데
12: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11: 정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라는 논리는 잔인하다며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13: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11: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놓고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정부는 지난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당에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자 정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이 패싱당한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12: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13: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11: 6.3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인 만큼 전임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14: 대통령의 시각, 저나 다른 의원의 시각과 분명히 이 지방선거의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생각이 틀렸습니까?
11: 이번 주부터 민주당 순회 경선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다음 달 5일과 12일 예정된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해명에도 정치권에선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16: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7: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15: 국회의장 중립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0: 민주당은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1: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0: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날 찾아.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현재도 건물 안에 取り残されている 方々가 오라래 구조 활동이 続いて 있습니다. 今は一刻でも早く救助されることを心より願っております.
2: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4: 前の10年前のね、あの熊本震災比べたらやっぱり10年前がすごかった。あの幽霊はね、やっぱりレベルがちょっと違った。
2: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하루 만에 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19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여파로 경남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는 계기진도 2의 지진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이어졌고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6: すごかったです。その、なんていう、バラバラ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5: 꽉 막힌 도로 옆, 쇼핑몰 한쪽에서 큰 폭발이 터지고 한순간에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서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10년 만에 다시 지진이 생채기를 낸 일본 구마모토 피해 현장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파묻힌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피해 현장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벽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강철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천장은 죄다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고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유리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와르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위에도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는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해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는 마음으로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가는 평일인데도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멈춘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7: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샴푸도 있고요. 미용기기들도 보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당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4: 근처 마을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피해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불안감이 큰 걸까?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8: 昼にまあ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行ってたので、はい、まあちょっと時間帯がずれてたら遭遇して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はい。ちょっ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あとでなんかもうその似ている似ているの地震が。そうですね。10年前は2日後にもう一回起きてるので、はい。だから明日どう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ね。
4: 한 주민을 만나 10년 전 구마모토에 큰 생채기를 낸 지진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 10年前は民家だったから私のところ全壊だったから。もう屋根がもうどんどん、この胸ね、胸なんかも全部落ちて、もうとてもじゃない。
4: 구마모토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위험 경고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구마모토 강진으로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이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라며 지하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울릉도 근해에서는 한 5cm 정도, 서해안과 백년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10: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단층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 정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까지 정밀하게 탐지하고 이를 통해 지하단층의 위치와 크기, 자세 등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0: 한반도 지하 활성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방은 40도에 육박하며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도 전국이 무덥겠고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영남 지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양산과 부산이 39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광주는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도 서울 등 전국의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이름표를 붙여줘
13: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5: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4: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이틀째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 가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번 달 코스피 월간 낙폭은 33%대에 이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 27%대 낙폭보다 큽니다. 증시 폭락 와중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7: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잖아요.
8: 저는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9: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고 이 국민의 절규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6: 금융당국 수장들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11: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 그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 그런 뒤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추가 조치로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거래 비용 부담을 늘려 지나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0: 발생하고 8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현재도 건물 안에는 取り残されている 方々가 오라래 구조 활동이 続いて ております. 今は 일刻でも 早く 구조されることを 心より 願っております.
1: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3: 전回の 10년 前の 熊本 震災比べたら やっぱり 10년 前が すごかった. 幽霊は やっぱり レベルが ちょっと違った. でも 昨日も やっぱり すごかったです.
1: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하루 만에 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19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여파로 경남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는 계기진도 2의 지진동이 있었습니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구마모토현에서는 그제 오후 4시 27분쯤 진원 10km 깊이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지진이 생채기를 낸 일본 구마모토 피해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파묻힌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피해 현장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벽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강철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천장은 죄다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고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유리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와르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뙤약 볕이 내리쬐는 더위에도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는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해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는 마음으로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가는 평일인데도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멈춘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직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샴푸도 있고요. 미용기기들도 보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당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처 마을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피해 흔적이 여기저기서

0: 발견됐습니다. 불안감이 큰 걸까?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 昼にまあ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行ってたので、はい、まあちょっと時間帯がずれてたら遭遇して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はい。ちょっ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あとでなんかもうその似ている地震が。そうですね。10年前は2日後にもう一回起きてるので、はい、だから明日どう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ね。うん。
0: 한 주민을 만나 10년 전 구마모토의 큰 생체기를 낸 지진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 10年前はもう民家だったから私のとこ全壊だったんだから。もう屋根瓦もどんどんこの胸ね、胸なんかも全部落ちて。もうとてもじゃない。
0: 구마모토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위험 경고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4시뉴스시작합니다
4: 규모 7.1 의강진이일본구마모토현을강타해쇼핑센터와제지공장이무너지면서인명피해가늘고있습니다
5: 지금까지최소13명이사망하고8000명가까운이재민이발생한가운데아직도8명의생사가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신호기자의보도입니다
6: 28일오후구마모토현에서발생한강진으로지금까지10여명이숨졌다고일본정부가발표했습니다만하루가지나서도생사를확인하지못한사람도여러명입니다
7: 今もなお助けを待つ方々がおられて時間との勝負になっております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々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6: 地震直後、建物一部が無駄に

0: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現在も建物内には取り残されている方々がおられ、救出活動が続いております。今は一刻でも早く救助されることを心より願っております。
0: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2: 前の前回の10年前のね、あの熊本震災比べたら、やっぱり10年前がすごかった。あの揺れはね、やっぱりレベルがちょっと違った。でも昨日もやっぱりすごかったです。
0: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구마모토현에서 하루 만에 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19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여파로 경남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는 계기 진도 2의 지진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구마모토 강진이 어쩌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6: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이제 이렇게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5: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3: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승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파묻힌 일본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피해 현장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건물 벽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 강철 골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천장은 죄다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고 주차장을 빼곡하게 채웠던 유리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와르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위에도 일찍부터 수색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는 물론 자위대까지 투입해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자는 마음으로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가는 평일인데도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영업을 멈춘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이 건물 내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직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을 보면 샴푸도 있고요. 미용기기들도 보이는데 지진이 발생할 당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처 마을도 둘러봤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진 피해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불안감이 큰 걸까?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 昼にまあショッピングモールに行ってたので、はい、まあちょっと時間帯がずれてたら遭遇してた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はい。ちょっ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あとでなんかもうその似ているの似ているの自身が。そうですね。
8: 10年前は 2日後にもう1回起きてるので、はい、だから明日どう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ね。うん。
7: 한 주민을 만나 10년 전 구마모토에 큰 생채기를 낸 지진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 10年前はもう民家だったから私のとこ全壊だったんだから。もう屋根がどんどん、この胸ね、胸なんかも全部落ちて、もうとてもじゃない。
7: 구마모토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를 찌르는 휴대전화 위험 경고 소리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면입니다.
3: 구마모토 강진으로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은 지하 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울릉도 근해에서는 한 5cm 정도, 서해안과 백년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10: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 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 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 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 단층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 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 정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까지 정밀하게 탐지하고 이를 통해 지하단층의 위치와 크기, 자세 등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0: 한반도 지하 활성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 규탄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섭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갈 예정인데 이 경우 국민의힘의 추가 필리버스터가 예상됩니다. 또 선관위 특검법 관련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전까지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1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3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은 38.8도로 1904년 부산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1: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치솟아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3: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팔뚝을 찾고 사는 거지. 지구가 그런 듯 할 거예요.
2: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4: 이 폭염 상태를
5: 꺾기 위해서는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0: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1: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킹 권석입니다.
2: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 질환자가 그제도 7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3: 하루 전보다 숫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무더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하루 전보다 전체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후로는 50명 아래로 환자 발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에서 8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를 통틀어 환자 발생 상위권이었던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모두 합쳐 환자가 10명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은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경남 밀양은 끝이 안 보이는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3: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 탓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근처 다른 저수지와 함께 일대 마을 네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저수율은 1% 남짓.
6: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비스킷처럼 바짝 말라 쪼개져 있고 손으로 흙을 살짝 만져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5: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처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해가라는 역부족인 상황. 여기서 30년 벼농사를 지은 농민도 경험한 적 없는 가뭄입니다.
7: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고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돼가 있으면은 수확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5: 심각한 밀양 지역 가뭄은 올해 유독 적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잔인한 올해 여름과 씨름하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7: 농사에는 지가 묵고 사는데.
5: YTN 김명준입니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9: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10: 박형수
9: 의견만
10: 지수해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9: 간사입니다.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11: 법안 소위마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10: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11: 라고 생각을 하고
8: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12: 네, 이 없으십니까?
1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2: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0: 영상 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2: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0: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이렇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4: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 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 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6: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연임 개헌은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4: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8: 현직 대통령의 뭐
2: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8: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9: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7: 국회의장 중립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10: 국민의
2: 한경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0: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예, 주장에 불과하고요.
7: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함께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4: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3: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12: 반도체 대형주의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현지 시각 28일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 3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건 우리 시장만이 아니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4: 국민의힘은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전심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김 실장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식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큰데도 반성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이 대통령의 김 실장을 비롯해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3: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고 연준 인사 3명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 7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4: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2%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빅테크 중심의 설비 투자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원회 임기 중에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것은 없다며 오직 목표는 2%라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확정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부문 실적을 공개합니다. 2분기 삼성전자 전체 잠정 실적은 매출 171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입니다.
4: 한국부동산원이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주 조사에서는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동탄과 기흥, 구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인근 지역 풍선 효과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0.27% 오르며 한 주 전과 비슷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빈 상가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엽니다.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합니다. 국토부는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된 매입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본격 휴가철을 맞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규모 먹거리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마트는 신선식품과 물놀이용품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는 고레이스 페스타를 열고 롯데마트도 통큰데이 행사를 열어 방학기간 집밥 수요를 겨냥한 할인 행사를 엽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 친이장 무장 세력을 공급하자 이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4: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15: 사우디아라비아는 스스로 방어할 적법할 권한이 있고 스스로 결정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성명입니다.
14: 이란 전쟁 발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들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들은 이번 공격으로 대원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기관 소유시설과 거점은 물론 성지순례 구역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 침해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해 요르단에서 이란 미사일들이 요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 있는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가 드론의 타격을 받아 배후가 주목됩니다.
16: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멈춘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과 사우디의 군사 개입 수위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이

0: 소방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아직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빨리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이온물 CEO입니다.
0: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1: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과 비교하면 그때의 지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10년 전의 흔들림은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번 지진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0: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3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The Last of Us 테마 그리고 The Elder Scrolls 스카이림 중에서 세쿤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3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The Last of Us 테마 그리고 The Elder Scrolls 스카이림 중에서 세쿤다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방금 들은 두 곡은 모두 게임 음악입니다. 지난주 새로 발매된 싱글인데요. 트리포노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 이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게임 음악도 직접 편곡해 연주하네요.
0: 클래식 연주자들이 정통 클래식 작품만 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영화 음악을 연주했다면 최근 젊은 연주자들 중에는 이렇게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를 드물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외다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볍게 앵콜곡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0: 요즘은 게임 음악도 영화 음악만큼이나 본격적인 음악 작품이 많은 편이고요. 연주자 본인이 게임을 즐겨 한다면 이런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1: 평소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연주자도 물론 많겠죠. 연주회가 없는 날이나 연습을 하지 않을 때 뭘 할까 생각해보면 젊은 연주자들이 평소에 음악에만 빠져있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만 한다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0: 보통 저희도 쉴 때 뭐 영화도 보고 하니까요.
1: 게임은 저는 이제 옛날엔 많이 그쵸? 했는데 게임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게임 영상 정도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
0: 해봤자 폰게임 살짝 정도
1: 폰게임도 아니에요. 네.
0: 게임 음악을 연주한 피아니스트가 트리포노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랑랑도 얼마 전 발매한 음반 피아노 북 2권에서 여러 게임 음악을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파이널 판타지 10 중에서 투 자나칸드, 원신 중에서 러벌스 오스,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게임 음악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0 중에서 2, 자나칸드, 원신 중에서 러버스, 오스,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다닐 트리포노프와 랑랑뿐만은 아닙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도 2024년 플레이 1이라는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0: 이 음반은 로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수록곡을 보면 레이 첸이라는 연주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나루토, 드라마 오징어 게임, 게임 젤다의 전설, 포켓몬스터 등의 음악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이 음반 중간에 20세기 초반의 클래식 작곡가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전 악장도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게임 음악 모음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이 음반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네요.
0: 레이 첸은 대만 출신의 연주자로 맨유인 콩쿠르와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찾아와 연주회를 가졌고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가장 친근하게 소개하는 연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1: 레이 첸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메인 테마, 그리고 게임 포켓몬스터 레드 중 팔리타운, 레이 첸의 바이올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집단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2: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제 아이를 먼저 탓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닐까. 그런데 CCTV를 확인한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1: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 부모가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죠. 확인된 피해 아동은 15명, 학대 의심 행위는 두 달 동안 무려 5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잠깐만요. CCTV 확인된 게 두 달치를 했죠? 그러면...
4: 그 전에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단 이야기죠?
3: 어린이집 CCTV 법정 의무 보관 기간이 60일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것도 그 기간의 영상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4: 부모 입장에선 알 길이 없네요.
1: 이 사건 물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테고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부모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죠.
4: 내가 걱정인 건 말이야.
3: 응? 뭔데?
4: 이렇게 아이들 학대했다는 의혹 받고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3: 에이, 그래도 처벌받으면 자격 취소되지 않아?
4: 보육교사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언어재활사들도 수사받고 있잖아.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가 안 될 수 있단 거야.
3: 뭐? 아, 그런 허점이 있었어?
1: 장애가 있어. 아파도 무서워도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했던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사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죠.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가요?
1: 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 중일 사안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만 봐도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0차례 이상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이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이들을 상대로 교실과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기관은 반드시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나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당연히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내면 되는데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CCTV 관리자는 특별히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청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부모님께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확인해야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법적으로 60일 이상 그 기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영상이 이미 지어졌다면 현실적으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못 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0: 그런데 피해 부모 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측이 이미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종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달리 볼 부분이 있을까요?
1: 예, 그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은폐나 직무유기까지 더해지는 거죠. 우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업상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덮으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지워버리는 등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부모님의 인터뷰가 특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혹시 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먼저 탓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고 나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던데 특히 이번 피해 아동들은 의사 표현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었잖아요. 이 점이 처벌 과정에서 더 무겁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1: 예, 당연합니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취약성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자기가 아프다, 무섭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학대를 훨씬 더 위험하고 악질적인 학대로 봅니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나 치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또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부모님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관할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이 넘도록 달서구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장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결과 별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건데 안 한 건가요?
1: 경찰 수사 결과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장부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조사와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0: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쇄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응급보호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인데 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건 행정의 공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현재도 대안이 없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일단 있다 이야기도 있던데 학대 의혹이 있는 종사자와 아이들을 즉시 분리하면서도 아이들의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0: 두 가지. 첫째, 위험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 대체 인력 투입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거나 운영을 정지시켰다면 구청은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집 문은 열어두되 문제의 교사들만 자격을 정지시켰다면 어린이집 측은 즉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피해 부모들 입장에선 당장 내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플랜을 짜줘야 합니다.
1: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혐의를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기존의 아동학대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0: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을 재판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 아동학대, 그리고 가중처벌 꼬리표가 계속 붙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1.5배 가중되고요. 단발성이 아니라 상습적인 학대로 인정되면 또 1.5배 가중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진주의 한 장애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5명의 아동들을 약 500여 차례 학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학대가 심했던 교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구 사건도 유사한 수준의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 또 하나 제도적 허점도 지적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되는데 언어재활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사실입니까? 같은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군인데도 자격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면 문제 아닌가요?
0: 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입니다. 법 제도의 명백한 사각지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적용을 받아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가 됩니다. 영영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어재활사, 그러니까 언어치료사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같이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는 게 가해자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직접 차려버리면 자영업자를 분류해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격증 이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건 시급히 법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1: 그래도 이번엔 그나마 CCTV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 뭐 진술, 행동 변화 이런 정황 증거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 몸에 남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다른 선생님이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사건의 전후로 아이가 갑자기 특정 행동을 무서워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모두 퍼즐처럼 맞춰서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빌려와서라도 진술과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결정적인 CCTV 장면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얼마든지 학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정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무려 557%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과 AI 서버용 D램과 같은 고부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도 76%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검토나 메모리를 적게 쓰는 AI 모델의 등장도 투자 축소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4: 주요 CSP의 AI 관련 투자는
0: 박준덕 SK하이닉스 디램 마케팅 담당입니다.
4: 고객들과 논의 중인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 역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0: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글로벌 클라우드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 연준 인사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올렸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8% 상승한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약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 EPS도 4.74달러로 시장 기대치인 4.24달러를 웃돌았고 자본지출 KPX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6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측치인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탄탄한 회복세와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2.19% 급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상당히 하락했는데요. 시장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시죠.
4: 장기 투자라면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 AI 인프라 구축 수혜자이자 최종 승자가 될 우량주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1: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전에는 FOMC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인사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를 마치고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차례 연속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현재 경제가 탄탄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을 선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체 위원 중에 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케빈 워시 의장은 이것은 패밀리 파이트,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토론이 오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이렇게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일단 금리 자체는 일단 물가 인상률 자체가 현재 목표치보다는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고용 안정세가 일단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케이펙스,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기반이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경제의 생산력은 견조하며 설비 투자와 생산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탄탄하고 안정적입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3: 케빈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끊임없는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도 일단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원주는 일단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지만 현재 지금 물가 상황은 괜찮고 앞으로도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물가 상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매파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발언으로 금리에 대해서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어서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6: 결론 다 정해놨어요.
4: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6: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7: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4: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7: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5: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8: 네, 이의 없으십니까?
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8: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4: 박중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사유 확대라는 악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5: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한상욱 기자,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10: 네, 하루 반이 넘게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11명이 묻혔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서도 4명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1: 구마모토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도 있는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10: 네,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쓰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에서 제조 장비 조정에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TSMC 구마모토 공장이 통상적인 생산 체제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릴 거로 보입니다. TSMC는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니온TV에 따르면 TSMC는 1공장이 받은 강진의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진행 중이던 2공장 공사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요타나 다이아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1: 이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와 현지 공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일본 측 유관기관과 동포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규모 7.3의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1: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2: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4: 박정호,
12: 것이 아니라
4: 지질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입니다.
12: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11: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1원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습니다.
2: 철강산업자재와 금속부품 제조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CR홀딩스가 국내 비계열 회사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을 반복해서 어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 가격 감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 무신사 스탠다드가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1: 유명 캐릭터 장난감부터 이른바 짝퉁 명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410만 여 점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2: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서는 칠레가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만큼 FTA 현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 제조업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조사부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신규 수주와 업황 등이 상승을 견인해 2포인트 오르면서 103.2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자금 사정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0.2포인트 내린 95.2로 하락했습니다.
13: 어디까지 가시나요?
14: 살아서 장까지요.
13: 혹시 닥터 캡슐 전?
1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5: 닥터 캡슐.
1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7: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8: Walk it, walk it 안전화.
2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1: 큐레큐.

0: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What's your name?
2: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2: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5: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10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바닥을 친 줄 알았던 증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는 올라온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간 시장을 지탱하던 개인들도 팔고 다른 곳으로 남은 돈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괜찮은 실적, 전망, 또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요. 중국발 악재와 여러 소식들 수급 불안에 출렁이는 증시 매일매일 진단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죠. 최창규 본부장과 42분 무렵에 저희가 점검해 드립니다. 해외에서도요 도박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시아 증시 전체를 흔든 주범을 코스피 변동성으로 꼽았습니다. 적당한 파도는 바다와 인간, 자연에게 모두 이롭지만 높이가 지나치게 높으면 쓰나미가 되고 파괴적으로 변하겠죠. 이용주 외신캐스터가 외신 반응을, 강현구 뉴스셰프가 당국자와 국내 주요 발언들 정리해드립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다시 가긴 어려울지 몰라도요. 한 번은 가본 길이라면 언제든 다시 도달하지 않을까요? 가능성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도 어떤 선택이든 이 이른 아침에 결정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오늘도 출근길에 한입 쏙쏙 입안에 먹기 좋게끔 뉴스를 넣어드립니다. 뉴스 셰프 강연구 아나운서가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연구입니다.
0: 자, 코스피 소식부터 먼저 전해야겠네요.
1: 네, 급락한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
0: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면 사고 파는 건 모두 탁 일시, 그러니까 전체를 중단시키는 건데 굉장히 긴급한 조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게 두 번 연속 발효된.

0: 포함하면요,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17.91%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이틀 만에 22.85%가 빠진 겁니다.
1: 흔히 쓰는 표현으로 투자한 분들 반토막 났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구조해달라. 구조대 언제 오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모였고요.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내놨어요.
0: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이거는 이제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이고요.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0: 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0: 레버리지 ETF 중에 2배 추종 ETF 같은 상품들 있잖아요.
1: 네.
0: 이 2배가 크니까 이걸 낮추자는 지적이 많은데,
1: 네.
0: 낮추면 변동성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1: 그럼 기존에도 한도가 있거나 또 돈을 미리 많이 넣어둬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 강화된단 말입니까?
0: 네, 내일부터 예탁금 3천만 원 기준이 시작이 되는데, 이
1: 네.
0: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려면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기준을 시장 상황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의도죠.
1: 예, 지금 그나마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아도 되사면서 버텼던 시장이었는데 개인들도 떠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경제 정책의 꼭지점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김용범 정책실장 관련 발언 내놨어요.
0: 네, 김용법 정책실장은 변동성 문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0: 맞습니다. 지난 2, 3개월 우리 시장만 이렇게 변동성 큰거 아니다. AI 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지금 시장이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국 쪽 상황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는 시장의 수급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산업 자체도 지금 모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괴롭습니다. 구조대를 요청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주가가 폭락하면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원금만 좀 돌려주십시오. 지금
1: 네.
0: 하이닉스 250층에 사람 있는데 제발 구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반응들 나오고
1: 아,
0: 있는데요.
1: 250층이 이제 250만 원대에 샀다 이
0: 네,
1: 말이군요.
0: 그런 은어인데 진짜 구조대가 오려면 얼마나 걸리는 걸까?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 크게 받고도 이전의 고점을 회복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문제는 시간이었는데
1: 네.
0: 2021년 1월 삼성전자는 당시 96,80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1: 와, 한 5년쯤 전인데 10만 전자 기대감 있을 때잖아요.
0: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만 전자 못 찍고 장기간 조정에
1: 5만
0: 들어갔고요.
1: 전자로 떨어졌네. 이런 소리 나왔어요.
0: 그랬습니다. 저도 들어갔었는데
1: 아, 네.
0: 고점을 넘어서기까지 약 4년 9개월 걸렸습니다.
1: 예. 몇 층에서 들어가서 몇 층에서 나왔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했죠.
0: 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짧았는데요. 2021년 3월에 15만 500원으로 고점 찍고 2년 11개월 후에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1: 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습니다.
0: 그럼요.
1: 시장, 투자, 수급 모든 것들은 출렁이는데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파는 게 원래 주식 시장의 어떤 룰이라고도 하는데 그 공포의 심리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시는 안할 테니 원금 회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자산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청문회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라든지 국회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0: 네, 오늘 국회 중요 이슈 두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축구협회 청문회 열리고요. 또
1: 네.
0: 본회의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뉴스부터 드시겠어요?
1: 일단은 축구 청문회가 좀 먹기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 네.
0: 정몽규 전 축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1: 쟁점이 뭔가요?
0: 홍전 감독 선임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1: 네.
0: 당시의 절차와 또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것 같고요.
1: 예.
0: 특히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홍명보 감독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관련 내용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집 근처에서 1,408만 원 썼다, 집 근처에 썼다고 다 부정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더 뉴스 보면서 나중에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 올라오잖아요.
0: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 예. 보안수사권은요?
0: 보안수사권은 폐지고요. 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 네.

0: 검사가 보안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안수사를 해야 합니다.
1: 네.
0: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1: 네.
0: 고소인과 피해자 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1: 경찰 수사 이상한데? 그러면 검사가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끝냅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도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으니까 봐야 될것 같고요. 더위 소식도 전해주셔야 돼요.
0: 네, 40도 넘긴 경남 양산.
1: 40도 넘긴 적이 이제 많아서 놀랍지도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0: 맞습니다. 40도 넘는 더위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닌데요. 3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7월에 40도가 넘는 건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1: 네.
0: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나타난 거죠. 일각에서는 이 40도 폭염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1: 8283님이 청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부자 되는 곳, 경제라도 이름 보내주시면서 또 강영구 뉴스 셰프의 뉴스가 먹기 좋아서 마음에 드는가 봐요. 자, 더위 여러분, 더위 우리 기본 원칙들 말씀드리잖아요.
0: 네.
1: 예, 일단 중단하시고 이동하시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 것도 있고 더위 이겨내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0: 양산 꼭 쓰십시오.
1: 양산이요?
0: 네, 양산 쓰면 체감 온도가 10도 내려갑니다.
1: 아, 이건 약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써야 되고 저 같은 분 사람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전에는 야, 남자가 무슨 양산이야 이런 인식이 네. 있어서 40도, 50대 남성분들이 특히 양산을 좀 안 쓰시는데
1: 네.
0: 요즘 더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노소 네. 다 양산 쓰고요. 양산 꼭 쓰셔야 합니다.
1: 예, 비가 갑자기 올 때도 있으니까 우산 쓰셔도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1: 맑은 하늘에 웬 우산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양산 우산 쓰고 다녀라고 하는데 요번에 많이 더웠잖아요. 유럽이랑.
0: 그럼요.
1: 한국처럼 해야겠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예쁜 색으로 예, 민트색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0: 개성 있게. 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입의 쏙쏙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YTN FM 94.5 메가헤르츠 뉴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려면 YTN 경제 라디오, 예,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야 볼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뭐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미 2,200명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3,000명이 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YTN 경제 라디오 이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직접 지어주시면 됩니다. 샵 연구사업은 유료 문자입니다. 50원 유료 문자 참여해 주시고요. 금요일 내일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8월 초에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 푸짐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아, 내 주식이 왜 파란색이야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 여기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으시면 기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응원 좀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저 좀 힘나게 이름 불러주세요 하시는 분들, 오늘 생일이신 분들 일단 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응원하는 프로젝트도 계속되니까요.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위 이기는 방법, 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있냐 없냐 빼고 무조건 양산 우산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민트색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인디안 핑크 양산을 쓰고 왔을 것 같은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죠.

0: 네. 국내 소식이 워낙 어지럽잖아요. 뭐 정치는 싸우고 있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국제 뉴스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쏟아지는 불편한 뉴스들 이분의 인디언 핑크빛 양산 아래에 있으면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 색깔을 제가 사실 정확한 컬러를 모르는데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용규 웨스팅캐스터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아니 근데 제가 네. 민트색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모자를 약간 민트 계열로 쓰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구나.
1: 민트 좋아하세요? 민트 초코?
0: 아니 저는 좀 저랑 이질적인 걸 한번 선택해봤어요.
1: 그렇구나.
0: 아,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청취자분들 궁금증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아침에 기분 네. 좋게 힘을 주시나요?
1: 아 제가 방송하는 그 기준은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방송을 해야 된다.
0: 아, 일단 내가 첫 번째 청취자.
1: 그렇죠.
0: 혹은 시청자다.
1: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고 노여워도 네. 내 주식이 땅에 떨어져도
0: 아이고
1: 웃어요. 웃어서 행복한
0: 여러분,
1: 겁니다.
0: 여러분 웃으면 행복합니다. 예, 행복해서 네. 웃는 게 아니라. 네. 예, 자, 외로...

0: 울어도 슬퍼도 계속 웃는 캔디 이용주 웨스캐스터 첫 번째 소식은 뭐죠?
1: 네, 구마모토 강진 이야기입니다.
0: 아,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1: 맞습니다. 현재까지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 네.
1: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네.
1: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정전과 단수로 이어서
0: 맞아요.
1: 네, 완전 아이고. 행정 기능이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0: 큰 지진 때문에 인프라가 망가져 있으니까요. 구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대피한 대피소마저 지금 제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0: 예.
1: 주민들이 피난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복구도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날씨도 더운데 걱정이네요.
1: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진이 발생한 뒤로 지금까지 여진이 130회 가까이
0: 맞아요.
1: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상청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7의 가능성이 있다.
0: 아이고,
1: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0: 예.
1: 근거는 뭐냐면요. 이 구마모토 현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난 게 지금 이 10년째인데
0: 맞아요.
1: 2016년에 있었던 지진을 보면은 처음에는 먼저 6.5의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 뒤에 28시간 뒤에 규모 7.3의 더 큰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쳤던 건 두 번째 지진이었어요.
0: 예.
1: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나면요.
0: 예.
1: 이 한국의 이 단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엄청 큰 게 일어났잖아요.
0: 그럼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1: 그래서 그 이후로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2017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이게 아마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아니었을까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또 구마모토 지역은 일본 정부가요.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공장을 또 위치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공장이 지금 마비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네. 공급망에도 악영향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구마모토에 뭐 혼다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0: 맞아요.
1: 공장 지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0: 네.
1: 그 공장도 지금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세계 경제에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있고 그 피해가 큽니다. 지진이 나면 안전 요령 있거든요. 우리도. 뭐 구마모토 지진도 국내에서 신고했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구마모토 성 굉장히 아름다운데 2016년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1: 네.
0: 지금도 또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도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인명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빨리 구조되고 복구되고요. 여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두고서 외신에서는 도박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님은? 도박판인가요?
0: 아니 뭐 주식이 떨어져도 웃는 이용주 캔디 외신 캐스터가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뭐 도박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투자 철학이다 생각은 하는데
1: 네.
0: 화는 좀 나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막 이러나 싶은데.
1: 아니 서킷 브레이커 몇 번 걸리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멘탈 나갈 것 같아요.
0: 네.
1: 자 근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다.
0: 네.
1: 예,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코스피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0: 아시아가 출렁였는데 한국. 이 주도했네 이거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국영 기업이 심자회선 노광장비 양산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0: 네.
1: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5천을 내세워 증시 부양을 이끌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후폭풍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0: 네.
1: 예,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금융 혁신으로 주목받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는 대통령의 골칫거리로 변했다면서
0: 예.
1: 이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투기화되어 카지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1: 로이터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0: 예?
1: 한때 이 세계 경기의 신뢰를 받는 바로미터가 한국 증시였는데 지금 야생의 카지노로 바뀌었다.
0: 야생의 카지노 참 네.
1: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을요.
0: 예.
1: 심지어 충동적 도박꾼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0: 이
1: 녀석들이
0: 기분이 좀 나쁘네요. 네.
1: 사실인데 나야.
0: 예. 아니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망이 사실은 수급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1: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 금융당국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 한국 투자자들을 카지노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0: 네.
1: 했는데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기사를 쓴 것도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0: 예?
1: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면서
0: 네.
1: 이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약간 우리에게 희망의 뭔가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0: 예. 도박하고 다른 거는요.
1: 네.
0: 도박은 정말 운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투자는요. 실제

0: 경제, 기업의 실적, 시장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희망의 로를 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말을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1: 구조대가 오죠.
0: 예, 뭐
1: 도박과는 가장 다릅니다,
0: 맞습니다. 몇
1: 그게.
0: 층에
1: 예.
0: 계시든 구조대가 오긴 옵니다. 좀
1: 옵니다.
0: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1: 아, 그런 얘기
0: 그건
1: 하지 마세요.
0: 예.
1: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0: 아우, 그럼요.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
1: 네.
0: 예. 여러 가지 상황 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외국산 첨단 로봇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1: 아, 이유가요. 이게 얘기를 드리자면 커버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 네.
1: 뭐냐면은 2019년 보안 실내 통신망법에 따라서
0: 예.
1: 국가 안보, 이거 미국 국가 안보에
0: 네.
1: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된 장비 서버 서비스 목록인데요.
0: 예.
1: 말하자면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죠?
0: 이거 미국한테 좀 위협이 돼. 예전에 화웨이도 떠오르고요. 막 현지에서
1: 맞아요.
0: 구속시켜버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이 제재 대상이 오른 게 이제 요번에 로봇이랑
0: 예.
1: 인버터라고 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0: 네.
1: 전력망에 연결하는 거 있거든요.
0: 예, 에어컨에 뭐 인버터 이런 기능 많이 들어가
1: 맞아요. 예,
0: 있죠.
1: 그거
0: 네.
1: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인버터가 올랐는데 요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구매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0: 예.
1: 내에서 소비자 보유 제품 이미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0: 새로운
1: 들어오는 건 이제
0: 이
1: 어려워졌다.
0: 품목들이 무역이 안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렇게 볼수 있는데
0: 예.
1: 요게 이제 모든 외국산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0: 그럼
1: 그래서
0: 우리도요.
1: 맞아요. 우리나라 업체도 형식상으로는 규제 대상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드론 공유기 규제처럼
0: 예.
1: 이게 사실은 중국을 노린 것이 아니냐.
0: 아, 그냥 이게 딱 외국산은 로봇은 다안 돼. 가전제품에서 이거 들어가면 안 돼가 아니라
1: 네.
0: 중국 너네는 안
1: 아니,
0: 돼, 이
1: 그러니까
0: 부분이.
1: 형식상으로는 다안 되라고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조금 따져보면 사실은 중국을 노리고 있다. 이런
0: 네.
1: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 데이터 수집에서
0: 학습을 하죠, 다 요새.
1: 악의적 행위자가
0: 예.
1: 미국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데 악용이 될수 있다.
0: 예.
1: 말하자면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판단.
0: 그게 뭐 이를테면은 반려동물이나 아픈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한 CCTV 같은 것들이 무방비로 해킹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1: 엄청
0: 사실.
1: 아직도 많아요.
0: 예, 이런 우려입니다. 물론
1: 네,
0: 큰 우려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중국은 사실은 이 로봇이랑 인버터 쪽에서 사실은 거의 세계
0: 드론도
1: 탑급이잖아요. 네,
0: 그렇고요.
1: 드론도
0: 네.
1: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로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리스트에 올라가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좀 제재를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예, 우리에게
1: 하지만
0: 기회가 될
1: 예,
0: 수도 있다고요?
1: 기회가 될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 우리가 사실은 비중국 이권의 공급망에 포함이 되게 되면
0: 네.
1: 말하자면 미국이랑 조금 더 친해지게 되면
0: 네네.
1: 중국은 제재를 하는데 우리 거는 수입을 해준다.
0: 네.
1: 그럼 우리는 좋은 거죠.
0: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예,
1: 맞습니다.
0: 공급망에서의 강력한 일원이 될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또 계속 이렇게 좀 다양한 뉴스들 보면 지금 이게 미중 패권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문제, 늘 외신으로 중동 소식 전해주지만 또 반도체와 기술과 자본의 이익을 둘러싼 패권, 미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신도 잘 보셔야 이어지는 경제 뉴스에서의 분석도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요. 자, 지금까지 캔디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0: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0: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0: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2292님은 구마모토 가족 여행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아름답고 주민들도 친절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예, 빨리 피해 없이 또 사망자분들의 유가족 위로 드리고 일본도 빨리 그 지진의 피해로부터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도 걱정입니다. 지금 증시가 지진급으로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응원하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ATF 컨설팅 본부장님 연결해서 진단해 볼 텐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선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일본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서 걱정인데 우리 증시도 정말 지진급입니다. 이거 뭐
3: 지진 이상. 지진 이상급이죠.
0: 지진 이상급이에요, 진짜. 그리고 네. 이게 이제는 이거 돌아갈 수 있나라는 의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 두 번 연속 썩

0: 스킵브레이커까지 발효된 폭락의 어떤 배경,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일단 시장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무너진 것은 가격, 즉 지수보다 시장 구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깨진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구조가 깨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실적에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시장도 올라가고요. 실적이 나빠지면 시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보통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을 때에는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어제는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실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요. 그런데다가 어저께 개인들의 품에도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 품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상품,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손절매성, 그런 매도에다가 뭐 반대 매매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겹치면서 주가를 더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신뢰 회복에는 하루하루의 반등보다 뭐 수급 안정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개인들 특히나 앞서 반대매매도 해주셨지만 빚내서 사면요 떨어질 것 같으면 손실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다 팔아치우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적을 내고도 이렇게 되는 거 앞서 수급이나 어떤 구조 얘기도 해줬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실적이라든지 투자 전망이라든지 캐펙스 같은 것들, 대규모 자본 투자나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보면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건 있는데 이건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 방향성도 일단 단정은 짓지 마세요라고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실적을 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컨센서스를 모아서 평균을 낸 것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인데요. 지금 시장은 사상 최대 실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절대값은 사상 최대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기대치보다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뜯어봐야 될건 뭐냐면은 이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가 예측하는 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마치 저는 비유를 드리자면 뭐 제가 미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상대편 여자분에 대한 눈높이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절대값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거의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아 기대에 못 미쳤어 나는 실망이야 그런데다가 또 최근에는 창신 메모리라든지 중국산 DUV 장비라든지 언젠가는 중국산 DRAM이 우리 시장에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면서 DRAM 가격을 떨어뜨릴 거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겹치면서 어제장에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시장 참여하시는 우리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효과에 대한 심리적 변화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오를 때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긴 했잖아요.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만큼이나 올라갈 때도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석하면서요. 뭐 200일 이동 평균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더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가려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 특히 비전문가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게 더 과학적인가 보다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최근의 기술적 분석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1년부터 금융시장에 몸담아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는 ETF가 없었습니다.
0: 예.
1: ETF도

0: 없었고요. 그리고 뭐 레버리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1: 네.
0: 즉 레버리지나 ETF와 같은 기계적인 수급을 이끌 수 있는 투자 수급이 없었던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 상황을 놓고 따진다면 이런 ETF를 필두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몸통에 해당되는 주식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아, 네.
0: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술적인 분석을 잣대로 들이댄다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1: 예.
0: 오히려 이런 자일수록 믿어야 될 것은 실적입니다.
1: 예.
0: 즉 실적은 우리의 펀더멘탈을 붙들어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까
1: 예.
0: 실적이 안정적으로 물론 기대치에는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언젠가 시장은 바닥을 찾고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최창규 본부장님 말이 오늘 기사 제목 같습니다. 믿을 건 실적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0: 네.
1: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연준 금리 동결했고요. 빅테크 실적이랑 뭐 또 삼성전자 이 분기 반기 실적도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뉴욕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가 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 뻔하냐면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캐펙스 투자,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돈으로 캐펙스 투자, 자본적 지출을 하느냐 남의 돈으로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유동성, 현금 창출 능력이 훌륭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캐펙스 투자는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자기 돈이 부족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남의 돈으로 이어서 하는 그런 캐펙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 보증이라든지 순환 출자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좀 돌려막기식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 네.
0: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남의 돈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1: 비용이
0: 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1: 네.
0: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FOMC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번 7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에서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저희는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사하면서 동결을 했지만 상당히 찝찝한 동결을 했다. 그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또 금리를 인하해줘야 금융 부담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조기 인하 기대감도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인하할 줄 알았는데 라는 실망 감도 있고요. 굉장히 심리적인 면이 많죠. 차근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또 반응들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메타 마이크로 실적 발표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은 뭘 봐야 되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 네.
0: 실적 맞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AI 쪽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살짝 투자 포인트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AI 투자가 클라우드 매출 그리고 유료 이용자 증가로 연결됐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필두로 한 광고 매출이 많기 때문에 향후 매출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가 클라우드 매출 유료 이용자 증가로 연결됐다
1: 네.
0: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양호했지만 향후에 즉 아까 우리 SK하이닉스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그렇게 반영되는 순서대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메타는 좀 주가 조정을 이어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끌어와야 될 돈, 벌어들인 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쓸지 이 세 가지 얘기인데요. 믿을 건 실적권이라는 최창규 본부장님 얘기는 근본을 가리킵니다. 여러 파생 상품들이나 꼬리들이나 주변이 흔드는 게 아니라 본질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오늘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차분히 좋은 설명 주셨다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감사 인사 드리는데요. 제가 대표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지요.
1: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8283님, 저 청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부자 되는 곳, 이름. 이렇게 지어보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와, 9289님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성님. 아침 출근길 운전대 잡고 매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절인데 진행자님께서 해봅시다 라고 외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해보자는 투지가 생기고 하루의 시작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됩니다. 아마 많은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디부디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30년 약속해 주세요. PD님. 네, 30년이요. 그럼 제 나이가.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어쩌면 분잡하고 어쩌면 산만하고 어쩌면 활기차고 어쩌면 의욕이 넘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왠지 하루의 시작이 잘 될 것 같은 굿모닝 매거진. 국경매 이름도 보내주셨고요. 와, 경제돋보기 이름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힘차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응원 드릴 거고요.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봅시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림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시각이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 25도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25.5도에 체감온도는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오늘도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6km 구간 차량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 이 뒤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기름램프부터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 규탄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섭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갈 예정인데 이 경우 국민의힘의 추가 필리버스터가 예상됩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오역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좋아진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상화되도록 법무부,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틀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선 칠레가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만큼 FTA 현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하루 만에 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며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19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여파로 경남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는 계기진도 2의 지진동이 있었습니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0: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시장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예시를 들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거래 형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다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관련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3.5에서 3.7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고, 연준 인사 3명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존 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 7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 이후 잠시 중단됐던 무력 공방을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ICA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74달러로 전장보다 7.9%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46달러로 6.6%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한 경계감과 유가 상승 여파로 동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33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한 52,340.64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16% 내린 7,41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 하락한 24,828을 가리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방공망 지원 약속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의 석유 시설과 유통 창고 등을 타격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새벽 러시아 중부 랴잔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인천 북부, 경기 파주 남부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등에는 폭염 경보가, 경북 문경, 안동, 제주 서귀포 등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6도, 습도는 84%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위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명이 어제 첫 TV 토론을 했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 보안사건 당정협의 과정의 진실 공방까지 주거니 박거니 공격과 방어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천지 개입 의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집 기둥뿌리는 지키겠다는 나름의 의리인 걸까요? 뭔가요?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 이분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최근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건강진단을 해주신 정치명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연임 논란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다양한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괴 걸려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목요일에 뉴스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뉴화
1: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는데 아직 좀 어색하네요.
0: 다시 한번 해보세요.
1: 뉴하 이래야 되나요?
0: 첫 번째 뉴스 뭡니까?
1: 네, 어제 모두의 가슴을 철렁이게 한 코스피 6000선 붕괴입니다.
0: 아, 저 어질어질해요.
1: 아, 좀 많이 울리셨나요?
0: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가 급락했죠?
1: 네,
0: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1: 전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5600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높다고 합니다.

0: 이른바 삼전닉스에는 어제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는 5.23%, SK하이닉스는 9.61%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6-7%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대한 이 서킷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1: 롤러코스터예요. 청와대에서도 네. 김용범 정책실장 실장이 좀 입장을 발표했네요.
0: 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으로 인한 투심 악화가 코스피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는 하지만요.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주식시장 변동성을 과하게 키웠다는 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었던 것만큼
1: 네.
0: 이제 그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데요. 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모든 게 다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적 특성이 이제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네,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이제 차지하는 구조와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으로 책임을 돌린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 금융위원회가 점검해볼 만하다라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부는 어제 저녁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회의에 나섰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전체 투자 금액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하네요.
1: 능력 있는 정부는요. 잘 나갈 때 어려움을 대비하는 정부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잘 나갈 때는 뭐 정권 탓, 대통령 덕분이다 이러고 지금 잘 못 나가니까
0: 투자자들 성향
1: 네. 투자자들한테 좀 책임 돌리고 자본시장 구조적 특성이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웠다고요? 그러면은 그 구조적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거나 영향력을 적게 제도적인 개선을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0: 사실 비판이 나오는 점도 이 지점이잖아요.
1: 네.
0: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다.
1: 네,
0: 그런 플랜 B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국무총리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치권에서도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책임 공방이 한창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용봉 실장을 경질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0: 네, 뭐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기는 했잖아요.
1: 네.
0: 네,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김용범 실장의 브리핑을 두고 옹색한 변명과 궤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1: 네. 네,
0: 그거를 인용해서 지금 주식시장을 이토록 어지러운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장난이야말로 패가망신시켜야 할 일이라며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전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억 원 뭐
0: 네.
1: 금융위원장 뭐라고 좀 입장을 밝혔습니까?
0: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네, 어제는 이제 업무 보고 그러니까 하반기 국회를 시작하기
1: 네,
0: 전에
1: 네.
0: 받는 건데 금융 파트가 이뤄졌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2억 원 위원장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도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기는 하죠.
1: 네.
0: 네, 20대 하반기 국회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키우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1: 네.
0: 청문회나 이제 나아가 일각에서는 뭐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래요?
0: 이런 강도 높은 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1: 네.
0: 이야기이긴 한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건 예상이 됐잖아요. 사실. 그런데
1: 네.
0: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가 늦어졌고 이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늦어진 건지를 밝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주장입니다.
1: 네.
0: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주요 아이템으로 부동산 정책이랑 증시를 꼽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공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대통령이 월요일 날 귀국하는데 발걸음이
0: 무거울
1: 상당히
0: 것
1: 무겁겠어요.
0: 네.
1: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부동산 주가 문제도 그렇고 참 해결책을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 소식은요.
0: 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건데요.
1: 네,
0: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본회의 처리 하루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이게 졸속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화요일 법사위 1소위에 이어서 어제 전체 회의 과정을 두고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네요.
0: 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사위 1소위 회의도 이제 전날 밤에 급하게 결정이 이제 통보가 됐고
1: 맞아요.
0: 회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순서를 바꾸면서 퇴장을 했었잖아요. 어제도 좀 비슷하긴 했는데요. 법안 안건 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이걸 구성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한 1시간 30분 만에 이걸 무력화하는 기로 하면서 이게 별다른 수가 되지는 못했고
1: 안건 조정 위원회가 뭐 원래는 90일 정도 안건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안건 조정 소위원회 4명이 아니, 그만해 안 해도
0: 하면,
1: 돼. 그러면은 바로 그냥
0: 그렇죠.
1: 뭐 상임위로 올라가는 거죠.
0: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시간 만에 형사소송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1: 좋아요. 어제 저녁 발표된 최종안에 당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TF에 없던 내용이 좀 포함돼서 논란이 됐잖아요.
0: 네.
1: 소개시켜주세요.
0: 이게 좀 어려운데요.
1: 네.
0: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선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 두 개가 포함이 됐는데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혹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할 때 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세세하게 사례를 추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에 퇴장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0: 네.
1: 이거는 뭐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 그럴만한데
0: 소추재량권이
1: 현저히 일탈해.
0: 네.
1: 현저히 일탈해를 누가 어떻게 정하죠?
0: 일탈 이 단어들이 되게 약간 평가하는 듯한 단어잖아요. 이게 평가 주체가 누구일 거냐 하는데
1: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좀 여권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1: 정치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해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0: 네, 맞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하죠.
0: 네.
1: 이거 관련해서도 예의가 많은데
0: 네.
1: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신청한다고요?
0: 네, 실제로 신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
1: 네.
0: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연단에 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필리버스터를 할 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 위주로
1: 맞아요.
0: 이제 명단 을 구성을 하잖아요. 뭐 간사로 시작을 해서 대부분 한 5명에서 7명 내지로 이제 끝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그 중진 의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지금 가안을 보면 뭐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앞에 있고요. 주호영 의원이 1번이고 제가 아직 곧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가안을 보면 그리고 그 밖에도 신청한 의원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1: 이거는 민심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서는 거네요.
0: 네, 보통 필리버스터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에 있어서는 인기도 많고 왜냐하면 이걸 하면 생중계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1: 이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필리버스터 의원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껴주진 않겠네요.
0: 네.
1: 아직 조율 안 된 거죠? 어쨌든.
0: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1: 네.
0: 근데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준비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국회 연단에 서지 못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좀 알릴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잘하면 24시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뭔 말이에요?
0: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뭐 해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뭐 좀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한 국회법도 같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회 법안이거든요. 국회법이.
1: 맞아요.
0: 근데 같이 상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을 먼저 상정을 처리를 하는 게 관례라고 해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는 게 7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가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정을 하고 만약에 국회법이 상정이 돼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31일에 그게 끝나고 바로 형사소송법을 올린다고 하면 7월 31일 자정에 이제 7월 임시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24시간을 못 채우는 건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 꼼수에 꼼수에 꼼수네요.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8월에 뭐 재상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1: 재상정. 네,
0: 민주당이 재상정을 하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0: 그게 안 나와서.
1: 네, 서로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0: 어제는 뭐 좀,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1: 차분하게.
0: 과격하지, 차분하게 네. 진행이 됐는데 2대1 구도로 진행이 됐어요. 네. 정청래 후보와 그를 견제하는 김민석, 송영길 후보 구도였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한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후보는 5월에 이제 국무총리 시절에 정부 측에서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안 처리를 요청했다라고 맞받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자신과 원내대표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패싱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1: 후보 간의 신경전도 좀 거셌는데 주목할 부분 좀 짚어주세요.
0: 김민석 후보는 친명 대 반명 프레임을 계속 활용을 하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죠. 정청래 전 대표는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 개파 수장론 등을 제기했죠. 네. 왜 노코멘트 하냐,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유시민이 십자가예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0: 그런 거죠.
1: 이해가 안 돼.
0: 또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생일별 투표 지침 있잖아요. 이걸 두고 김민석 후보가 뭐 짝짓기처럼 이렇게 하는
1: 맞아요.
0: 거 아니냐, 삼삼오 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이건 당원들의 자율적인 행동이다. 뭐 당 밖에 혹시 18년 동안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1: 제 아픈 부분을 찔렀네요.
0: 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0: 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 봐야죠.
1: 네.
0: 거칠어진 장동혁 대표 당 안팎에서 입지 싸움입니다.
1: 혹시 장동혁 대표도 연임 포석으로 여러 가지 일들 메시지 내는 거 아니에요?
0: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장 대표의 최근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네.
0: 당 밖에서는 당원 민심을 확보하고
1: 네.
0: 당 내에서는 의원들 기강을 잡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까지 장외 이제 전국 투어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했잖아요.
1: 네.
0: 장외를 돌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언론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어제나 그저께 모두 당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중입니다.
1: 네.
0: 네, 선관위 특검뿐 아니라 뭐 조정식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 뭐 부동산 등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는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여한 뭐 정치 유튜버나
1: 네.
0: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세미나에 참석해서 특검법을 꼭 관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 네.
0: 30분 뒤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연임 개헌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정권 연장하려다가 단축한다 뭐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1: 네.
0: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제 처리를 하겠다, 뭐 여야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장 대표도 좀 국회로 복귀해서 대여투쟁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 전날까지도 장 대표가 정점식 원내대표를 따로 찾아가서 이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해서 좀 또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신 기자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0: 네.
1: 권영진 의원 징계 진행
0: 네.
1: 중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0: 저는 징계가 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최대한 권영진 의원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하잖아요.
1: 네.
0: 이게 어떻게
1: 네.
0: 보면 2028년 총선까지도 연관이 되는 건데
1: 네.
0: 아마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0: 2년이나 3년? 네.
1: 틀리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틀리면 저도 같이 사과해야죠.
1: 사과.
0: 네, 같이
1: 알겠습니다.
0: 사과해서. 네.
1: 신 기자님 오늘 풍부한 내용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정치권 현안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에 날카로운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보다 궁금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위, 네. 주가, 네. 시끄럽습니다.
5: 부동산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6: 그렇죠.
5: 그런데 네. 요즘 의전원 준비하세요? 의사 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연말까지는 건강할 거라고 어떻게 그걸 진단을 하셨어요?
6: 저하고 자꾸 만나니까 네. 건강 물론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결자 해지해야죠.
5: 네. 수면장애 되게 심각한 병이에요. 저도 이 방송 아침 방송하면서 수면장애 왔거든요.
6: 네.
5: 저도 좀 진단해 주세요.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6: 지금 얼굴 좋아요.
5: 좋아요? 네. 화장해서 그렇죠.
6: 뉴스 명장이 확 올라오니까 네. 사실 YTN 라디오에서 확 한창 침체됐다가 올라오잖아요.
5: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 말씀 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대표님 어제 저녁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좀 보셨어요?
6: 저는 안 봤어요.
5: 안 보셨어요? 네. 왜 안 보셨어요?
6: 시간이 없었어요.
5: 시간이 없으셨어요? 네. 별로 그러면은 TV 토론회가 권리당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6: 오늘 아침 모두 평가하는 걸 들어보니까
5: 네.
6: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네.
6: 그리고 새 후보 모두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5: 그래요.
6: 그러니까 특히 가장 핫한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네. 그만큼 새 후보가 네. 성숙하고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염려하는 좋은 모습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5: 네. 그 TV 토론이 저는 이게 전중위에서 이게 맞는 일정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까지 충청권 투표가 다 끝났잖아요.
6: 글쎄요.
5: 끝나고 저도. 나서 TV 토론을 해요.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6: 아니 물론 뭐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5: 아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충청권 합동 연설회 있잖아요.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합동 연설회를 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전당대회 일정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6: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네. 충청권 투표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5: 아니 충청권에서
6: 그렇게 따지지 말아요.
5: 아니 충청권에서 합동 연설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 TV 토론 해가지고 야 나 누구 뽑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가 진행돼야지. 투표한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는 게 맞냐고요.
6: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석이고 네. 그냥 우리 해본 거죠.
5: 뭐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발언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발언, 대통령 연임 발언 이 파장이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대단히 좀 수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좀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수라고 보시는지.
6: 저는 그렇게 의도됐다. 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조정식 의장이 헌법 조문조문은 다 숙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다 안다고요.
5: 다 알죠.
6: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강조하다 그 말씀이 나왔지 않는가 이런 단순한 실수로 봅니다.
5: 너무 너그럽게 지금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6: 아, 저런 좀 너그럽게 봐야죠 그럼.
5: 아, 그럼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준비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언할 때 원고 보면서 얘기하고 원고 보면서 얘기하고 이랬고요.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자회견이 이제 오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실의 공보석의 공식적인 해명 멘트는 오후 5시에 나왔어요. 6시간 동안 정말 저희 시사평론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해명이 이렇게 6시간 동안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6: 저도 그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으면은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5: 네.
6: 그런데 의장실에서도 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곳에 전화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다. 큰일 나는 발언이니까 빨리 수습해라 하는데 별로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그게 정무적인 판단의 부족이에요? 아니면은 연임론? 우리가 원래 조금 좀
6: 저는 정무적 판단의 미숙이라고 봐요.
5: 그래요?
6: 예.
5: 속내를 들킨 건 아니에요?
6: 그건 모르겠어요.
5: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6: 아니 이 연임론과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향신문
5: 네.
6: 한겨레
5: 네.
6: 특히 조선일보 정우상 칼럼에서도 그게 지난주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계속 성한용 칼럼 그리고 이세영 논설위원 칼럼 등에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왜 나오나. 그래서 저도 유시민 작가가 그러한 매불쇼에서 말씀을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아닌가. 이것은 아니다.
5: 네.
6: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다가 제가 새벽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5: 네.
6: 그런데 아마 정치권에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것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파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늦었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청와대에서도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5: 네.
6: 방송에 출연해서 칼같이 부인했고
5: 네.
6: 강원식 비서실장도 대통령께서도
5: 네.
6: 대선 후보 때 그걸 다 정리했지 않느냐. 네. 누가 이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주고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시키자.
5: 네.
6: 그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5: 제가 이제 조금 의아스럽고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유시민 작가의 정계 개편을 통한 이재명 정권 필패론. 이거에 또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장동현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직접 얘기해라 이렇게 공격을 해대잖아요.
6: 장동혁 대표는 한 건 잡은 거예요.
5: 네.
6: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0: 상실형을 받으니까
1: 네.
0: 지금 장동혁 리더십이 우뚝 섰어요.
1: 네.
0: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자기 당대표를 원하든 서울시장을 원하든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0: 다른 말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말씀은 여권에는 이게 사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구축해 주는 데는 기여를 했다.
1: 확실하게 구축해요? 완전히?
0: 저는 그렇게 봐요.
1: 아이고.
0: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부정선거 계속 올공에 나가면서 함께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하려고 하는 거다.
1: 네.
0: 그렇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요. 연임제 개헌이 되지를 않아요.
1: 안 되죠.
0: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려면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다수당 물리적 정계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1: 네. 네.
0: 모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실은 주었지만은
1: 네.
0: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의 워딩을 해야 된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대통령께서 성격상 하실 것으로 봅니다.
1: 네. 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0: 글쎄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네. 국회의장이 똥벌 찬 것을 대통령이 수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삼권 분립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당신의 문제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하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박지원 의원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선배님 제가 이거 입장 밝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 말한 것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0: 적절히 판단하십시오 하겠습니다.
1: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0: 아니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례고 네.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1: 네. 그래서. 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좀 알아듣겠고요. 조갑재 대표는 국회의장 자격 없다. 의장직 그만둬라. 막 이러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 방송을 다녀보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국회의장 하셨으면은 이렇게 실수도 안 하고 전국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을 텐데 하는 아쉬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조용히 협력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진짜로 근데 128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의원들이 뭐 찬성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난 불가능하다라고.
0: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1: 네.
0: 관례도 중요해요.
1: 네.
0: 그렇게 적용한 바가 한 번도 없는데 그걸 개정한다?
1: 네.
0: 헌법정신 파괴죠.
1: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한동훈 이제 의원은 플랜 A는 공소취소, 플랜 B가 연임.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적 꿍꿍이다. 이런 의심 제기를 하고 있고 유인태 전 총장은 공소취소 미련 남아있다면 정권 재창출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공소취소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0: 저는 유인태의 전 사무총장 말씀이 적절하다
1: 네.
0: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입만 벌리면은
1: 네.
0: 그거밖에 레퍼토리가 없잖아요.
1: 네.
0: 그건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네.
0: 구실을 주었다.
1: 네.
0: 비난의 구실을 줬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1: 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더 이상 뭐 논란이나 논쟁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
0: 야당에서는 계속 제기하겠죠.
1: 할 것 같아요.
0: 네. 장동혁, 한동훈.
1: 네.
0: 이런 분들은 계속 제기하겠지만은 그것이 국민적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차치하고라도
1: 네.
0: 우리가 구실을 줬기 때문에 야당은 공격하지만 우리는 홍익표 정무수석 강원식
1: 비서실장.
0: 비서실장이 칼처럼

0: 아니다.
1: 네.
0: 그리고 조정식 의장 본인도 이건 와전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실은 좋지만은 메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2위인데 이번에 권위와 체면이 많이 좀 깎인 것 같아서 참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0: 그렇지만 네임밸류는 엄청나게 올렸죠.
1: 그러네요. 존재감은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0: 존재감을 확인한 거죠.
1: 보안사건 폐지 법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는 전면 폐지 부작용 우려하셨는데 결국에는 강경파의 뜻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뭐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0: 제가
1: 보세요?
0: 안건조정소위원장을 했는데요.
1: 예.
0: 그건 물리적으로 제가 하게 돼 있는데
1: 예.
0: 글쎄요. 그게 이제 논의가 수기가 없었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 아니, 왜요?
0: 법사위
1: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력화시키시는 거는
0: 아니죠.
1: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0: 법사위 제1소위에서
1: 네.
0: 18번
1: 네.
0: 심의를 했고 한 7, 8회 외부 의견도 다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의했다. 그리고 국민이 염려하는 그런 장치는 중수청 등에 다 박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0: 예.
1: 원래 좀 생각과는 좀 달라지신
0: 아니,
1: 건가요?
0: 저는 턱도 없다 했지만은 그 약자 보호 차원에서 또 특히 민변이나 여협, 여성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보완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걸 촘촘히 잘 담았다.
1: 아, 그래요?
0: 예, 입법 과정에서.
1: 그래서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그 표결 붙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축소시키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0: 어제 축조심의에서 다 결정한 거죠.
1: 그렇게 이제 대안이 잘 마련됐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피해가 나올 거다.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되실 것 같다. 되게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냈거든요.
0: 다 걱정해도, 다 말을 해도, 입이 천 개라도 검찰은 말할 자격이
1: 자격이
0: 없습니다.
1: 없어요?
0: 오늘날 이러한 검찰 개혁을 불러온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이두 분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 하는데 이건 참새가 죽을 때 째가고 죽듯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또 검찰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한 말씀 해본 거지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7월 31일까지는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0: 아,
1: 보고
0: 그렇죠.
1: 오십니까?
0: 통과시켜야죠.
1: 그게 맞다고 보시는
0: 이제
1: 거예요?
0: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1: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또
0: 네,
1: 이재명
0: 정성호 법무부
1: 대통령께서
0: 장관의 우려는 그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됐든 검찰 수장 아니에요. 법조인으로서 자기 그 조직이 그렇게 없어지는 아무리 검찰 개혁을 자기도 주장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해체하는 그러한 것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완전히 끝마치고 특히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을 제대로 출범시키고 그 방향이 잡히는 한두 달까지는 건강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고 최측근 또 개혁적인 검찰 개혁을 완전히 마치는 그런 법무장관으로 소임을 다해라.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절대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수리 안 하잖아요.
1: 네. 하실 생각 없는 것 같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그때 그 상임위에서 얘기 나누시고 난 다음에 따로 통화하셨어요?
0: 아, 지금 만났죠. 뭐.
1: 아, 만나셨어요? 네. 뭐래요?
0: 아, 만나기는 안 했지만 네. 이렇게 만났어 네. 얘기했죠.
1: 뭐라 그러세요?
0: 웃죠 뭐.
1: 그럼 계속 한다고 뭐 그렇게 그런 뜻으로
0: 제가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네. 대통령님도 인간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때로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 보지만은 무슨 말씀을 토로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상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실 때 측근이 아니면은 맞아요. 그건 안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1: 못해요.
0: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현 청와대 수석들이나 내각 중에서 정성호 장관만이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대통령께 그건 안 됩니다. 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요.
1: 알겠습니다.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지방선거 전에 우리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면서 여러 군데 판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충청권 민주당 전당대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미 투표가 끝났으니까 한번 전망해 주세요.
0: 저는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1: 그래요?
0: 이렇게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처음 분석할 때도 압도적으로 김민석 정청래 절대 무시 못한다.
1: 맞아요. 그러셨죠.
0: 그러나 호남에서 광주에서는 송영길이 꿈틀거린다.
1: 네. 맞아요.
0: 그런데 그대로 딱 나왔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정청래 쉽게 보면 안 됩니다.
1: 최근에 막 여론조사 보면 붙거나 정청래 후보가 좀 이기는 여론조사도 아,
0: 그러니까
1: 나오더라고요.
0: 잘못하면 네. 김민석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어요.
1: 네.
0: 박찬대 후보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이 저도 네. 박찬대 의원을 지원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렇지만 결과는 정청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가 이 감성적
1: 맞아요.
0: 접근을 하는 것이 성공하고 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그 첫 후보 토론 때 부자가 몸조심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조심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를 제기해버리니까 이게 진흙탕이 됐는데.
1: 그럼 패착이에요? 신천지 문제
0: 저는
1: 끊인 건?
0: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충청도 투표를 앞두고 딱 김민석 후보가 옳은 일을 한 것은
1: 네.
0: 충북지사 세종시장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정책 협의를 하고
1: 네.
0: 어젠가 그제 대전시장 충남지사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1: 네.
0: 이제 그리고 그 전에
1: 네.
0: 그 전날 김민석 후보 페이스북에 이제 미래로 가겠다 이걸 일찍 했어야 돼요.
1: 네. 네.
0: 그런데
1: 정책선거해라.
0: 만시지탄이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래도
1: 네.
0: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한 문장으로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 돼요?
0: 천기 누설은
1: 누가 좀 가능성이 높아요?
0: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김민석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0: 정청래 무시하면 안 돼요.
1: 그 저 전당대회 전에 한 번 더 좀 나와주셔가지고 중간 판세 점검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0: 매일이라도 나오라면 나올게요.
1: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예. 의원이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Yeah.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여름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특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일부 경남과 부산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전국의 체감온도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네, 저의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휴가를 떠난 강찬호 논설위원을 대신해 저의 친구 우리가 친구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나 저보고 버릇없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정호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3: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멤버 구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0: 왜요, 왜요?
3: 저희 둘은 찐 철파가 맞는데 저쪽은 네. 찐 청파예요.
1: 맞네.
3: 뉴 친척.
0: 아니에요. 뉴청, 저한테 뉴청. 얼마 전에 청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막 그랬어요. 아,
3: 저쪽은 정청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장성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0: 네. 저한테 전 사랑한다고
4: 둘 다
0: 했죠.
4: 사랑해.
3: 아, 둘 다
4: 장동윤 또 사랑하고.
0: 아니 나가시다가 박지원 의원님 만나셨잖아요.
4: 예, 예.
0: 뭐라고 하세요? 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잘하고 있어 서정욱 이래요.
4: 저하고 아니면. CBS에서 격주로 매주 만나니까 예. 제가 근데 유튜브에서 많이 비판하는 걸 안 보시는 것 같아요.
0: 예.
4: 그래서 뭐 아주 사이좋게 인사합니다.
0: 네.
4: 그 뒤에서는 제가 비판 많이 하죠.
0: 비판하지 마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만났어요.
4: 아니 방송에서는 안 하고 유튜브에서.
0: 유튜브에서 오늘은 좀 하지 마세요. 만나셨으니까.
4: 네. 알겠습니다.
0: 아셨죠? 그 김준일 평론가님 네. 우리 리드 음악 우리 목요일에 두 번 듣는 거 알아요?
3: 알아요. 뭐 다른 K에서도.
0: 한 시에 또 들으러 가야 돼.
3: 그러니까. 네.
0: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서 소장님
1: 네.
0: 토론 보셨죠? 어쩔 수 없이 다 봤죠?
1: 다 봤죠.
0: 저는 보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봤는데.
1: 왜요? 금방 갔는데.
0: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총평.
1: 총평. 생각보다는 밋밋했다.
0: 밋밋했어요?
1: 네. 저는 사실 저 그럼 다른 분들은 치열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뭐 좀 너무 고관여라서 그런지 몰라도 밋밋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당황스럽게 궁지로 몰아가는 드리블이 없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툭 던지고 툭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송영.

0: 이 후보 같은 경우에
1: 네.
0: 정청래 그 후보에게 잘 들어갔던 부분들이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평가 요거 잘 들어간 명제거든요.
1: 네.
0: 이거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이거는 승리라고 자평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 입장을 이제 견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 이재명이요? 대통령 무시하요?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에는 어저께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구렁이 담넘듯이 쓱 넘어가서 결국에는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본인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지켰다.
1: 아니 그냥 내공이 다뭐 당대표도 다 하시고 국무총리 하셔서 정치적인 내공이 뛰어나시니까 다 그렇게 다 얘기를 원만하게 잘 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래, 모질게
1: 저는.
0: 못하더라고.
1: 예, 재질문 들어가야
0: 네,
1: 되는데.
0: 재질문 안 하고
1: 예.
0: 그냥 툭 치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나를 세워서 전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2: 뭐 저는 유튜브로 이제 조금 봤는데요.
1: 조금.
2: 제가 보기에 정청래가 대세를 굳히는 게 아닌가.
1: 진짜? 저번부터 계속 밀고 계세요.
2: 아니 지금 보십시오. 특히 보안수사권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정부 안이 계속해 두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는 5월 달에 폐지하고 뭐 조기 처리했는데 정청래가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안할 이유도 없고 당에 왔어야 되잖아요.
1: 이 진실 공방이
2: 지금도 아니 지금도
1: 궁금하더라고요.
2: 법안이 안 왔잖아요.
1: 안 왔어요?
2: 그게 최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게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김민석 총 후보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제가 볼때 김민석은 계속 아무리 봐도 정은호 같아 제2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본인의 비전과 가치는 없고 그냥 이재명팔이 명 친명. 그러면서 이게 반명 뭐 분열주의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 반명으로 정청래를 공개하는데 우리가 정청래가 반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최민희나 한민수나 이승윤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반명은 아니잖아요. 선거 전략을 아주 잘못 짜고 있어요.
1: 누가요?
2: 김민석 계속 이 반명 몰이하면서 자기는 친명이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당대표가 안 됩니다. 본인만의 뭔가 정청래는 하다못해 검찰 개혁 1인 1표 뭔가 선명하잖아요. 양손에 김민석이 뭐 있어요?
1: 이재명
2: 아무 기여는
1: 정부
2: 게 없어요.
1: 성공.
2: 예?
1: 이재명 정권 성공.
2: 아 그러면 정청래는 성공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 이 말이 또 자국의 그 그게 치명팔이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3: 네.
1: 총평해 주세요.
3: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평을 보면서 아, 투명하다 투명해.
0: 진짜.
3: 친정파 뉴청파 진 투명하구나. 아니 그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를 지금 뭐 이재명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로 해야죠 지금. 왜냐하면은 앞에 1기 이제 정청래 대표 때 이제 당청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고
1: 그렇죠.
3: 지금 이게 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흔들리면은 그거를 내가 같이 공조를 해서 잡겠다라는 게 선거 전략이 돼야지 그거를 뭐 친명팔이다로 할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핵심이다라 그걸로 가야 된다 오히려 그걸 더 강화해야 된다 신천지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그걸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1: 네.
3: 어제 TV 토론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정청래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봐요. 예, 굳이 하자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세명다 잘했어요. 제가 보기엔 세명다 잘했는데
1: 그러니까요.
3: 서용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톤앤 매너도 많이 보거든요.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면은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자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TV 토론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대통령 TV 토론도 여러 연구들 정치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강화하는 기제로 이게 사용이 되지
1: 네.
3: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거나 이러는 거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오히려 무리해가지고 내 지지하는 층을 잃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점잖게 자기가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은 이번 서울시장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사실상 패배했는데 또 하면은 잘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계속 환기시키는 거 이런 건 김민석 후보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승부에 가까웠는데 다만 정청래 후보가 제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어쨌든 집중 공세가 예상이 됐고 그 집중 공세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그거에 반박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비틀어서 반박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선거 지휘자를 할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우리 김민석 총리는 당

0: 대표는 안 해봐서 이 지위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돌려서 까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왔더라 솔직히. 그래서 득표율에는 저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TV 토론 때문에 당원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잘했지만은 정청래 후보가 좀 선전했다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네.
1: 맞아요.
2: 뭐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2대1 싸움이었기 때문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으면 뭐 나패되다.
1: 여유 있게 이렇게 잘 답변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한 시간 정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누가 막 공격해서 당황스러워해하고 뭐 이렇게 답변 못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그냥 여유 있게 답변을 서로 잘 하셔가지고 정청래 후보는 못하지 않아서 잘했다.
2: 저는 그런 여지가 보여서 저기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 사실상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그런 거예요.
1: 어떤
2: 거의 그 코너까지 몰고 갔던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졌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반대에 서는 거냐,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냐. 이게 뭐 기분 나쁜 톤은 아니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십자가 밟기, 그 다음
1: 십자가.
2: 넥스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밟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데, 최소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걸 왜 말을 못하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건지 못 들어간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저기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 TV 토론에서 뭔가 이 톤앤 매너에 대한 그이 인식을 너무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신천지와
2: 그건
1: 관련된
2: 나오지
1: 질문을
2: 않았죠.
1: 안 했을까요?
2: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TV 토론 전에 각 캠프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당부했던 게 있어요. 국민들의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 주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1: 그러면 더 이상 신천지 문제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제
2: 저는 빠져 나올
1: 조건이잖아요.
2: 거라고 보고요.
1: 그래요?
2: 사실상 신천지 문제는 합수부이나 경찰의 영역에 맡겨놔야지. 선거에서 뭐 수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선을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로 지키겠다고 세명 후보다 그러는데, 누가 진짜로 말과 행동을 일치할 것인가? 그 평가들을 계속 당원들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프레임이 보이지 않았다.
1: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0: 예.
1: 그 정청래 팀 정청래 쪽에서는 신천지 입증 못했냐? 이거 김민성 너 사퇴해라 막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 아주 효과적인 프레임이잖아요.
0: 네.
1: 그쪽에서 제기 안 할까요? 그쪽도?
0: 손뼉도 이렇게 딱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헛손질이에요. 그러니까 헛방 헛방.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 얘기를 안 꺼내는데 계속 신천지 뭐 해라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1: 신천지는.
0: 가면은 신천지 얘기 서로 안할것 같아요. 네.
1: 현재 민주당 판세는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3: 저는 일관되게 그 1순위 표에서는
1: 네.
3: 정청래가 1등한다고 저 보고 있어요.
1: 당대표는 또 그러면 정청래
3: 근데 그거는 데그 50을 못 넘으면 선호투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의 2순위 표가 거의 한 8, 90%는 김민석한테 가면
1: 그러겠죠.
3: 그럼 이게 예측불허다.
1: 네.
3: 저는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 있어요.
1: 네.
3: 근데 정청래가 한45 정도는 1순위 표에서 딸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모르잖아요. 송영길이 2순위 표가. 그래서 아마 2, 3%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1: 결론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3: 결론은 지금 그래도 그 선호투표로 역전하면 정당성도 약하고요. 여러 분위기를 보면 그 정청래가 아슬아슬 이길 것 같아요. 또
1: 그래요?
3: 정청래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조정식. 아,
1: 아.
3: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연임 이야기하면 이게 누가 도움 되겠어요?
1: 네.
3: 당연히 정청래한테 도움 되는 거예요. 그 반발이 워낙 세고, 김민석도 뭐 현재까지는 안 되죠. 뭐 이랬잖아. 신용한 충북도에서 만나서. 따라서 그 조정식부터 해가지고 자책골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청래가 지금 기세를 타고 있고, 또 자기 집마당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초반에 기선제압 중요합니다.
1: 그럼 이번
3: 아마 충청에서 저는 한 52, 3% 과반 딸것 같아요.
1: 과반 딴다.
3: 고향에서. 그러면 이렇게 기세가 있기 때문에
1: 네.
3: 저는 정청래 쪽에 한표 던집니다.
1: 김준일 평론가님의
0: 네.
1: 예측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마지막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0: 이번 주말을
1: 이번에
0: 말씀하신
1: 충청권 플러스
0: 충청권?
1: 마지막.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 30에 뭐 권리당원 뭐 대의원 다 포함해서 이제
1: 말이 길다.
0: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반의 기준이 뭐냐면은 권리당원의 50%를 득표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50%를 득표하면 과반이 넘죠.
1: 네.
0: 근데 권리당원의 55% 정도 득표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한 38% 넘기면은 오. 이제 과반이 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1: 네.
0: 권리당원의 60%가 넘으면은 여론조사를 26.7 정도 넘으면은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66%를 가져갔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6대 4가 됐지만은 이제 대의원하고 여조를 이제 조정을 하면은 이게 수치로 따지면 한 40만 명 좀 넘는 이 정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거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권리당원이 숫자가 그때 110만 명에서 지금 한 152만 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표율 문제가 있고 얼마나 더 많이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덩어리는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탈을 안 하고 정청래 후보가 가져가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계속 당원들한테 권리당원 투표해야 된다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당원도 늘었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정청래를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는 득표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 판에 보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1등할 것 같아요.
1: 네.
0: 예,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차이가
1: 네.
0: 왜냐하면 충청권은 일단은 고향이잖아요.
1: 네.
0: 고향이기 정청래 금산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고
1: 네.
0: 이 순서를 어쨌든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도 정청래 대표 때 한 거거든요. 다 이유가 네.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초반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1등은 정청래가 되는데 50을 많이 넘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50 가까이 한 40% 후반까지.
1: 뭐. 네, 네, 네.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0: 저는 초박빙이다.
1: 초박빙이다.
0: 네, 초박빙이다. 이거 알 수
1: 없을 수 없다.
0: 누가 돼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다.
1: 김준일 평론가님이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만 해도 정청래 후보가 진짜 초반보다 엄청 치고 올라왔다는 걸 봐야 되겠네요. 서영주 소장님 정보와 분석을 잘하시는 맥을 잘 짚는.
2: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기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좀. 선두를 못 지켰다고 봐야죠.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한 대로 충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1: 네.
2: 그러나 이제 아주 박빙의 승부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표차가 3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쭉 진행될 것 같아요. 다만 호남에서는 조금 현격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많은 인심을 잃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 부울경에서 일단은 밴드유관 효과를 위해서 일단 그 뭐 심혈을 기울이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지금 뭐 지금 투표율이 나온 게 충남 같은 경우는 29% 되고 충북이 31%.
1: 그렇게 안 돼요?
2: 예.
1: 권리당원이?
2: 예, 마무리된 게.
1: ARS 있잖아요, 근데.
2: 이게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다음에 대전이 35.9 세종이 42.4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로 갈수록 좀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충남 충북은 투표율이 낮아요. 제가 이제 투표율을 보면서 사실 아, 이 흐름 자체가 좀 강성 당원층이 나와서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선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1: 아니 이게 이제 투표가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투표가 있고 투표 안 한 분들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투표하라고 한 이틀간 또 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까지 끝난 건 아니죠?
2: 네, 이 충청만.
1: 충청만.
2: 충청은 끝났어요.
1: 끝났어요.
2: 네, 충청은 끝났고 29일까지 28, 29 투표 기간 한 거예요, 다.
1: 네.
2: 그래서 투표율이
1: 낮네 생각보다.
2: 낮아요.
1: 한 그래서 50% 나올 줄 알았더니
2: 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원인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2015년도에 전당대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1: 15년? 뭐죠?
2: 문재인, 박지원. 두 분이
1: 네.
2: 이인영 후보까지 나왔죠.
1: 네.
2: 3인이었어요. 지금과 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민심과 당심의 충돌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거의 이거는 이때는 선호투표가 없었었죠.
1: 네.
2: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한 3%포인트 정도 차로밖에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민심에 앞선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도 이제 초박빙 승부는 맞을 것 같다. 원사이더에 네. 가진 않을 것 같아.
1: 제가 이제 막 저도 이제 평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을 잘 한다. 호흡 맞출 사람, 성공시킬 사람. 그러한 사람을 뽑는 것이 주된 이번에 전당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꼭 그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일까라는 의아심이 생긴 게 지금 주가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집권 세력 상당히 좀 서로 분열 갈등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당원들에게는 대통령 이거 조금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민심이나 당심, 당원들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호흡만 절대적으로 잘 맞추는 사람을 뽑는 것은 좀 이재명 성고 정부 성공에 좀 걸림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번뜩 들더라고요.
2: 코칭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1: 그래요?
2: 그러니까 이제
1: 코칭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2: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 내피셜이고요. 네. 그러니까 코어라는 것은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게 코칭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친구고. 근데 사실 그런 악조건에서의 견제 심리를 발동하는 쪽은 네. 7대 3의 그 비율을 봤을 때는 30% 국민 투표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1: 네.
2: 뭐 견제 심리가 그쪽은 네. 발동이 되겠으나 권리당원과 오래된 전통 지지층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려운데 안 되겠다.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지켜주자라는 쪽이 네. 더 우세할 가능성이 커서 일단 뭐 7대 3이니까 어떻게 또 이게 표의 흐름이 변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근데 이거 하나 정정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게 기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제가 알고는 틀려서
1: 팩트 체크.
3: 28, 29일이요. 네. 28, 29 이틀 동안 충청권의 권리당은 온라인 투표하고요.
1: 그렇죠.
3: 투표 안 한 사람들은 30일하고 31일까지 네. 온라인 투표로 하거든요. 국민의
1: 투표래요.
3: ARS 투표.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31일까지라고 돼 있고 네. 8월 1일까지잖아요.
1: 맞아요.
3: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 그게 맞는
3: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게 맞는 거 같고.
2: 정정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네. 조정식 국회장의 연임 발언 있잖아요. 네. 실수예요. 의도된 발언이에요. 천기누설이에요. 뭐예요?
3: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도된 천기누설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1: 실수는 아니에요.
3: 왜냐하면 이게 이런 발언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조원철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동기 법조인이잖아요. 법제처장.
1: 법제처장.
3: 이분도 이게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1: 네.
3: 이랬거든요. 네. 또 조정식도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1: 네.
3: 그다음에 유시민은 역으로 폭로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음모가 있다. 연임. 유시민 또 폭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석 후보도 아까 신용한 충무지사 만나서 현재까지는 연임이 안 된다. 그럼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 네.
3: 따라서 이분들이 뭐 옛날 나치 시대 결단주의 헌법관처럼 국민이 결단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 교과서에 보면 옛날에 뭐 결단주의부터 해가 법실정주의 뭐 통합 과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이재명 측의 핵심 멤버들은 네. 어떻게든 이렇게 개헌해서 우리가 연임으로 가야 산다. 안 그러면 교도소 가는데 재판하면 네. 아마 이게 저는 고도로 계속 네. 그걸 지금 기획하고 있다 봐요. 공작.
1: 일단은 청기 누설이다라고 네. 얘기하셨고 자 김준일 평론가님은 실수다 아니면 속마음 들킨 거다.
0: 아니. 그러니까 천기 누설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누설됐어요. 이거. 이거를 천기라고 할 수 있느냐.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명징하게 할게요.
1: 좋아요.
0: 이게 해주세요.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를 꺼내니까 왜 연임을 하려는 거냐. 근데 4년 중임제는 연속으로 안 하고 한번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중임제고 연임은 그렇죠. 무조건 붙여서 해야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임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 그러네요.
0: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거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국힘한테 이제 그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명기돼 있다. 다만 국민의 뜻은 존중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혜택을 하는 받는 거를 용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1: 쉽지가 않다라는
0: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국민의 뜻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 존중한다.
0: 국민의 뜻 존중. 그다음에 2025년 9월 작년 9월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예, 이게 국정 과제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 연임도 논의를 해야 되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하지만 자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치고 빠지게 아니야.
0: 그리고 2025년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 이분은 이제 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대장동 변호사 이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해서 국민이 또

0: 여섯 번을 쳐다봐요. 제가 이걸 보니까.
1: 맞아요.
0: 여섯 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거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해. 자, 이재명 후보 국민의 뜻 존중해야 된다. 조원재 법제청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선택의 문제다. 다 국민이 나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네.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를 그렇죠. 저는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거는 안 하면 좋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또 허수아비를 또 때린다. 헛개비 때린다.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또 나오고 대통령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의심이 생겨버렸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의심이 생겼고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불신은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거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네. 정리를 해야 된다. 대통령. 이제는 제가 장동혁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게 단 한 개도 없는데 딱 하나 생겼어요. 대통령 직접 얘기해라 그냥.
1: 그래요? 네. 비서실장 연임 안 한다. 정무수석이 얘기한 걸로 정리하면 돼요?
0: 안 돼. 안 되고 그러네요? 그냥 연임 안 한다고 직접 네. 보니 지금 국내 정치 현안을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1: 맞아요.
0: 해외에서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뭐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렇죠. 뭐 히토류 이런 거 지금 다 이렇게 다시 협약 맺어가지고 들여오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FTA 4개국하고 하기로 하고 막 이런 거 정말 잘하고 있는데 다 묻힙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그냥 대통령이 네.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얘기할게. 연임 안 한다. 이 한마디 하면
1: 연임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0: 끝난다. 네.
2: 네.
0: 네.
1: 서 소장님.
2: 네.
1: 의견을 말씀해
2: 주세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이 참 이 3일째네요. 실언이에요. 실언. 실언도 상당히 실언이에요. 심각한 실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의도됐다고 우길 만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들이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저는 뭐 국민의 선택을 뭐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연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측근들이 하는데 첫 번째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과공비례란 말이 있어요. 공손함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에요.
1: 네.
2: 허리를 너무 굽히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조롱이죠. 과충 비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충성이 과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속마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의 말 자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연임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입법부에서 40석에서 50석을 민주당한테 줘야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신앙 좋은 우리 김준인 평론가가 의심이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영리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입장을 언젠가는 한 번은 밝히실 것 같은데
1: 그래요?
2: 이거를 다 겹쳐서 뭐 멱살 잡고 빨리 말해! 말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 네.
2: 그런 말씀이십니다.
1: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공보수석이 저녁 5시쯤에 오후 5시쯤에 입장문 내놨거든요. 6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놨다라는 게 이게 실수냐.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2: 그런 게 실수죠.
1: 그런 게 실수다.
2: 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고 가서 내가 이게 실수인가 이게 내가 뭐 큰일이 저질렀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큰 실수했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수습을 한 거지.
1: 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칩니까?
2: 조금은 제가 7대 3 비율에서
1: 누구에게?
2: 국민 여론조사 무당층에는
1: 네.
2: 좀 이런 그 신앙 좋은 김준일 평론가도 흔들릴 정도면 사실상 우리 민주당을 약간 지지하는 네. 층에서는 뭐야? 정말 이거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쪽의 후보에게
1: 네.
2: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될 수도 있다.
1: 서 변호사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3: 저도 서영주 소장의 분석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1: 네.
3: 차이가 저는 실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네. 국회의장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4: 2위.
3: 2등인데다가 참모들이 엄청 많고요. 이 발언 이후에 난리가 났거든요.
4: 그렇죠.
3: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몇 번 제가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했다? 저는 그래 안 보고 아마 이게 여론을 한번 떠본다든지 계속 여러 번 말이 놓다 보면 그래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원철 법제처장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실수는 전혀 아니고 한번 이게 여론을 간을 본다나 여론을 한번 떠보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0: 대통령도 이말 못합니다. 연임 안 한다 말하는 순간에 레임덕 올걸요? 그래서 이 권력자가 난 안 한다.
1: 레임덕이 와.
2: 모든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지. 그런데
0: 권력자들은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왜 10월 유신을 했겠어요. 내가 언제 물러난다 하는 순간에 레임덕은 와요.
1: 네.
0: 벌써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5개나 중단을 시키긴 하잖아요.
1: 네.
0: 재판 중단.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 못한다. 나 연임 안 한다는 말을 끝까지 못할 거다. 애매모호하게 전략적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래. NCND 요 상태로 아마 간다. 한번 지켜보죠. 제 말이 맞는지.
1: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0: 당연히 그 불리하죠.
1: 불리하다.
0: 아니 유인태 이분이 욕 나온다 그랬잖아요.
1: 네.
0: 욕 나온다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1: 네.
0: 대부분이 따라서 당연히 저는 뭐 정청래한테 유리하고
1: 네.
0: 김민석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마지막 우리 그 김준일 평론가가 뭐 외교는 잘한다. 아니 룰라 대통령이 다섯 번째 만나요. 지금 이게 트럼프를 다섯 번 만나서 시원찮은데 지금 무슨 이게 외교 성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뭐 외교 잘한다는 데 전혀 동의 안 합니다.
2: 아이 그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은 잘한다 1등이 다 외교예요.
0: 아, 저는 동의 안 한다는
2: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세요. 좀.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면은 다 레임덕이 오지 연임 못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를.
1: 국가 저기 대통령제 하에서는 당선되자마자 레임덕이야.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3: 네, 연임을 못하니까.
1: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잠깐 듣고 저 4부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5: 와인 비니거
4: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5: 베럴,
4: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기분 전환,

0: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0: 아유 광고인데도 별로 안 빠지시고 이렇게 저희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그럼 좀 더 기다릴까요?
0: 아니요.
1: 그러실 때까지.
0: 4부에서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 징계 이거 어떻게 돼요? 예? 네?
2: 아, 저는 이제 뭐
0: 징계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2: 저는 온건파예요.
0: 온건파예요.
2: 저는 뭐 저기 권영진 씨하고 너무 친해서 개인적인 네. 사이가 있거든요.
0: 예. 네.
2: 그래서 그 좀 사과를 하잖아. 본인이 잘못했다고.
0: 했잖아요.
2: 그러니까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도 용서했잖아요.
0: 선처해달라고 했죠.
2: 예, 저는 뭐 너무 치명적인 예를 들어 뭐 2년 당원권 정지하면 공천 치명타잖아요.
0: 네.
2: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경고 정도 이렇게 좀 끝내면 어떨까. 진종호도 마찬가지예요. 뭐
0: 진종호도?
2: 왜냐하면 그냥 방어드가 내려간다고만 했지 네.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0: 네.
2: 한동훈 내려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0: 네.
2: 따라서 이게 미수법입니다. 미수.
0: 미수예요. 미수.
2: 뭐 미수보다 예비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좀 선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경태가 좀 문제가 있다.
0: 네.
2: 그거는 이게 박덕흠하고 투표까지 얘가 불복해 버렸잖아요. 조경태 정도를 이게 좀 징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0: 징계는? 그러면 예. 그분들 제외하고 뭐 40여 명 대략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2: 아이 그거 다.
0: 그러니까 다 하지 마.
2: 더군다나 지금 징계위가 좀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0: 네.
2: 꼭 다 사퇴하고 뭐 5명 가지고 3명이 오가 이게 정당성이 좀 약하잖아요.
0: 네.
2: 저는 최소한하고 이게 화합으로 네.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0: 생각 많이 바뀌신 거예요?
2: 아, 저는 원래부터 이게 통합 논자예요.
0: 통합 논자예요?
2: 예.
0: 그 혹시 장동혁 대표로부터 네. 윤리위나 뭐 좀 당직을 맡아달라고 연락 온 적은 있어요?
2: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요.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냥. 안 받더라고요.
0: 요즘에 온건파로 돼가지고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니고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0: 근데 역으로 조강한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리에 제소됐잖아요.
2: 네.
0: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코미디예요? 아니면 이건.
2: 그러니까 제 말은 다 털어버리자.
0: 네.
2: 이쪽도 제소되고 서로 작별심 정치하지 말고
0: 네.
2: 지금 안 그래도 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난리잖아요.
0: 네.
2: 우리라도 통합해서 이때 나가야죠. 우리도 분열되면 민주당하고 뭐 차이가 없잖아요.
0: 네.
2: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0: 일단 징계 문제는 온건하게 다 잘 처리해라 원만하게.
2: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직업이 변호사가 맞죠. 검사하면 안 돼요. 저는 모든 사람 용서해 주자는 주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1: 예.
0: 서영주 소장님은 국민의힘 징계 국면.
1: 징계 국면요?
0: 징계해야 돼요?
1: 참 처참하죠.
0: 처참해.
1: 보기에도 민망하고 네. 상피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의 이 윤리위.
0: 네.
1: 민주당도 있어요. 공당에는 윤리가 존재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윤리가 과연 독립적인가?
0: 네.
1: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당권파나 장동혁 지도체제, 장동혁 대표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사설 흥신소처럼 자 마음에 안 드는 분 보내세요 하면 여기에 묶어놓고 징계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평론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국민의힘은 쇄신 중에 이제는 가장 큰 그 대상이 윤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윤리가 너무 속된 말로 지저분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독립성과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윤리가 그 누구를 재단하고 심판할 수 있을지.

0: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어떻게 제가 징계하든 간에 타당 얘기라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사실상 장동의 징계 정치에 놀아나는 공당의 윤리 이거는 뭐 정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뭐하는 짓인가 싶을 것 같다.
1: 김준일 평론가님은 지금 얼굴에 짜증이 막 그냥 묻어나오는데 그냥 멘트하기도 싫어요 그냥?
2: 빨리 징계해라 그냥. 1년째 징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징계부터 해가 진짜 1년 됐어요.
1: 1년 됐네, 1년
2: 거의 1년 됐. 9월부터 나왔으니까 와 이게 정당인가?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으니까 계속 누군가 징계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럼 다 해버리고 논란도 한 번에 털고 좀 다른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징계 얘기를 합니까? 이 정당은 안 돼요.
1: 안 돼?
2: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글러먹었어.
1: 글렀어요?
2: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지금 이렇게 헛발질을 하거나 지금 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연임 논란 뭐 있지, 공소 취소 있고, 어제 또 이제 그 형사소송법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소기각 요건 또
1: 맞아.
2: 이제 두 개인가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 뭐 어찌 됐든 협의를 하나도 안한 거잖아요. 그럼 상의를 해야지 몰래 끼워넣으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주식은 녹아내리지 부동산은 지금 하고 뭐 폭등하고 있지. 이 정도면은요 국힘 지지율 한50%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하고 있나? 니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
1: 근데
2: 진짜.
1: 어제 조광한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장애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비판하는 이 평론가들이 관점이 다르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참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2: 두분좀
1: 갔거든요.
2: 모셔오세요. 제가 좀 얘기 좀 한번
1: 같이
2: 해보게.
1: 토론 한번 그럴까? PD님 저희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 찐철파에서 한번 토론해보도록
0: 여기
1: 하고.
0: 앉혀놓고요.
2: 앉혀놓고요. 가운데 앉혀놓고 청문회를 좀 하자 진짜.
0: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 그 오랜만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경태 의원에게 한동훈 의원이 선배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힘 실어주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3: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예요? 네.
3: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비판 정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뭐 힘내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1: 네.
3: 근데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조경태 의원이 더 문제다. 이게 본인한테 도움 될까요? 오히려 뇌를 더 버는 이런 예전의 행동이다. 그러기 6선 정도 되는 최고선이 0.5선 아닙니까, 한동훈. 그 힘내십시오. 이 문자를 공개해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피하려고 생각한 건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좀 불고 있다, 여론에.
1: 미래의 보수파의 정치 지도자이자 대권 후보인 한동훈 의원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나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거 아닐까요?
3: 근데 제가 한동훈 게 진짜 핵심들 만나보면요.
1: 진짜?
3: 조경태는 아닌
1: 아니에요.
3: 것인데요.
1: 친한
3: 이미
1: 게 아니에요.
3: 친한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경태. 저번에도 이게 한동훈 측하고 갈등이 좀 있었을 겁니다.
1: 네.
3: 당대표 넣었을 때, 조경태가 당대표 넣었을 때, 오히려 김문수 쪽을 밀었을 겁니다.
1: 네.
3: 그때도
1: 네.
3: 한동훈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조경태는 좀 외로울 거예요. 한동훈에서 전폭적으로 우리 개본 안 하고 옛날에 조경태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육선인데, 조경태 개에 한동훈이가 내 개본이야.
1: 아, 그런 얘기
3: 이런
1: 했었어요?
3: 역적도 있어요. 그 상당히 불쾌해요. 그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한동훈 게 진짜 핵심들 있잖아요. 만나보면. 따라서 저는 뭐 이게 조경태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서 소장님,
0: 네.
1: 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보안사건 폐지와 관련해 토론회를 했잖아요.
0: 네.
1: 저는 뭐 토론 내용은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뭐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거니까 거기에 누가 왔나 그게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0: 별로 안 왔더라고요.
1: 근데 14명 정도.
0: 예.
1: 친한계 의원이 한 13분 정도 오시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뭐 이제 뭐 새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골고루 왔는지를 좀 저도 궁금했는데
1: 골고루 안 왔어요.
0: 골고루 안 왔어요.
1: 김기현 의원만 좀
0: 예,
1: 제외하고 다
0: 그런데
1: 친한
0: 사실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장외에서 팬덤 정치를 하면서 이번에 부산 보궐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1: 네.
0: 좀 뭔가 여전히 그 정치 DNA를 습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왜요?
0: 초보의 티를 못
1: 아니
0: 벗어나는
1: 왜요?
0: 게.
1: 또 처음에 잘한다고 했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1: 칭찬하셨잖아요.
0: 잘하는 면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동훈 의원이 정치라는 거는 그전에는 혼자서 뛰었으니까 그래 외롭게 팬덤 지지층에서 밖에서 뛰었다.

0: 아까진 좋은데 들어오면 팀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팀전을 하는 거는 갑자기 우리 몰려다니는 게 팀전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하고 그 힘을 세력을 규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전히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다음에 밖에서 위두훈이의 그 총애를 받아 한동훈 그 모습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무게를 아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슈를 이렇게 쭉 뽑아서 그 이슈에 올라타기. 이건 좀 솔직히 잔재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보수의 어떤 지도자로서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은 좀한 4, 5개월은 학습할 때다. 그래서 저는 당을 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세력을 좀 규합하는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갖는 게 맞지. 괜히 이런 모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안 모이게 될 거고 또 잘난 체 하냐고 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오고 싶다가도 솔직히 좀 거리를 줄것 같아요.
1: 나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배지 달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세미나에 많이 갔고 되게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화 통화하고 만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토론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좀 얼굴 비추고 좀 칭찬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2: 아니 뭐 지금 우주의 기운이 장도혁 대표한테 가고 있는 게 영향은 좋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장 복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기가 있을까요? 뭐 우주의 기운 제가 뭐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좀 그만 좀 써라 이런 말이었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1: 운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2: 운이 좀 운빨이 최고다. 일단은 본인을 당내에서 강하게 견제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공직선거법 1심 지금 유죄를 받아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관위가 이제 투표율 조작이 사실상 들어왔고 이거는 개표를 조작한 게 아니라 투표율을 이제 결과적으로
1: 그렇죠.
2: 맞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1: 맞아요.
2: 수치를 제대로 입력 안 해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안한게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이제 어? 그럼 진짜 부정선거야? 이렇게 의구심도 막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알아서도 이제 막 권영진 의원도 멱살도 잡아주니까 징계에 대한 당위성도 생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알아서 또 연임 얘기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주의 기운이 장도혁 대표한테 가는 거는 맞고 진짜 여기서 좀만 잘하면은 본인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하고 연임 도전도 가능하다고 제가 누구를 지지해서가
1: 진짜?
2: 아니라 저는 최근에 무슨 뭐 TF 평가 TF 만든다면서요.
1: 선출직 뭐
2: 선출직 공직자 무슨 평가 혁신 뭐 TF인지
1: TF
2: 뭐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있는데도 별도로 만든다라는 거는 당원들의 평가를 당원들의 등에 업고 자기가 이거를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정청래 대표도 하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잖아요. 1인 1표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2030년 대선에서 정청래, 장동혁 두 사람이 붙을 수도 있겠다. 예. 우주의 기운이 두 사람한테 잘 가면은. 그 생각도 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잘하면 되는데 너무 못해요, 솔직히. 이렇게 운빨도 좋은 사람이 하는 거는 리더십이 너무 없어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본인 하겠다라고 손 들고 나왔잖아요. 안 켜주겠죠?
2: 저는 그냥
1: 국민의힘.
2: 껴주면 좋겠어요.
1: 껴주면.
2: 너무 옹졸해 보입니다.
1: 본인은 뭐 오래 할 생각은 없다고 그렇게
2: 그러니까
1: 얘기를 하더라고요.
2: 1번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4, 5번 정도 껴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대범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권파들도 뭔가 대범하게 가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정치 오래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심
1: 껴줘요.
2: 못 얻어요.
1: 뉴 한동훈계라고 불렸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 한동훈 의원의 최근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아마 이게 그좀 약간 과유불급인데 토론 호소인처럼 자꾸 내하고 토론 좀 하자. 토론 좀 하자 하면서 막 편집까지 친정까지서 다 토론 좀 하자. 이게 모양새가 썩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정성호 장관이 건강이 안 좋아가 지금 그만둘라는데 의원직까지 그만두라. 너무 이렇게 박하게 보이잖아요. 좀 한동훈 덕을 좀더 쌓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장동의 눈치를 좀 보기는 봐요.
1: 진짜?
3: 요즘 이게 공천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장동혁 체제가 약간 굳건해지는 게 도와주는 게요. 네 개가 있어요.
1: 뭐예요?
3: 첫째, 법원이 오세훈 날려주죠. 선관위가 또큰 잘못을 했죠. 그다음에 권영진이 멱살 잡았죠. 조경태가 박덕흠 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나 박덕흠에 대해서는 징계 분위기가 의원들이 많아요. 조경태, 그다음에 그 권영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게 장동혁 대표 쪽으로 유리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좀 눈치를 보면서
1: 공천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8월까지가
3: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데. 내년 전당대회 때
1: 또 나온다고?
3: 당이 또 나오죠. 한동훈은 복당이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재판 때문에 안 될 거고 그럼 여기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문수. 근데 장동에 된다고 보는 거죠. 강성 당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또 나오고 100% 놉니다. 100% 놓은 게 그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천 생각해서 한동훈 토론에 안 가는 거예요.
2: 제가 서정 변호사님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 정치 리트머스예요. 조금만 누가 잘 될 것 같으면 우호적인 얘기 막 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막 박하게 평가하고 까내리고 야 진짜 한동훈이 약간 주춤하니까 또 저렇게 까네.
3: 깐 거 아니야. 아니 정성호 장관한테 좀 박하게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너무 호소하듯이 일하고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 의원이 고쳐야 될 버릇이 습관이 뭐예요? 있어요. 그 말 꼬리 잡고 그리고 너무 말을 가볍게 하는 거. 깐죽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에 있어서 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무책임하다. 그럼 의원직도 내려놔요. 이런 게 사실 무게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그럽니다. 라임을 붙이고 규정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배치를 달고 홍보기관으로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담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돌아보고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도훈이라든지 옆에 친하게라고 하는 분들도 그냥 한동훈 의원 잘한다 잘한다 무조건 뭐든 잘한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욕을 하더라도 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하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의원 스스로 할 문제겠지만 뭐 굳이 지적이라든지 조언을 한다면 그 정도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김준일 평론가는 뭐가 제일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의원 지금 뭐 우정
2: 뭐
1: 활동
2: 지적하신 것들이 문제가 있죠. 뭐 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동훈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한동훈 의원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민주당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존재감도 알려야 되고 뭐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좀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 그럼 뭐 그러니까 왜 다 토론하자고 편지 보내냐.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내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당원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니다라는 건데 좀 한동훈 의원도 좀 답답하겠다 이 생각에 본인은 네. 길게 보기는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뭔가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당장
1: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뭐 형사소송법 관련된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 본인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찐철파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내일은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2: 어디 놀러 가십니까?
1: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아침부터 뭐를 좀 제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내일 강수영 변호사가 대신 진행할 거예요. 내일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제가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이 청취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찐철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깨운다.

0: 안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5: 발효 식초 광고.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네, 저는 내일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뉴스명당 공식 비대위원장이죠. 강수영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니까요. 더 많은 청취 댓글 부탁드립니다. 뉴바 감사합니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대전도 34도, 부산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한남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유티 이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반포대교까지 쭉 밀리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한남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5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고 연준 인사 3명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 7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2%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빅테크 중심의 설비 투자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원회 임기 중에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것은 없다며 오직 목표는 2%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을 놓고 9명의 찬성표, 3명의 반대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동료들 간에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다면서 진짜 집안 싸움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 속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19% 급락한 51,594.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52% 내린 7,316.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4% 내린 24,442.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하루 만에 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며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9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53km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여파로 경남과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는 계기진도 2의 지진동이 있었습니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규모 7.1 강진과 대형 폭발 사고 등으로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마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뒤 가스 유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건물 2층이 붕괴하면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야스시로시의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곳곳에서 참변이 잇따랐습니다. 또 현지 공장 크레인 붕괴로 베트남 국적의 실습생 1명이 숨져 이번 지진의 첫 외국인 희생자로 기록됐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실종자도 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